0: Right, it's time for us to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Ray, what's the title?
1: Young moviegoers power back rooms to $82 million in ticket sales.
0: 젊은 영화 관객들의 열기로 영화 백룸이 8,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5월 31일에 작성된 건데요. 조금 시차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내용에서 언급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바로 공포영화 백룸 그리고 집착 등이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기대 이상의 엄청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화제가 되고 이 현상이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Ray.
1: Will young people ever come back to the movies? That question has shadowed Hollywood since the COVID-19 pandemic, with skeptics insisting that theaters have become relics for a generation raised on streaming. The answer came resoundingly over the weekend. Back Rooms, a psychological horror flick from a 20-year-old YouTube creator turned filmmaker, collected an astounding $82 million in North America from Thursday through Sunday, with roughly 86% of the audience younger than 35, according to PostTrack, a film industry research service. About 44% was younger than 21. Backrooms cost A24 and Churnin Entertainment about $10 million to make, not including marketing. It was marketed mostly with an inexpensive online campaign.
0: 젊은 관객들이 과연 다시 극장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할리우드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스트리밍으로 자란 젊은 세대에게 극장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다고 주장해왔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 주말 압도적인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출신의 20살 영화 감독이 연출한 심리 공포 영화 백룸이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북미에서 무려 8,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린 것인데요. 영화 산업 리서치 업체인 포스트트랙에 따르면 이 영화 관객의 약 86%가 35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룸의 제작비로 영화사 A24와 천인 엔터테인먼트가 들인 금액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약 1,000만 달러입니다. 홍보도 주로 저렴한 온라인 캠페인을 이용했습니다. Okay, so this movie is doing incredibly well. But the main thing is that it was directed by a YouTuber turned director.
1: 20-year-old.
0: 20-year-old, yes, wow. Very young. And it's actually drawing a lot of other sort of younger people to the theater.
1: Sure.
0: Well, there was a question that shadowed Hollywood ever since COVID, and that was, will young people ever come back to the movies? It shadowed Hollywood?
1: Yeah, so this usage of shadowed means to remain a concern, a constant concern or problem, some source of uncertainty. So, you know, you might have, you know, there might be certain questions about the economy that have shadowed policymakers for years. You could use it that way. The images of the shadow. Right, a shadow following someone wherever they go. So in news, it's used to mean a problem. But to me, like the other usage of the word shadowed, and this I hear more common, or the way that I have used it before, is in work-related, business-related, when someone starts a new job, they shadow an experienced worker to learn how to do the job. They just sit there and follow them around and see how they do the job so they can learn.

0: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with Young Thug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공포 영화 백룸과 집착을 통해 젊은 감독이 만든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어떻게 젊은 관객을 다시 영화관으로 불러모으고 있는지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어요. 이 영화들을 만든 젊은 감독들은 기존 헐리우드 체계나 영화 문법을 익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튜브처럼 새로운 미디어에서 활동한 경우라고 하는데 특히 영화 Backroo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감독인 케인 파슨스는 헐리우드 역사상 최연소로 이 기록을 달성한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아까 영화계 인사 중 한 사람이 지금의 이런 현상이 꼭 과거 70년대 영화계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Ray?
1: In the 1960s, Hollywood tried to compete with a booming new medium, television, by rolling out bloated spectacles such as Cleopatra,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and Paint Your Wagon. The equivalent today would be the manner in which studios, panicked by the skyrocketing popularity of Netflix, TikTok, and Fortnite, have churned out big-budget sequels with marathon runtimes. Young audiences in the 60s were unmoved, but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revived Hollywood with pictures that spoke more directly to the counterculture and its anxieties. Examples include Easy Rider in 1969, Mean Streets in 1973, and American Graffiti in 1973.
0: 1960년대 할리우드는 클레오파트라 최고의 이야기, 페인트 유어 웨건 같은 거창한 대작들을 쏟아내면서 당시 급성장하던 새로운 매체인 텔레비전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사례로 비유하자면은 넷플릭스, 틱톡, 포트나이트의 폭발적인 인기에 당황한 영화사들이 마라톤처럼 기나긴 상영 시간을 자랑하는 거대 예산의 속편 영화들을 양산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1960년대의 젊은 관객들은 그런 헐리우드 대작들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신예 감독들이 반문화와 그 불안감을 더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들로 헐리우드를 되살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69년의 이지 라이더, 73년의 비열한 거리, 그리고 73년도의 청춘 낙서 등이 있습니다. To roll something out.
1: That means to launch it, to introduce it. So companies will roll out a new service, rolling out a new product. Mm-hmm. A lot of times they'll unveil it. So it's often used for products, services, programs, new technologies. Mm-hmm. Governments will roll out new policies.
0: Yep. 무언가를 출시하다라는 뜻으로 to roll something out. I learned a related expression from you.
1: Oh, really?
0: This past week. When's the drop?
1: Ah,
0: so
1: yes.
0: when is it rolling out?
1: Yeah, when's it dropping?
0: Thing. Yeah, when's it dropping?
1: Yep.
0: 자, 그다음에 to churn something out.
1: So this means to produce something, usually quickly and in large quantities, to mass produce it. So with this word, for manufacturing or mass production, it usually just means to produce something in large amounts, very efficiently. But for creative works, like films or TV shows, maybe news articles, music, it suggests that quantity or speed is more important than quality. You're just sending it out to make money or to get clicks. Mm. So in that case, it would kind of have a negative connotation. When I read it this way, they've just churned out big budget sequels. Mm. Okay, let's just, the newest superhero movie. Okay, let's just make it. Let's

0: Sales increased by a factor of 3.
1: 네, 판매 실적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집착 같은 거죠. Fixation.
0: The media's fixation on celebrity news drew criticism.
1: 미디어가 너무 이 연예계 소식, 가십 같은 거에 집착하는 것에 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0: Definitely draws views though, doesn't it?
1: Yes.
0: Draws attention.
1: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요. 무엇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have a hand in something.
0: I had a hand in developing the new product.
1: 나는 저 신제품 출시하는 데에 참여했어.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대량으로 찍어내다, to churn something out.
0: The factory churns out thousands of vehicles each year.
1: 네. 그 공장은요. 매해 수천 대의 차량을 만들어냅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오늘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시면 방송 내용 게시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공포 영화의 제목이 아닌 건. What's the answer, Ray?
0: The answer is Shrek.
1: Of course.
0: Yes, not a horror movie.
1: No. Did you watch all of the Shrek movies? I think was it two or three?
0: No, I think I've seen bits. I don't think I've ever sat and watched one of them. But,
1: okay.
0: I definitely watched The Shining.
1: Okay, yes, that's a horror movie.
0: I made my wife watch that again somewhat recently. Yeah, it's great. It's a good movie. That's a 70s Stanley Kubrick movie.
1: It's a bit of a classic, isn't it?
0: For horror? Yeah, for sure.
1: Oh, 그렇죠.
0: Yeah, Jack Nicholson's the star in it, the little boy. And red rum, red rum.
1: And the twins, the girls.
0: Yeah, exactly.
1: That's so scary.
0: I think I read the book when I was younger, too. Stephen King book.
1: So you read the book first and then you watched the movie?
0: I might have watched the movie first wanted to read the book.
1: Oh, 그래요. 자, Shining 당연히 공포 영화죠. 스탠리 쿠브릭 감독의 호러물. 그다음에 이제 살목지 올해 흥행한 한국 공포 영화입니다. That would be the most recent of the three movies we have on this list.
0: There. Korean horror movie.
1: Korean
0: yeah?
1: horror movie.
0: Is
1: yes.
0: it scary?
1: I haven't watched it, okay. but they say it is very scary.
0: Really? Yeah.
1: 그래요. 자, 1번 Shrek가 정답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James Brown, I Got You.

0: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인 하지가 오면 스웨덴에선 중요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한여름이라는 뜻의 미드솜마르 축제인데요.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절입니다. 이때쯤 북유럽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여름의 태양빛과 활기를 만끽합니다. 겨울이 워낙 긴 북유럽에서는 여름 축제가 지니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밝고 따뜻한

한 여름의 절정을 그냥 흘러보낼 순 없죠. 다 같이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을 나눠 먹고 춤추고 놀이하며 긴 여름밤을 만끽합니다. 미드섬마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긴 겨울을 견딘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자 태도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팝 그룹이죠. 아바의 두 멤버 비에른 올바르스와 베니 안드레손이 쓴 애프터 더 레인을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 베니 안드레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애프터 더 레인은 단순히 비가 그친 후가 아니라 시련이 지나간 뒤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을 흔히 비유하는 표현이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에게 해가 가장 긴 날 하지는 긴긴 겨울이라는 시련을 견디는 뒤에 맞게 되는 희망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일 모레가 벌써 하지입니다. 여러분도 태양빛에 열광하는 스웨덴 사람처럼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밤의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려낸 음악 준비했습니다. 파울 링케의 반딧불이 목가, 로널드 커프가 지휘하는 뉴런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울 링케의 반딧불이 못가, 러널드 커프가 지휘하는 뉴런던 오케스트라인지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대표작으로 불리곤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멘데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새싹 청취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베토벤이 직접 붙인 이름은 아니지만 작품의 격렬한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해서 널리 쓰이게 된 제목이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으로 57 열정 중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이석희님의 사연이네요. 정클클에서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하이든의 노트르노 6번 G장조인데요. 그 중에서도 2악장 안단테를 신청하려고요. 예전부터 듣고 싶었던 음악입니다. 네, 하이든이 궁정 야간 연회를 위해 쓴 곡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밤의 정원을 거니는 듯한 고요하고도 따뜻한 선율이 특징인 곡입니다. 이석휘님이 어떤 이유로 이 곡을 꼭 집어 듣고 싶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차분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듣고 싶은 곡이 있을 때는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신청곡과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석휘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노트르노 6번 G장조 호버켄버로 2의 30종 2악장 안단테, 보우단 바르하리 슈히아는 슬로바키아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노트로는 6번 쥐장조, 호버캠보로 2회 30중 2악장 안단테, 보우단 바르하리치 샤는 슬로바키아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페르디난드 다비드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며 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3월의 불멸의 음악가로 만났던 그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멘데스 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옆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낭만주의 이전의 초현실적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질투와 분노, 사랑을 다룬 오페라가 있습니다. 유랑극단의 광대 카니오는 관객을 웃겨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배신과 질투로 무너져내립니다. 레옹 카발레 오페라 빨리아치 중 레스타르 페스틸라 주바, 의상을 입어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레옹 카발레 오페라 발리아치 중 레치탈 페실라 주바 의상을 입어라. 테너 루치아노 파브로티,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적모르 64종 1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아이작스톤의 바이올린, 유진 오르몬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립니다.

맨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으로 64종 1악장 알레그로를 더 아파시오나토, 아이작 스톤의 바이올린,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올해 클래식 레볼루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죠. 롯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시즌형 페스티벌인데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인 레오디나스 카바코스가 예술 감독을 맡고 키릴 게르슈타인, 키안 솔타니, 김선욱과 같은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축제의 핵심 키워드는 뿌리

라고 하던데요. 민속음악에서 출발한 클래식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1부 끝곡은 클래식 레볼루션 8월 28일 개막 공연 때 솔타니가 연주할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104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기안 솔타니의 첼로 다니엘 바렌부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뷔에탕의 비올라 소나타였는데요. 뷔에탕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생애 후반엔 오른팔 마비로 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작곡에 더욱 집중하면서 오늘날 비올리스트들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남은 이 곡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뷔에탕의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으로 36중 3악장 피날레 스케르찬도 알레그레토 앙투앙 타메스트의 비올라 세드릭 트베리기앙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모아드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엔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떠날 곳은요, 정열의 나라, 플라멩고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음악여행에서 소개해드릴 첫 곡은 이삭 알베니스의 곡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알베니스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지휘자입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스페인의 민속음악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스투리아스입니다. 8개의 피아노 모음곡 중에 하나인데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부를 가리키고 다른 곡들도 모두 스페인의 지역을 묘사한 곡들입니다. 그런데 아스투리아스는 기타 편곡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후대 기타리스트인 세고비아와 타레가 같은 연주가가 알베니스 음악을 편곡해 연주했고 이후 클래식 기타의 대표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플라멩고적인 리듬과 격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스페인 기타 음악의 상징으로 불리죠. 그래서 아마도 기타 연주곡으로들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곡 버전인 피아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품번호 47중 5번 아스투리아스, 라파엘 오르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알베니스의 스페인 무용곡 작품으로 47종 5번 아스투리아스 라파엘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도착지는 스페인입니다. 이번에는 강렬한 리듬과 스페인 특유의 정렬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비제는 프랑스 작곡가지만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오페라 카르멘을 남겼죠. 카르멘 무용곡은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장면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곡들인데요. 오페라 속 스페인의 정치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캐스터네츠 리듬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또 투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카르멘 무용곡 중에서는 스페인 민속춤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투우정의 장면이 그려지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비제의 카르멘 무용곡 1번 중 아라곤의 노래 그리고 투우사의 행진, 셰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BJ 카르멘 무언곡 1번 중 아라곤의 노래, 그리고 투사의 행진, 시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스페인입니다. 기타 연주법 중에서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게 맞나 싶게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는 주법이 있는데요. 기타의 한 음을 매우 빠르게 반복 연주해서 마치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트레몰로 주법입니다. 이 트레몰로 주법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타레가입니다. 타레가는 19세기 말 명맥이 끊겨가던 기타라는 악기를 다시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성 있는 악기로 끌어올린 인물이기도 한데요. 파가니니나 리스트처럼 이전에 없던 연주 테크닉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 음악가입니다. 클래식 기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명곡 가운데 하나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바로 타레가의 작품인데요. 타레가는 스페인 남부지역 그라나다에 있는 궁전이죠. 이슬람 왕조시대의 궁전인 아람브라 궁전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음악으로 남겼는데요. 본래 제목은 없고 아람브라 풍으로라는 지시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이지만 왠지 궁전에서의 추억이 떠오를 것만 같은 곡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리나 쿨리코바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타레가의 아람무라 궁전의 추억, 이리나 쿨리코바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스페인입니다. 기타란 악기는 워낙 음량이 크지 않아서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오랜 세월 자리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을 깨고 대성공을 거둔 기타곡이 있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즈 협주곡인데요. 클래식 기타를 위한 협주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으로 꼽을 수 있죠. 곡의 제목은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있는 왕실 별궁 아랑후에즈에서 따왔는데요. 로드리고는 이 궁전의 정원과 분수, 새소리, 그리고 스페인의 옛 정치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발표된 이 곡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스페인 내전의 비극이나 전쟁의 상처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이 곡 덕분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곡이 쓰이게 된 건 사실 그보다는 좀 개인적인 데서 출발했습니다. 훗날 로드리고의 아내 빅토리아가 쓴 자서전에 따르면 신혼 시절 아랑후에즈 왕궁을 걷던 추억과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함께 담긴 음악이라고 했거든요. 아름답고 애조띤 이 곡으로 위로를 얻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곡 배경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스페인 특유의 정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국적과 시대를 초월하는 위로의 곡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즈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 줄리언 브림의 기타,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로드리고의 하랑우의 접축곡 중 2악장하다죠. 줄리언 브림의 기타, 사이먼 레트리 지시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죠. 오늘 떠나본 곳은 스페인입니다. 마누엘 데 파야는 스페인 특유의 예술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음악가인데요. 삼각모자부터 페드로의 인형극, 사랑은 마술사까지 작품 수가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남긴 작품들 모두가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마술사는 안달루시아 집시 문화와 플라멩고의 정서를 클래식 음악 속에 녹여낸 발레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집시어인 칸델라는 죽은 남편의 유령에게 시달립니다. 유령을 쫓아낼 요량으로 집시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비로운 의식을 위한 춤을 추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의 춤입니다. 결국 유령은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침내 저주가 풀린다는 내용입니다. 발레 음악 사랑은 마술사는 같은 제목의 연주용 모음곡으로도 작곡되는데요. 이 모음곡 중에서도 여덟 번째 곡인 불의 춤이 가장 유명합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사랑은 마술사 중 불의 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사랑은 마술사 중 불의 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 여행지는 스페인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이후 유럽 음악계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낯설고 매혹적인 리듬과 색채에 프랑스 작곡가들은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오늘 스페인으로 떠난 음악 여행에서 프랑스 작곡가들을 여러 번 마주치게 된 이유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마누엘 샤브리에 역시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는데요. 그는 약 5개월에 걸쳐 스페인을 여행합니다.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등지를 여행하면서 샤브리에는 스페인 사람들, 음악, 춤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여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스페인 광시곡입니다. 샤브리에가 음악에 녹여낸 짙은 스페인 색채는 후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과 볼레로, 드뷔시의 이베리아 같은 곡들이 그렇습니다. 샤브리에의 스페인 광시곡에는 눈부신 햇살,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밤의 축제까지 화려한 관현악 선율 속에 스페인의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스페인 민속춤인 호타이 리듬이 곡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서 절로 몸을 들썩이게 만들죠. 샤브리에의 스페인 광시곡, 아타울포 아렌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떠났던 음악여행, 오늘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요, 대표작 때문에 종종 스페인 작곡가로 호해받는 랄로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인데요,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형태의 작품입니다. 1874년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인스티였던 사라 사트르 위에 작곡된 곡이기도 한데요. 스페인 색채, 프랑스 낭만주의 스타일에 결합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디단초, 작품으로 21종 5악장 론도 알레그로, 슐로모 민스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는 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음악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쑤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알랭드 보통의 책 여행의 기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울시티의 On the W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청미래에서 펴낸 알랭드 보통의 책 정영목 번역으로 만나게 된 여행의 기술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로 시작되는 이 부분 다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골라봤어요.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그러니까 길인 거죠. 요약하자면 뭐 어떤 형태로든 걷는 산책 포함해서 길이라는 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끌어내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도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도 길이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카페인 분들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주말이 곧 시작이 되니까 길 위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 뭐 여행이나 어디 멀리 가는 일상 밖의 이동은 아니지만 늘 일상이

전 항상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길 위에서 북카페 통해서 또 많은 영감도 힐링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문자로 샵 1045로 50원 100원은 유료 문자인데요.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디 앱으로는 언제든 무료로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적재의 바람, 예비체 트래블러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홍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인데요. 카페인님들 그런 경험 있나요? 환한 그 대낮에는 쑥스러워서 뭔가 부담스러워서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어둑한 밤길 걸으면서 훌훌 이렇게 자연스럽게 털어놓은 경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무엇이 그리 다르기에 우리 이 언어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일카통에서 또 만나보시죠.

지배하는 환한 대낮의 세상은 모든 것의 윤곽을 눈부시게 드러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나 채광이 좋은 카페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며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반응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행여나 나의 섣부른 진심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고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낮의 시간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은 대체로 빈틈없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단단히 쓴 채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조한 정보와 일상적인 안부만을 교환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구사하는 낮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세상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대화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서늘한 밤길이나 일렁이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고요한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흔들리는 눈빛이나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애틋한 표정 역시 밤의 장막 속에 묵묵히 감춰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그 시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속어된 그 너그러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진심들을 조금씩 꺼내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밤의 언어는 언제나 낮의 언어보다 속이 깊고 투명합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어 외면했던 깊은 우울이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툰 고백,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상처들이 밤에는 스스럼 없이 흘러나옵니다. 낮의 언어가 서로의 지위를 확인하고 정보를 묻는 대화라면 밤의 언어는 나의 가장 취약한 결핍을 기꺼이 드러내며 서로의 마음을 읽는 깊은 연대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밝은 빛보다 서로의 모자람과 서투름을 조용히 덮어주는 어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훨씬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셈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오늘 밤 그 사람과 함께 적당히 어두운 길을 나란히 걸어보세요. 서로의 표정을 살피느라 번번이 삼켜내야만 했던 그 묵직한 말들이 사려 깊은 밤의 언어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온전히 가닿을 테니까요.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 띄워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요한 밤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안심하고 꺼내놓기 위한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은 거죠. 조명 하나에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분위기라고 하는 그 막연한 말을 좀 이렇게 해체해보면 기분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표정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조명 하나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조도 같은 것들이 한번 그 불을 밝혔다가 낮췄다가 그리고 또 낮에 얘기를 했다가 밤에 얘기를 했다가 여러 방면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어려운 얘기가 있다면 그 조도 따라서 움직여보셔도 좋겠습니다. 샘 김의 그 여름밤 듣고 갈게요.

0: 스티브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고요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기숙학교 헤이섬.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곳엔 구김살 없이 맑은 얼굴을 한 소년 소녀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시를 짓고 오후에는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 겉으로 보기엔 영국의 흔한 엘리트 기숙학교 풍경이지만 이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성도 없다는 것. 이들은 오직 바깥 세상 사람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복제인간, 즉 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헤이섬 기숙학교의 온실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들이 훗날 성인이 되면 서너 번의 장기 적출 수술을 거친 뒤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다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주인공 캐시도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사랑할 줄 아는 다정한 소녀였죠. 어느 날 캐시는 학교의 벼룩시장에서 주디 브리지워터라는 가수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됩니다. 노래의 제목은 나를 보내지 마였습니다. 캐시는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병을 앓던 여자가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어 그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베이비 베이비 나를 영원히 보내지 마 하고 속삭이는 노래라고 상상할 순 있었습니다. 복제인간으로 태어난 자신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까요. 햇살이 나른하게 비쳐드는 기숙사의 텅 빈 방. 11살의 캐시는 베개 하나를 갓난아기처럼 가슴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느리고 구슬픈 재즈 선율에 맞추어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몸을 흔듭니다. 오, 베이비, 베이비, 나를 보내지 마. 눈을 감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텝을 밟던 캐시가 우연히 눈을 떴을 때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 마담과 눈이 마주칩니다. 마담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슬픈 괴물을 본 것처럼 혹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성스러운 기적을 마주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마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장기를 모두 빼앗기고

침묵하게 죽어갈 이 어린 복제 인간이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으로 사랑을 갈구하며 베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다는 그 지독한 모순을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소모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영혼을 안고 텅 빈 방 안에서 슬픈 왈츠를 추고 있는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나를 보내지 마. 카세트 테이프의 낡고 웅웅거리는 노랫소리가 캐시의 춤추는 그림자 위로 서글프게 부서져 내리며 결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Never Let Me Go 듣고 왔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서늘한 운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유한함과 사랑을 묻는 작품이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이 소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헤이샴을 떠나서 성인이 되면 이 복제 인간들은 곧장 기증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증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주인공 캐시도 그렇고요. 캐시와 한때 수줍게 사랑을 나눴던 소년 토미도 그렇고 또 친구 루스도 모두 다 이 무자비한 기증의 굴레 속에서 예정된 죽음, 완결이라고 부르는 그 절차를 향해 가게 되죠. 그런데 작은 소문이 빛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헤이샴 출신의 남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장기 기증을 몇 년간 미뤄주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이 두세 번의 기증으로 이미 몸이 망가진 토미, 그리고 그런 토미를 지켜봐온 캐시는 우리의 진짜 영혼을 보여주자,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담을 찾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생을 구걸하는 그 처절한 밤으로 마저 들어가 보시죠.

캐시와 토미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토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토록 필사적으로 그려온 세밀화 그림들을 한가득 품에 안고 말이죠. 그 그림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혼을 확인해 달라고, 제발 우리의 기증을 몇 년만 늦춰달라고 애원하는 두 사람. 하지만 마담과 교장 선생님은 무겁고도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애초에 유예라는 것은 없었단다. 헤일샴 시절 너희들에게 시와 그림을 그리게 했던 건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저 복제인간인 너희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세상은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단다. 장기 기증이라는 편안한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은 복제인간의 영혼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줄 기적 같은 유예 제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예술과 사랑은 그들의 정해진 죽음을 단 하루도 미뤄주지 못하는 허망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진실을 안고 돌아오는 어두운 밤길, 토미는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가 캄캄하고 질척이는 진흙탕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폭력 앞에서 가장 나약한 생명체가 토해내는 억울함과 절망의 단말마였습니다. 캐시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토미를 꽉 끌어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는 잔인한 세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흔들리는 몸을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결국 토미는 네 번째 기증을 끝으로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완결되었고, 루스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캐시 역시 이제 간병인 생활을 끝내고 곧 기증을 위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날, 캐시는 차를 몰고 잉글랜드의 황량한 동부 해안 노퍽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어릴 적 헤일샴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믿었던 전설 같은 장소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들판 위로 앙상한 철조망이 길게 늘어서 있고, 그물망 사이사이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비닐봉지들과 쓰레기 더미가 거친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캐시는 그 앙상한 철조망 앞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곳으로 떠밀려온다면 내가 사랑했던 토미도 저 지평선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지 않을까. 캐시는 통곡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바람을 맞으며 뺨 위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한번 닦아낼 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철저히 소모되고 버려지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내가 토미를 사랑하고 루스를 기억하는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다시 차에 오릅니다. 정해진 죽음을 향해 묵묵히 차를 몰고 돌아가는 캐시의 뒷모습이 부서지는 노을 속으로 조용히 녹아듭니다.

라디오헤드의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상실 앞에서 서로를 껴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혼들의 이야기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 꺼내봤습니다. 복제인간뿐만이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완벽한 완결을 맞게 되지만 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소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서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 만나볼게요. 라나델레이의 Say Yes to Heaven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가시죠.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한

0: 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작가님이 만드신 그 제철 행복 인력에 보면 오늘이 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그렇게 자두와 살구와 이런 초여름 과일들을 많이 맛보면 좋은 날이다, 좋은 시기다 라고 적어둔 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1: 그쵸. 지금 초여름 열매들이 정말 맛있을 때여서 그 아마 마트나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네. 자두 나왔구나, 살구 나왔구나, 뭐 산딸기 나왔구나, 블루베리 나왔구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런 과일들이 그 초여름에 왜 산딸기나 오디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무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과일들이에요. 저장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그 말인즉슨 지금 먹어야 된다.
0: 아, 바로. 네. 보이면 먹어라, 그냥.
1: 보이면 먹어라. 네. 금방 한여름 과일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딱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들을 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카페인 분들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이 또 단오 날입니다. 단오예요, 단오. 네. 음력 5월 5일인 거죠.
1: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절기 작가가 되었는데.
0: 그러게요.
1: 단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이죠. 그 매번 왜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이러면 네. 다들 사람들이 설날, 추석 이렇게 되거든요.
0: 그러게요.
1: 설날 추석
0: 단오와
1: 한식과 단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오가 4대 명절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조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기고 챙겼던 명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 4대 명절에서 왜 우린 둘만 그렇게 좀 중요하게 남기고 남은 둘은 왜 밀렸죠?
1: 좀 시대상의 변화 아닐까요? 그 옛날에 농업이 좀 근간이었을 때는 네. 좀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또 여름 농사를 준비하고 이런 풍속들이 있었을 텐데
0: 그쵸.
1: 지금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두 가지의 명절만 남은 것이 아닌가.
0: 정확하네요.
1: 모르겠어요. 전문가
0: 나 맞는 거 지금 너무 전문가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시고서
1: 교수님들한테 전화 올까 봐.
0: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전문가 같은

0: 그 명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안감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표정에서?
1: 지금 말하면서 맞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0: 그럴 듯한데요. 그렇죠. 저는 납득이 됩니다.
1: 그래서 단오도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이제 노동절 같은 거였던 거죠. 이 모내기를 한창 바쁘게 끝내고 네. 본격적으로 또 이 김매기 등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숨 쉬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럴 때가 아니었나 하고 단오를 보면 단오 하면 어떤 풍속 떠오르세요?
0: 단오 머리 감는 거요.
1: 그렇죠. 창포물에 머리 감기.
0: 맞아요. 창포물은 쏙 빼고 머리 감는 것만 기억하는데.
1: 네. 그럼 뭐 현대적으로 기념한다면 단오 날에는 머리를 좀 더 꼼꼼히 감아볼 수도 있죠.
0: 두피 스케일링. 그렇죠. 이런 거?
1: 그런 거 할 수 있죠. 창포물에 머리 감았던 이유도 그 네. 창포 특유의 향 같은 것들이 좀 애군도 물리쳐주고 또 거기 실제로 성분이 두피를 좀 깨끗하게 하고 머릿결 윤기나게 하는 좀 지혜로운 방식이었다고 네. 해요. 그런 생각하면 또 창포물 머리 감기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네뛰기 씨름.
0: 그렇죠.
1: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막 배웠었거든요. 단오
0: 그림
1: 풍속이라고.
0: 통해서 우리 또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1: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그네를 뛰고 이것도 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네. 그네뛰기 하는 날이 정말 활력을 발산할 수 있는 날이었던 거죠.
0: 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 지금 우리는 매번 그네를 뛸 수 있지만
0: 그렇죠.
1: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 이제 씨름하면서 그 또 동네 장사들은 서로 네. 힘을 겨루면서 이긴 사람이 또 포상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 잔치처럼 지냈던 게 이 단오인 것 같아요.
0: 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앞에 막 그려져요. 그 그쵸? 풍경들이.
1: 그리고 뭐 우리 학창시절에 배운 그림들도 있을 거예요. 신윤복의 이 단오 풍속을 그렇죠. 그린 것도 있었고 그런 생각하면 단오가 또 우리와 아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명절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그네를 맸던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
0: 과거에 그네를 맸던 나무. 일단 튼튼한 나무여야 됐겠네요.
1: 그렇죠. 마을에 있는 좀 커다란 나무 중에 그 좀 공터가 앞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
0: 느티나무인가?
1: 좀 느티나무 유력할 것 같아요. 그죠?
0: 네. 좀 흔히 많이 있고 한국에 많이 있는 나무고 느티나무?
1: 그리고 또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런 동구 밖에 있던 나무처럼 또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나무에는 왠지 안 맸을 것 같긴 해요.
0: 아, 신성시하니까 조금.
1: 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0: 지금 자꾸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추측이죠?
1: 추측이죠. 저도 네. 느티나무 같은
0: 우리 다 머리를 모아봐요, 카페인님들.
1: 큰 나무들 있잖아요. 뭐 느티나무, 뭐 팽나무.
0: 떡갈나무.
1: 떡갈나무, 뭐 푸조나무 이런 좀. 지금도 어딘가 역사가 오래된 곳에 가면 남아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 네. 정도는 돼야 나무에다가 그 그네를 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0: 그럼 계속 지금 추측을 하면서 지금 약간 오리무중 이런 표정이 되셨습니다.
1: 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은 이미 AI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근데 이 생각해보면 나무에 매달린 그네라는 것 자체를 제가 실제로 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놀이터나 그 학교에 있는 그네를 봤죠. 그건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았죠. 스테인리스 그런...
1: 비교적
0: 재질에.
1: 근래에 본 것은 네. 남원에 갔을 때 아주 커다란 나무에 아주 길다란 그네를 묶어두셔서
0: 누구나 탈 수 있는 걸로?
1: 네네. 아. 진짜 한 7m 정도 되게 막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탔던 기억이 나요. 저녁 무렵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0: 근데 전혀 과거로 가지 않았죠.
1: 전혀 가지 않았어.
0: 그 여기 있네요.
1: 그리고 네. 그대가 너무 커서 너무 발을 지치면 무서운 거예요. 약간. 굉장히.
0: 그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1: 근데 이제 그네를 나무에 걸린 그네를 타시려면 약간 그런 남원이나 이런 좀 그 그때 광안루였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가 네. 않는데 어쨌든 그런 성곽이 있다든지 네. 뭔가 또 정자가 있다든지 한 곳에 가면 가끔 이 관광을 위해서 걸어두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그 그네를 매달았던 그 나무가 뭔지까지 기억하면 되는 건데 지금.
1: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그네는 그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그네 틀을 만들고 묶어두셨던 것 같아요.
0: 아, 계속 수정이 되네요.
1: 또 어리무중인가요?
0: 하긴 나무에다가 매달기는 요즘에는 좀 힘들 것 같긴
1: 힘들기도
0: 해요.
1: 하죠.
0: 예,
1: 그리고
0: 안전도, 나무의
1: 자연보호.
0: 안전도 그렇고.
1: 맞아요. 남원에 사시는 카페인 분들 제 기억이 맞는지.
0: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이라서. 네, 재미납니다. 어쨌거나 뭐 사실이 뭔지 몰라도.

0: 얘기 나누는 거 재미나네요.
1: 그렇죠.
0: 추억을.
1: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 또 그래 그러고 보니 옛날 풍속에 등장했던 나무들은 대체 어떤 나무들일까 하고 새삼스럽게 궁금증도 가져보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네, 오늘은 우리가 나무로 수렴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의 책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윤마치의 초록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절기박사 나와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박상진 교수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아, 진짜 그림 속에 나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1: 그쵸.
0: 그쵸?
1: 이 제목을 보면 새삼스럽게, 아, 그래, 내가 봤던 그 오래된 그림들 속에 있던 나무들은
0: 네.
1: 무슨 나무일까?
0: 궁금하죠.
1: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자 박상진은 이 1963년 서울대학교 이막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0: 네.
1: 뒤에 산림과학원 연구원 또 교수 등을 거쳐서 저서로 나무에 관련된 걸 정말 많이 쓰셨어요. 궁궐의 고목나무,
0: 네.
1: 청와대의 나무들, 청와대의 나무와 풀꽃, 우리나무 이름사전, 궁궐의 우리나무.

0: 나무 탐독,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그러니까 나무 교수님인 거죠.
1: 맞아요. 이 예전에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오. 한참 전에. 네네. 그때 방송 끝나고서 함께 걸어갔거든요. 지하철역까지. 네. 네네. 근데 걸어가시면서 그 보이는 모든 나무들을 이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 진짜 나무 박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요.
0: 그런 측면에서 저도 네.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전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 예전에 한 몇 해 전에 부모님과 제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제주를 숱하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차 뒤에 이제 타고 계시면서 네. 농사를 지으시니까 논밭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우스.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하우스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뭐를 키울까? 아버지가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밭이 좀 푸르스름해 보이면 저게 무가? 막 이러면서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1: 관심사로 삼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그냥 저는 그냥 초록이라고 찍고 네. 뭐 하우스 안에 뭐 귤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한 사흘 동안 관심사가
1: 무엇을 키우느냐
0: 그리고 이제 이파리만 봐도 알아보시니까 아 이거 당근이구나 뭐 무구나 뭐 마늘이구나 와. 이런 걸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는 어떤 농법을 쓰는지 그런 게 좀 네. 흥미로운 관심사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의 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러면서 같은 풍경이나 이제 같은 네. 거리를 걸어도 사람마다 관심사에 따라서 저게 뭘까? 하고 보는 게 아예 다르구나. 맞아요. 라는 걸 되게 새삼스럽고 신기하고 재미있게 경험을 했었는데 이 박상진 교수님의 저서들을 보면은 네. 아까 우리 고은 작가님 말씀하신 거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궁궐의 우리나무. 이것이 무엇인가.
1: 맞아요. 나무. 어떤 나무인가.
0: 청와대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는가. 네. 이런 걸 보시다가 이제 현실에서 보실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보시고 옛 그림 속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나무 박사, 나무 사랑꾼의 입장에서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은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어요.
1: 그러면 여기 옛 그림을 뭐 어느 정도 다룬 거예요?
0: 지금 이 책 속에서 뭐 정선, 신윤복, 김홍도 등의 거장들의 명작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름모를 화공의 기록학까지 등장을 해서 조선시대 그림 총 48점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책 소개처럼 전지적 나무 시점으로 이 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땐 보통 이것도 참 관심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뭐 인물을 위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혹은 그때 어떤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사회상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렇죠. 할 텐데 나무에 집중해서 옛 그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책이었어요. 네.
1: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어떤 부분을 먼저 만나볼까요?
0: 네, 이 48점이나 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어떤 그림과 또 어떤 나무에 대한 것인지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네. 버드나무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1: 저도 버드나무 좋아해요.
0: 그래서 그 중에 능수버들에 대한 글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신희 작가님은 왜 버드나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일단 봄이 오기 올 무렵에 가장 먼저 그 연두빛, 은은한 연두빛을 부르는데
1: 너무 예쁘죠.
0: 그때 봄에 다른 풍경은 아직 좀 무채색일 때 네. 조금 빠르게 연두빛 그 새순이나 잎을 틔워서 약간 그때는 또 형광으로 이렇게 빛나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너무 좋고 또 이제 잎이 푸르러진 다음에는 그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1: 춤추듯이
0: 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풍류를 아는 것만 같은
1: 맞아요.
0: 그런 기분이 드는 나무여서 되게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나무인 것 같아요.
1: 버드나무. 네. 저도 버드나무 좋아하는데 이 우리 순애부는 어때요?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우리 좀 띄워주시면 네 카페인 분들도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사실 어떤 나무가 좋다보다 그 이유가
0: 맞아요.
1: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0: 작가님은 버드나무가 원픽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1: 저 원래부터 원픽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작가님 사시는 동네도 그렇고 저 같은 천이 흐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 천명 걷다 보면 버드나무가

0: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 풍경, 아,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하신 그 연두빛의 그 잎이 쭉 늘어진 줄기가 움직이는 그 느낌이 너무 뭔가 미끼를 매달고 나에게 드리워진 낚싯줄 같기도 하고.
1: 늘 여지없이 걸려 드시는군요.
0: 네, 그냥 홀딱 이렇게 먹고 싶은, 예, 네, 그런 어떤 그 여유로운 느낌? 이게 너무 좋던데요? 버드나무? 그리고
1: 맞아요.
0: 버드나무가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없대요. 저 찾아본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괜히 베어지곤 하는
0: 맞아요.
1: 버드나무 결백합니다, 여러분.
0: 네, 그 버드나무가 왠지 뭔가 많이 날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1: 맞아요. 그 저도 그 봤던 글 중에 우리 눈에 대체로 보이는 것들은 알레르기 성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인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고, 어쨌든 저희 둘의 그 최애 나무는 버드나무인 것으로 하고.
0: 같이 좀 심어야 되겠어요. 언젠가 나무 같이 심을 일이 생기면 버드나무로 해요.
1: 좋아요.
0: 네.
1: 그 수뇌부 의견도 한번
0: 수뇌부도, 네.
1: 들어보고요.
0: 그리고 카페인 분들도 좋아하는 나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연 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 버드나무 관련 이야기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널찍한 바위에 앉아 퉁소 부는 한 소년 뒤로 물가를 따라 버들 고목이 늘어서 있다. 주위로는 8마리의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숲 안에는 엎드린 채 쉬는 소한 마리가 한가로움을 더한다. 물가에는 어린아이가 엉거주춤하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조선 후기의 도화서 화원인 유춘 이인문의 목양 취소다. 양을 치면서 퉁소를 분다는 뜻이다. 우리의 옛 산수화에 가장 흔한 나무는 소나무고 다음이 버들이다. 특히 강이나 호수가 포함된 그림에는 반드시 버들이 등장한다. 버들은 30여 종이나 되지만 크게 자라는 우리 주변의 버들은 버드나무와 수양버들, 그리고 능수버들의 세 종류가 보통이다. 좁고 긴 잎과 가느다랗고 연약한 가지가 이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우선 버드나무는 대체로 어린 가지만 조금 처질 뿐 길게 늘어지지 않아 다른 버들과 구별된다. 가느다란 가지가 땅에 닿을 듯 늘어지는 버들은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이다. 수양버들은 중국 땅이 고향이고 능수버들은 우리 땅의 토박이 버들이다. 그러나 둘의 모양새는 거의 똑같다. 수목도감에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전문가라는 필자도 현장에서 구별하라면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둘은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늘어진 버들이 수양버들인지 능수버들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물론 알 필요도 없다. 옛 우리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가지가 늘어진 15그루의 버들 고목은 모두 능수버들로 보았다. 굵기가 거의 같으며 줄기 윗부분을 그리지 않아 키는 알수 없으나 아마 거의 같은 키였을 것이다. 고목에만 생기는 썩은 줄기가 나무마다 그려져 있으니 나이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되었다. 어느 날 홍수가 닥쳐 자라던 나무는 모두 떠내려가 버렸을 것이다. 새로 들어오려는 나무들과 경쟁하여 이긴 능수버들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굵기와 키및 나이까지 모두 비슷하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인 것보다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한다. 버들은 새싹이 돋으면서 버들개지에 연노란 꽃이 필 때가 가장 예쁘다. 하지만 이 그림은 계절이 좀 지나서의 풍경이다. 화면 가득 은은한 연두색이 깔려 있어도 계절은 버들꽃이 지고 잎이 다 돋은 늦봄이다. 따뜻한 봄볕이라 소년이 웃통을 벗어던지고 한가롭게 피리를 불수 있다. 저고리는 어디 두었을까? 오른쪽 X자로 꼬인 고목나무 등걸 옆 대나무 통발 같은 고기잡이 기구 위에 덮여 있다. 소년은 먼저 고기잡이를 끝내고 젖은 옷을 말리면서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것 같다. 그림의 아래쪽 양떼는 검은 얼룩이 져 있다. 흰 물감으로 사용한 연분이 오래되어 이렇게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백양이었을 양떼와 연두색 그림 배경이 어우러져 서정적이고 따스한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다. 왼쪽 위에 제발에는 화가의 친구인 홍의영이 네가 바로 황초평의 후신이 아닌가라고 썼다. 중국 진나라 때 황초평이라는 양치기 소년은 한 도인을 만나 신선이 되었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40년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매달렸는데 어느 날 동생 황초평을 찾아간 형 역시 술법을 배워 형제가 나란히 신선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흔히 도교와 불교에 관계되는 초자연적인 인물상을 그린 도석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그림은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화가는 중국의 고사를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산수화로 승화시킨 것이다.

0: 박상진 작가의 책,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여유와 설빈이 부른 초록 띄워드렸어요. 아, 박상진 작가님이 아니라 박상진 탐정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를 잡아서
1: 네.
0: 또 추론해서 또 이야기를 만드시네요.
1: 처음에 이옛 그림 속의 우리나무라고 했을 때는 좀 그림을 이제 문장으로 묘사하듯이 풀어서 쓰면서 좀 그런 서정적인 톤으로 쓰인 산문일까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열어봤는데 정말 탐정이 쓴 정말 이 현미경으로 그림 한 폭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발견도 해내고 또
0: 그쵸.
1: 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고 또 추리도 하고 해서 약간 저는 보면서 책을 읽는 동안 아 내가 그림을 여태 헛봤구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만 보지 않았나? 분위기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닿아서 또 미술관의 전시관에서 우리 그림들을 보게 됐을 때좀더 이렇게 세부를 뜯어봐야지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나무들. 사실 우리는 나무, 저 나무 되게 좋다, 궁금하다.

0: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름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1: 맞아요.
0: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 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섬세해서 아, 이름 단지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고목에만 생기는 썩은 줄기가 나무마다 그려져 있으니 나이는 적어도 10년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0: 그렇죠.
1: 이 수령을 추측하기도 하고
0: 네, 정보가 이게 기반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들의 키가 다 엇비슷한 걸 네. 보면서 어느 날 홍수가 닥쳐서 이곳에서 원래 자라고 있던 나무들이 모두 떠내려가 버린 뒤에 이 새로 들어오는 나무들과 경쟁해서 이긴 능수버들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0: 아.
1: 그래서 다 엇비슷하게 굵기나 키, 나이까지 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잖아요.
0: 그쵸.
1: 이것도 너무나 나무 박사님의 시선이라는
0: 맞아요.
1: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그림을 보고 싶 지더라고요. 그 저는 책에서 보면 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인쇄가 된 작은 것으로 봤을 때
0: 네.
1: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랑 왜 원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0: 맞아요.
1: 원래 크기로, 원래 색감으로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또 책에 등장하는 여러 그림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0: 이런 약간 미술사적인 이런 지식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측 가능하겠지만 보면 그림의 아래쪽 양대는 검은 얼룩이 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1: 네.
0: 그 흰 물감으로 사용한 연분이 오래되어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1: 맞아요. 그런 거 저는 볼 수가 없죠.
0: 그렇죠. 이건 진짜 전문 지식이
1: 원래 누런색인가? 라고 보겠죠 저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책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실 것 같고 또 이 주요 작품에
0: 네.
1: 참고할 만한 다른 옛 그림이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 나무 사진을 나란히 수록을 했어요.
0: 네.
1: 이를테면 이제 배롱나무가 등장하는 그림에 대해서 이 배롱나무는 여름에 왜 100일 동안 피고 지고 반복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고 배롱나무이기도 한데 그 나무들이 등장할 때는 실제로 이제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서원들, 우리나라의 서원들 실제 사진이 등장을 해서 그것도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왜 여름 휴가 준비하실 때 이 책
0: 네.
1: 보시면은 이 그림들 속에 나무가 등장하는 이 실제 장소에 가보고 싶다 혹은 이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에
0: 네.
1: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옛 그림 속 이미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어떻게 보면
0: 구성이 좋네요.
1: 휴가 제철 도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진짜 나무를 목적지로 해서 이제 휴가지를 골라볼 수도 있는 거고.
1: 특히 여름에는 배롱나무가 진짜 아름다운데 이 만발에 있는 곳에
0: 꽃 색도 너무 예쁘잖아요.
1: 네. 근데 또 이 뭐 안동이라든지 또 이 그 유명한 배롱나무 유명한 서원들은 몇 군데가 전국에 있어서
0: 네.
1: 항상 여름철 되면은 기사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0: 이미
1: 카페인,
0: 유명한 나무들이군요.
1: 네, 카페인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0: 네.
1: 내가 사는 곳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깝겠다 하는데 찾아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로 낭독할 글은 겸재정선의 그림 인곡유거에 대한 글인데요.
0: 네.
1: 이 그윽할 유자의 살 겉자를 써서 인왕산 골짜기 조용하고 그윽한 곳에 들어앉아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살던 집과 주변 풍경을 그린 자화상 같은 작품인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한 나무를 들여다본 글을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0: 네, 낭독 만나보시죠.

조선 중기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50대에서 83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여 년 살던 집을 인곡유거로 그려두었다. 인곡유거란 인왕산 계곡에 있는 조용한 집이란 뜻이다. 인왕산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지금의 종로구 보건소 부근에 조촐한 기와집을 짓고 정선 자신은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집 앞 마당에 자연과 조화로운 나무 몇 그루를 심어 선비의 공간이면서 아늑한 정원을 꾸몄다. 마당에는 제법 굵은 버드나무와 오동나무를 가운데 배치했다. 서남향집이라 여름날 오후가 되면 햇빛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온다. 이에 건물 가까이 오동나무를 심어 자연산 햇빛 가림막을 만든 것이다. 오동나무는 10년이면 높이 10여 미터에 이를 만큼 빨리 자라고 커다란 잎이 무성하여 해가림 기능을 충분히 한다. 오동나무는 얇은 막 같은 날개를 단 작은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낸다. 이 때문에 사람이 따로 심지 않아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종묘 영영전 지붕에 자리 잡았다가

더 올라왔으며 붕금법으로 정선이 손수 심은 것이다. 멋스럽게 버드나무에 걸쳐진 덩굴은 머루가 아니면 포도다. 손이 많이 가는 포도보다는 자연적으로 잘 자라주는 머루를 심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머루는 버드나무를 감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끝이 아래로 길게 쳐져 있다. 머루 덩굴에 받침대 없는 것으로 봐서 정선이 일부러 버드나무에 걸쳐준 듯한데 더 자연스럽고 운치가 있다. 잎이 새수로 얕게 갈라지는 넓은 잎사귀로 봐서는 칡과도 닮았으나 아니다. 칡은 감고 올라가다 그만두고 그림처럼 밑으로 처지는 법이 없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불을 덮어씌우듯 완전히 햇빛을 차단하여 올라갈 길을 빌려준 나무를 고사시켜버린다. 한가운데 그림의 중심을 잡는 것은 버드나무다. 다섯 그루의 버드를 심고 자신을 스스로 오류선생이라고 한 중국의 시인 도연명처럼 정선은 소박한 삶으로 먹과 풍류를 아는 선비를 꿈꾸지 않았나 싶다. 왼쪽 담장 아래에 연하게 나타낸 줄기와 밑동이 V자로 갈라진 나무는 그림에서 명확하게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인왕산과 북악산 일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넓은 잎 나무 중 가장 먼저 잎이 돋아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인 귀록나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귀록나무의 변종으로 서울 귀록나무가 이 일대에서 발견될 만큼 북악산 일대에는 흔하다. 5월에 무리지어 피는 하얀 꽃도 선비의 정원수로 충분히 품격을 갖추고 있다. 아래쪽에 끝만 보이는 잎 넓고 작은 나무는 봄날의 진한 보라 꽃 방망이를 만드는 박태기 나무로 추정된다. 정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작은 나무는 위치나 잎 모양으로 봐서는 샛노란 꽃이 일품인 황매화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둘 다 옛 선비들의 정원에 흔히 심는 대표적인 꽃나무다. 자연스러움을 살려서 손대는 것을 최소화한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정원이다. 봄날의 현란한 꽃잔치가 끝나고 잎이 무성해지기 직전인 초여름의 풍광을 담은 은은한 그림이다.

0: 이상은의 쉬어가리 띄워드렸습니다. 박상진 작가의 책,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많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책에 그 실제 나무의 사진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0: 아,
1: 찾아보면서 이제
0: 궁금하죠.
1: 대조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 또 힘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이름을 더 익히게 되고 이 사진과 또 이름을 매치하게 되는
0: 그쵸.
1: 공부를 하면서 좀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나무에게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막 하나하나 그 쓰임새가 다 느껴지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무가 좋지만, 여기에 오동나무를 또그 가까이 심어가지고 자연산 햇빛 가림막을 만든 거다라고 할 때는, 그 나무 자체로도 좋지만 또 이게 생활의 일부로 들여놓으면서 이렇게
1: 맞아요.
0: 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참 뭔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1: 맞아요.
0: 부분들.
1: 그 오동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장하지만 빨리 자라기 때문에 10년이면 10m까지 자라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딸아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시집 갈때 장롱을 짜서
0: 맞아요.
1: 보냈다고도
0: 그런 얘기
1: 하잖아요.
0: 있었죠.
1: 네, 여기서는 이제 자연산 가림막 역할을 했다. 이파리가 널찍널찍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선비들의 집에 각자의 좀 취향에 따라 어떤 나무를 나무 그늘로 삼을 것이 인가를 또 정원을 꾸릴 때 고민하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추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드나무를 감고 올라 그러니까 이거 포도 아니면 머루인데 저거는 그래서
0: 맞아요.
1: 내 포도는 손이 많이 가니까 그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알아서 잘 자라는 머루를 심었을 것이라고 좀난 예상한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머루 덩굴이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선이 일부러 버드나무 이렇게 걸쳐준 것 같다. 그런 것까지 그림 속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니.
0: 이건 그 겸재 정선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후대에 어떤 그 남학자가 이렇게까지
1: 맞아요.
0: 내가 한
1: 이렇게까지
0: 짓을 분석할
1: 그림
0: 줄.
1: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나의 이 그림 속에 담긴 당시의 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0: 맞아요.
1: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추리를 해볼까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0: 그쵸.
1: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되게 교차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진짜 겸재정선이 어떤 나무는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지 또 어디에 배치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박상진 작가님,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마치 실제 이 그림 속의 정원을 같이 거닐면서 도슨트 듣는 것 같은 거예요.
0: 진짜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서면은 항상 그 열심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제가 전혀 못 봤던 것 같다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나중에 기술로 구현이 되면은 진짜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면서 자, 이번엔 이쪽으로 걸어와 보시죠 하면은 이 머루 덩굴은 아마 일부러 걸쳤을 거예요 라고 하는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게 되더라고요.
0: 아주 입체적인 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버드나무를 다섯 그루를 심고

0: 자신을 오류 선생이라고 했다는 그 중국 시인 도현명.
1: 네.
0: 꼭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아기자기한 맛을
1: 아기자기하죠.
0: 즐기시는.
1: 이 정선의 호 겸재도 겸손한 마음을 닦는 집, 방,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당대 최고의 화가로 명성도 자자했고 벼슬길에도 올랐지만 늘 자신을 낮추면서 묵묵히 그림과 학문에만
0: 네.
1: 몰두하고자 이런 호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인공유거 보면 이 대자연 앞에서 정말 작은 인간으로 스스로를
0: 그쵸.
1: 그려두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되게 전체적으로 닮아 있는 풍경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 어쨌든 겸손의 철학이긴 한데
0: 네.
1: 제가 보기에는 아 너무나 좋은 집
0: 맞아요. 지금 호사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단 얘기예요.
1: 현대인의 관점에서 아 이거 사대문 안에 이렇게 좋은 집에
0: 그쵸.
1: 이런
0: 그것도
1: 생각을
0: 그렇고.
1: 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함께 이 풍류를 즐겼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되게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고도 싶어지는 그런 또
0: 네.
1: 글이기도 했습니다.
0: 맞아요. 신지 작가님 만약에 이렇게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한 폭의 그림 안에 나의 나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서재 앞 정원에 어떤 나무들을 심고 싶으세요?
1: 아까 우리 함께 사랑한 일단
0: 버드나무?
1: 능수버들 심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롱나무 저도 되게 좋아하는
0: 네.
1: 배롱나무는 수영이 정말
0: 예쁘죠.
1: 네, 그래서
0: 탐스럽죠.
1: 잎이나 그 탐스러운 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0: 네.
1: 와,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근사해 하고 보면 항상 배롱나무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배롱나무 한 그루는 또이글 쓰는 사람의 정원에 있어야 하지 않나.
0: 글 쓰는 사람의 정원에까지? 네.
1: 선비들의 정원에 늘 있었으니까.
0: 네, 배롱나무. 선배들의 정원에 또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회화나무라고도 하던데,
1: 맞아요.
0: 뭐, 그것도 있어야 될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제 서재 창에서는 단풍나무가 보이는데, 제가 뭐, 그 강전정 해가지고, 뭐, 속상했네, 뭐, 조금 더 잘하고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단풍나무도 또 없으면, 보던 맛이라.
1: 그게 아직 심기 전이니까
0: 예, 막
1: 우리
0: 심어요.
1: 그
0: 네.
1: 목록을 계속 늘려가 봅시다.
0: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다뤘던 그책 통해서는 태산목을 또,
1: 네.
0: 태산목도 있어야죠. 예, 네, 태산목도 또그 아름다우니까.
1: 거의 이렇게 되면 수목원 아닌가?
0: 이제 한
1: 정원이라기보다.
0: 5그루밖에 안된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재미납니다. 상상을 막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시인과 촌장의 나무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상진 교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나눠봤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우리 수뇌부도 공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프리카 감독님이기도 했고 또 커피 머슴 감독님으로도 네. 또 이름이 두 개나 있는 아, 우리 감독님은 편백나무 하셨어요. 편백나무. 최근에 거제도 편백나무 휴양림에 갔다가 향기에 반했다.
1: 이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세컨하우스 같은 거 하실 때 편백나무 방 하나 꾸미게 되거든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0: 이제 아예 들여놓는 거죠. 그쵸? 편백나무. 그리고 두부피디님.
1: 아카시나무. 아. 눈에 안 보여서 어디선가 바람에 향기가 실려오면 어디 있지? 찾아보게 된다. 어릴 때 아카시나무 이파리 하나씩 뜯거나 꽃 뒤에 꿀을 빨아먹으며 놀던 추억이 있어서 와. 늘 반갑다. 이런
0: 추억 빨아먹은 추억. 저도 그렇게 해봤던 기억. 근데 뭐 나무 맛도 안 느껴지던데요.
1: 이런 추억 있으면 이제 건강 검진 받으셔야 되고.
0: 아 그래요? 왜요? 왜?
1: 이제 요즘에 아카시 나무의 그 꽃 빨아먹는 아이는 아 네 아,
0: 나이 들었다 그거는. 네.
1: 근데 진짜 아카시 나무 꽃은 너무 그 5월의 향기 같은 맞아요. 게 있어서 그 뭐. 열린 창에서든 버스 타고 갈 때든 이 아카시 꽃향기가 싹 들어올 때 아. 초여름의 그 정취가 느껴져서 너무 낭만적인 꽃이어서 저도 좋아해요.
0: 맞습니다.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벚꽃나무 하셨어요.
1: 나무를 잘 몰라요.
0: 네, 이유가 지금 아는 나무 하나 쓰신 거 아니에요. 뭐 소나무, 참나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중에 고르신 거죠.
1: 벚꽃나무. 벚나무 지금 벚지 열매가 맺혀 있을 테니까 벚나무 좋아하시면 또 올려다 보시면은 네. 오, 열매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벚꽃나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했더니 보통 우리 벚나무라고 부르니까
1: 그러니까 나무를 잘 모르기 진짜 때문에
0: 모르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1: 그런 거죠.
0: 그 벚꽃나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쵸? 보통의 그것으로는
1: 그럼 매화나무, 매실나무에서 뭐가 맞냐 하면 또 그럴까? 그래 맞는 맞아요. 말이라고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0: 좋죠. 네. 우리 카페인들의 나무도 사연 올려주신 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신지 작가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페퍼문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롱쌤 그리고 사람들은 씨를 뿌린다 라는 의미의 곡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2: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거장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지. 그가 현재 그 영화계 최대 위협으로 지목되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스코세지 감독은 동영상 형식의 근황을 전하면서요 AI를 활용해서 영화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제작진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창작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독일의 AI 기업인 블랙포레스트 랩스와 협업으로 촬영되어서 공개됐는데요. 스코세지 감독은 현재 이 기업의 고문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스토리보드 작가를 비롯한 관련 영화인들은 스코세지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스코세지는 AI가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기 제작 단계에서 단지 소통을 돕는 보조 도구다 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요. 아일랜드의 아티스트 엔야가 부른 마블 홀스였고요. 1993년 이디스 워튼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틴 스코세이지 연출의 영화 The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에 사용된 음악이었습니다. 원곡도 고전이죠. 아일랜드의 작곡가 발페의 오페라 보헤미안 걸의 아리아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입니다. 아무튼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 후배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요즘 못 듣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총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이해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충돌까지는 아니고 뭐 투자할 수 있죠. 뭐 AI 산업의 어떤 미래를 희망적으로 본다면 스코세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돈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과거 발언은 이와 좀 반대 뉘앙스였던 것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해명이 보조 도구로서 초기 작업에 도움이 될 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글쎄요. 신랄하게 한 영화감독 까마득한 후배가 올해 83세의 스코세지 대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했다고 하네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83세인 우리 스코세지 온께서 엄청난 돈을 제안받았고 그래서 스코세지 옹은 자신의 후대, 가족을 위한 수익원을 생각하면서 뭐 어차피 AI 결국 뭐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입장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를 비난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기득권, 제도권 뭐 이런 단어 떠오르고 스코세지 감독께서 경솔했던 건가? 아니면 뭐 스코세지 감독의 성정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른이고 원로의 입장으로서 금도를 넘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 또 특히 그 스토리보드 초반 작업에 여태까지 함께했던 그 인력들이 봤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지만 AI가 그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이 게임에 이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없는 거야, AI는 없는 거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까지. 전 잘 몰라서 이 분야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난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이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 후 보내주십시오. 흥미로운 음악 두 곡입니다. 축구 시즌, 뭐 월드컵 한창인 이 마당에 또 골라봤는데요. 스페인의 2016년에 발매된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가입니다. 축구선수도 함께 했습니다. 세우맹

에서 또 종종 소개하는 스페인의 니냐 바스도리와 스페인의 축구 선수 세르지오 라모스가 함께 했습니다. 프로듀서는 모로코 출신의 레드원, 곡 제목 라로하 바일라. 이어지는 곡은 이탈리아의 미나가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풋볼 클럽의 선수와 함께 부른 바롤레 바롤레 준비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선수 하비에르 자네띠와 미나의 듀엣으로 들어보시죠.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스페인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가 먼저 들었죠. 축구선수 세르지오 라모스와 가수 니냐 파스토리가 함께한 라 로하 바일라. 라 로하는 상징적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붉은색을 나타낸다네요. 그래서 라 로하 바일라, 붉은 팀이 춤춘다. 예, 뭐 이런 뜻이랍니다. 이어서 이번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파란색의 유니폼이 상징적이죠. 가수 미나 그리고 축구선수 하비에르 자네티가 함께 부른 파롤레 파롤레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의 역사, 그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2000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2000년대로 접어드네요. 시상식 역사에 제73회 수상작 가운데 스코어 부문에서는 중국 음악가 탄둔, 무협 영화 와호장룡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2000년 73회 오스카 주제가상은 밥 딜런에게 돌아갔습니다. 커티스 헨슨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 원더보이스의 주제가 Things Have Changed를 만들고 직접 불렀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Y2K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차는 제73회 오스카 시상식이고요.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은 중국계 음악가 탄둔에게 돌아갔죠. 영화 와호장룡에서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영화 제목이죠. 이 스코어 듣고 오셨는데요. 영화가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네 곳의 자본으로 합작 제작이군요. 대만 출신의 이안 앙

리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주윤발, 양자경, 장쯔이, 장첸이 출연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이네요. 언급한 음악상 이외에도 외국어 영화, 촬영, 미술 이렇게 세 개 부문 추가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영화는 블랙 코미디 영화, 마이클 더글라스가 프란시스 맥도어먼드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영화라서. 근데 사운드트랙은 빵빵하네요. 밥 딜런 외에도 존 레논의 곡도 사용이 됐군요. 밥 딜런이 직접 작곡하고 부른 Things Have Changed, 세월이 변했어 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의 시간.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에 소개한 푸에르토리코, 정확히는 뉴요리칸 살사의 거장 윌리 콜론의 89년도 음반에서요. 엘 그란 바론, 위대한 사나이. 윌리 콜론은 이 자의식이 상당합니다. 초기에도 대단한 사내 뭐 이런 앨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약간 아이러니가 숨어 있네요. 그 스토리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위대한 사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성 정체성을 부정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네요. 계속해서 프랑스의 샹송 아티스트 가수 미레이 마티우의 Le Blisson de Lumière, 눈부신 빛이라는 곡이고요. 미레이 마티우가 엔니오 모레코네의 노래를 부르다라는 제목의 74년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당연히 모든 곡은 모리코네 선생의 작품이고요. 그의 스튜디오에서 또 직접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원곡은 그러나 스파게티 웨스턴 시절의 곡이네요. 석양의 무법자라는 한국어 제목의 지울라테스타의 테마곡이 원래 곡입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의 거친 진정성의 사내 아티스트 마르코 마지니의 1991년 산레모 가요제 3위 곡입니다. Perché lo fai? 왜 그러는 거야? 세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소개했을 법도 한데, 마르코 마지니답게 마약 중독에 관한 주제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세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지안니 모란디, 엔리코 루제리, 움베르토 토티가 부르는 시포 다레 디피우,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입니다. 오늘도 축구 시즌을 위한 맞춤 선곡인데요. 노랫말은 축구와 상관은 없지만 이 세 아티스트 모이게 된 배경엔 축구가 있죠. 이 세 사람 모두 당시 이탈리아의 연예인, 특히 가수 축구단인 나지오날레 이탈리아나 칸탄티의 멤버였답니다. 이 축구팀 축구 경기 쇼를 펼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 좋은 의미의 활동을 벌였고요. 이 곡 역시 축구로 다져진 우정을 음악으로 연장한 프로젝트였답니다. 1987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첫 선을 보인 곡인데 여발한 듯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을 이탈리아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야. 왜 안 자고 있지? 왜 여기 있는 거니? 주말 여행을 떠나지 그래. 진정한 너를 만날 수 있게 말이야. 뭘 놓치고 있다고? 갖지 못한 게 뭐야? 뭘 쫓아가고 있어? 너도 모른다면, 그래서 경주가 끝난 거라면 차라리 그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어. 혹여 새로운 생각과 함께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 놓치지 말고 그 길을 좀 따라가 보는 거야. 오르막을 오르면서 보게 될 거야. 중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넌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우리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에 탄 선원에 지나지 않아. 너만이 아니라 모두 저마다의 폭풍에 휩쓸려 가고 있지. 전쟁과 기근은 TV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난 신경 안 쓸래 라고 말할 수도 없어. 너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 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너 그리고 나에겐 그럴 힘이 있어. 지금도 시간은 우리 인생을 낚아채 날아가며 영원의 순간들을 훔치고 있지. 내가 너에게 말하며 너에게 더 요구하는 건 네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다고.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방법은 나도 몰라. 너도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건 알잖아.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한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 남자, 지안니 모란디, 엔리코 루제리, 그리고 움베르토 토치가 함께 부른 시 부어 다레 디 피우,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고요. 이 곡으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이죠. 잠시 후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아티스트 시메나 사리냐나의 노래.

네, Una Vez Más, 한 번 더, 2021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유얼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예스요맨 순서죠. 여기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가 열립니다. 제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앨범 관련해서 또 잘 들었다고 코멘트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만돌린 연주자, 기타리스트, 작곡가 시에라 헐의 음반을 소개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한 세 주간 나름 그 아메리카나 미국의 루트 음악 스페셜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여성 기타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했던 기획이었죠. 7108님 역시 오늘도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잘 들었다라고. 이 코멘트 달기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예. 제가 또 이렇게 화답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아무튼 익숙한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시대적으로는 컨템포러리 뭐 시에라 헐 지난 시간 아티스트도 요즘 잘 나가는 아티스트고 아 컨템포러리 위주로 제가 선곡을 했군요. 기타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큰 틀에서는 이 아메리카나에 대한 저의 애증에서 출발합니다만 장소예요. 장소. 어떤 장소냐면 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안식처를 찾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다고 라는 부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버먼트주는 미국 동부의 작은 주죠. 버니 샌더스 얘기 또 하네. 버먼트 하면 버니 샌더스 얘기. 상징적으로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버먼트 하면 뭐가 있을까요? 버먼트 예전에는 혹시 그 아직도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가 대학 1학년 시절 처음 먹어보고 정말 와 기존에 유명한 전국 브랜드보다 이게 맛있네 하면서 아무튼 버먼트 브래틀보로라는 곳인데요.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약간 1만 2천 명 정도라니까 작죠. 저도 약간 요 정도 크기의 소도시 뉴욕주 북부에 있는 소도시

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느낌을 상상해 봅니다. 1만 2천 명, 그리고 얼마 제 40대 시절의 일정 부분을 그 서울 근교에 요거보단 살짝 큰 그런 소도시 읍 단위의 지역에서 살았던 기억도 나고요. 브래틀보로 버먼트, 여기에 인디 뮤지션들이 씬을 갖고 온 지가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뭐 업계에서도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건강하고 출중한 음악 씬이 생성되었을까? 흥미롭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근데 인접해 있는 지역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과의 그 연계되는 어떤 이 씬의 그런 구조 덕분에 또 교류도 활발하니까 가능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공개방송도 출연하셨던 여유와 설빈이 원래 출신지는 또 다른데 우여곡절 끝에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제주에 정착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력을 알고 나서 제주도 약간 그런 안식처, 도피처의 의미로 뮤지션들이 찾는 곳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시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즘은 예전 1세대가 있었다면 그런 의미에선 조금 변형이 된 느낌의 그런 이미지인 것 같긴 한데요. 여유와 설빈의 이미지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할 이 씬, 브래틀보로의 씬과 또 이들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어쩌면 비슷하게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나 얘기는 왜 했냐면요.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퇴폐적이기도 하고 데카덩트하고 그 끝까지 밀어붙이는 말초적인 어떤 것을 건들기 위해서 그런 상업성을 개발하는 그런 게 활발한데도 미국이고 반면 또 근간이라는 표현도 써야 되나? 그 밑바닥에 풀뿌리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순도 100%의 음악적인 요소 외에는 어떤 상업적인 고려도 중요하지 않은 이런 바탕이 있는 곳도 아메리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취미 단계에서 음악하는 그 실력자들이 한국의 모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테마이기도 했죠. 제야의 고수, 뭐 숨은 고수, 운둔 고수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떠오르는데 지금 미국의 그 다양성 그리고 꾸준히 유입되는 이 다양한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무형적인 그런 자산들이 아직까지는 이 아메리카라는 곳의 음악적인 어떤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래틀보로 버먼트의 씬의 특성은 뭐 미국 음악의 메카 중에 한 곳이죠. LA로 음악을 하러 떠나서 한창 그 씬을 경험하고 잔뼈가 굵은 한 뮤지션이 십수년 만에 귀향해서 설립한 음반 레이블을 독립 레이블 뭐 그런 거겠죠. 그걸 중심으로 또 후배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서로서 또 서로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동네 이웃이자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음악을 DIY 정신으로 로우파이 도그마라는 표현이 정보에 쓰여 있던데 정확히 로우파이 도그마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좀 눈이 번쩍 뛰는 이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 본인이 언급한 표현이 있습니다. Fake Pop, Fake Pop, FAKE POP. Fake는 가짜라는 얘기죠. 팝의 어떤 메인스트림적인 방법론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 팝이라는 껍데기 안에 페이크로 이렇게 지어 놓은 틀 안에 진짜 백이 뭐 로우파이 도그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뭐 DIY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 순수함이라고 뭐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고 진정성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물을 담는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 씬의 특성은 이런 페이크 팝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그 방법론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소수 정예의 동네 주민 뮤지션들이 그 씬에서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어봤습니다. 그 앨범은 루스 가버스라는 뮤지션의 세 번째 정규 음반입니다. 26년 6월에 지난주에 발매된 것 같은데요. Profound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앨범입니다. 이 라틴 어원으로 치면은 깊은 목소리마저도 깊은 목소리를 이 프로푼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나아가서 심오한이라는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profound를 쓰죠. 근데 저는 그냥 깊은이랑 좀 가까운 두터운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으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터운 유대, 두텁게 다져진 우정,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요. 저도 한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들 간의 유대가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과정을 나름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것이 참 그리운 입장에서 이게 참 그리고 여유와 설빈 이분들이 듀오잖아요. 이들 간의 유대 그리고 제주에 이들이 속한 씬에서 이루어질 그런 유대 뭐 이런 과정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루스 가버스의 프로파운드 음반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 수록된 10곡 중에 시간 관계상 8곡을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2,000명의 소동네에서 소도시에서 너무 촌 아니야? 도시적인 느낌은 아니겠네. 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도시 신봉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는 많은 게 증발해버린다라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강해져서 도시는 소음 뭐 이렇게도 얼핏 지금 즉흥적으로 표현해봅니다. 도시의 밤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밀려오는데 그래도 인구 1만 2천 명 브래틀보로 버먼트의 그 야심한 밤에 느껴지는 그 깊은 프로파운드한 그 적막, 그 심오함, 그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연주로 딱 이루어지는 미니멀한 편곡이고요. 일렉트릭 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루스 가버스의 보컬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동네 브래틀보로의 인프라인데요.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음악적 어떤 방법론이랄까, 그리고 알고 싶었던 뭐, 이 노하우,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현업에 있지만, 그렇게 또 전문가들의,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잖아요. 루스 가버스가 이번 음반을 만들게 된 계기에는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현 인디씬의 그런 아티스트들의 강의 같은 걸로 수강을 많이 했대요. 이런 자세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강의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아, 이런 방법론을 한번 써볼까? 이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죠. 뭐 새로운 악기를 사거나 새로운 스튜디오를 뭐홈 스튜디오를 만드는 급의 동기부여 자극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스 가버스의 음반은 저는 요번에 처음 듣는데 지금 한 10수년이 된 아티스트인데 초기

도 지금 발표한 26년 음반에서의 루스 가버스의 이 보컬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면에 이 브래틀보로 주민인 그 오페라 싱어이자 이쪽 성악 교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한테 뭐 틈틈이 받은 성악 레슨을 통해서 이 발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썼습니다. 이 음반 정보지에다가. 그리고 그런 클래시컬 성악가와의 레슨을 통해서 프랑스 19세기 낭만파 예술가곡, 뭐 가브리엘 포레 같은 작가의 작품을 또 경험하면서 그걸 또 살려서 이 음반에 풀어냈다라는 점도 좋은데. 그리고 쿼터 인치 아날로그 테이프, 릴 테이프에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했다는 과정도 부럽고, 뭐 아무튼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프로파운드라는 제목이 깊고 심오하다라고 얘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두텁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따뜻함이랑 두터움이랑 좀 연결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운드의 질감입니다. 루스 가버스의 프로파운드에서 고른 8곡, 오늘의 DJ 선곡 함께 하시죠.

오늘 DJ 선곡 율디 앨범 만장 아티스트는 미국 버먼트주 브래틀보로 시인의 아티스트 루스 가버스의 최최최 신음반 프로파운드에서 고른 8곡이었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아시다시피 늘 그렇지만 저희 홈페이지 선곡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현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의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내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죠. 내일 모레 글피네요. 내일 모레 글피. EBS 창사 특집 새음행 공개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토요일에 EBS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열렸던 새음행 공개방송 함께 들어주시고요. 휴명상각, 민수, 여유와 설빈 그리고 까치산 이 아티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죠. 시청도 가능합니다. 6월 23일 바로 다음 날 화요일 오후 이후로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와 영상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프랑스의 베로니카 상송이 부르는 루이즈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3: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2: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3: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4: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1: 틀렸네.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리셋.
2: 오, 이 게임 하다가 못하면 리셋하면 되는군요. 다시 하는 거 너무 쉽다. 아, 근데 마카 씨, 오늘 헤어스타일도 리셋해서 다시 해오는 거 어때요? 이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영 내 스타일이 아닌데?
1: 아, 그쵸.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 진짜 캠넷이 얘기처럼 인생이 리셋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실수도 없었던 것처럼, 피곤함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리셋되는 순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2: 진짜 정말 그런 버튼만 있다면 저는 하루에 세 번은 누를 것 같은데요. 방송하다가 말 실수했을 때, 무대 위에서 안무 틀렸을 때, 그리고 점심 메뉴 잘못 골랐을 때요.
1: 어? 아니, 잘못 골랐다기에는 캠넷이 오늘 점심을 거의 마시던데요?
2: 아, 딱 걸렸네요. 아, 그럼 마카이 씨는 언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나요?
1: 저는 매일 밤마다 아이돌 한국어 시작하는 4시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한국인들 사랑해.
2: Hello, I'm DJ Camden and I want to spread my wings of imagination with all of you.
3: Hello, I'm DJ Micaiah and I'd love to give you a reset button for your day.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예, yeah, 오늘 첫 곡은 2PM의 Again and Again 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리셋 버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0: 네.
1: 자, 캠든 씨.
0: 네.
1: 딱 하루만 리셋이 가능하다면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One 되게, time only.
0: 근데 원 타임이니까 진짜 이게 신중해지는데.
1: 네.
0: 아, 저는 그래도 항상 제가 학교 때 느꼈던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뭐 파이널 엑잼 같은 거 보면 결과 나올 때 어떤 걸 틀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내가 이건 꼭 맞출 수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그런 문제들이 못 맞췄을 때 그 분함?
1: 아,
0: 이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남을 정도로 되게 분했거든요.
1: 정답을 보면 아 맞네. 네,
0: 아 뭐야 나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파이널 엑잼 테이크 했을 때 다시 리셋을 할 것 같네요.
1: 진짜. 근데 리셋하면 기억도 돌아가는 건가?
0: 그렇죠. 근데 사실 걱정인 건 지금 브레인으로는 잘 못 볼 것 같긴 해요.
1: 그때 네. 좀 더
0: 그때 좀 더 어쨌든 네, 잘 공부했으니까 그때 과목을.
1: 아 그럼 저는 리셋이 가능하다면
0: 네.
1: 그래도 진짜 뭔가 그 제일 맛있었던 거 먹었던 곳으로 리셋하고 싶어요.
0: 뭐죠?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았나요? 아, 네. 맛있는.
1: 진짜 저희가 미국에서 그 파스타 집 저 되게 파스타? 맛있었는데
0: 네.
1: 리셋되면 미국 가서 먹었던 거 다시 다 먹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한국에 또 없는 음식이니까
0: 그쵸.
1: 조금씩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마음껏 먹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리셋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을 텐데
0: 네.
1: 자, 캠니 씨는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0: 네.
1: 완전히 리셋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
0: 네.
1: 아니면 실수도 추억이지 하면서 놔둔다. 자, 이거 뭐 리셋을 하냐 네.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0: 네.
1: 어떠실 것 같아요?
0: 아, 저는 사실 이 후자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그래도 완전히 리셋시키고 새롭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그래야 뭔가 그 뭐 찝찝함이 없을 것 같아요.
1: 아.
0: 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1: 확실히 뭔가,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0: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잔상이 남아라고 했죠.
1: 아, 잔상.
0: 네.
1: 미련.
0: 아, 미련. 아, 맞아요.
1: 비슷한
0: 네,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미련이 남는다. 네, 미련 남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네,
1: 아, 근데 진짜 이게
0: 것 같아요.
1: 실수도 추억이지 하면서 전 놔두는 편이긴 한데.
0: 그렇죠.
1: 가끔 이 추억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또 있어요.
0: 네. 하, 근데 이게 진짜 실수도 추억이지 하면서 놔둬야지 스트레스 덜 나고.
1: 그렇죠. 사실 이 실수에 예민해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면 제 생각에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실수에 얽매이면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0: 그쵸.
1: 뭔가 계속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 과거가 근데 그거를 그냥 없애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0: 네.
1: 하고 넘어가면 뭐 그냥 이제 까먹고 사는 거죠.
0: 맞아요.
1: 근데 진짜 어떤 실수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1: 그거는 꼭 리셋 네. 시키는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Yeah, like if you do a 실수 to somebody else, 그거는 리셋 해야죠.
0: 그렇죠.
1: 근데 뭐 내가 그냥 뭐 깜빡하고 뭐 짝짝이 양말을 신었다, 뭐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다양한 리셋 버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으십니까?
1: 와우. 근데 this is so OP. Like this is 이거 그러니까, 진짜
0: 이거 뭔가 근데 약간 타임머신이랑 비슷하지 않아?
1: 오.
0: 뭔가 약간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리셋 버튼 이거 생각보다 엄청 센 아이템이에요. 리셋
0: 맞아요.
1: 버튼이 아 오케이 저는 통장 리셋 버튼 그러니까 내 금액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다 썼어.
0: 네.

0: 리셋
1: 아,
0: 돌아가는 거죠.
1: 야, 그런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건가?
0: 그렇죠. 평생 리셋 할수 있으니까.
1: 어,
0: 오 마이 갓. This is so
1: 되게
0: good.
1: 뭔가 괜찮네요. 네. 저는 그것도 좋고, 저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딱 머리도 이쁘고 뭔가 오늘 얼굴 괜찮은 날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 얼굴이
0: 오.
1: 진짜 마음에 안들땐 굉장히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0: 진짜요?
1: 그런 날에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0: 아, 그런 날에
1: 네.
0: 그 얼굴로 리셋.
1: 네, 그 얼굴로 리셋을.
0: 아,
1: 네,
0: 오케이.
1: 한번.
0: 좋습니다. 근데 캡틴
1: 네.
0: 씨는 항상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추억은 리셋하고 싶지 않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노래 듣고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이펙스 매일이 내일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의 한국어. 오늘 배워볼 표현은 시작하다입니다.
1: 시작하다 means to begin something or to take the first step in an action or activity.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s start or begin.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1: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2: Boom.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Mr. One and Only.
1: 어떻게 이제 너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3: 네.
1: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집에 문을 열어놨더니 벌레들이 네. 너무 많아요.
0: 오 마이 갓.
1: 잠시만요.
0: 네. 아, 물렸어요?
1: 네. 아, 저 이 조그마한 모기.
3: 아, 이 전기파리채를 사놓고 네. 열심히 네. 쓰는데도 네. 다 잡기가 쉽진 않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3: 네, 네. 저도
1: 그리고 네. 밤에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낮에는 진짜 더워도 밤에 또 요즘 괜찮게 시원하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건 좀 열어놔야 되겠다 하는데 아 아니야. 근데 또 벌레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0: 스크린이 없나? 스크린?
1: 아, 없어요.
0: 네. 아.
1: 그리고 요즘 모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0: 왜요?
1: 요즘 모기가
0: 위험해요?
1: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0: 네.
1: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모기가 있대요. 근데 진짜 모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0: 킹 모기인가 보네.
1: 네, 진짜 모기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웬만하면 덥더라도 꽁꽁 싸매고 돌아다니세요.
0: 긴팔. 네,
1: 긴팔도 있고 모자도 쓰고.
0: 맞아요.
1: 네, 근데 진짜 최대한 안전하게.
0: 특히 한강이나 이런 곳 갈 때는 또 모기들이 진짜. 물 안에 알을 낳잖아요.
1: 네.
0: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런 데는.
1: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무섭네요. 네.
0: 오케이, 그러면 다 모기 조심하시고.
1: 네. 자,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시작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다. 이 말은 설레는 말일까요? 아니면 좀 부담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대화할리?
3: 시작하는 건 항상 설레는데
0: 오!
3: 네, 계획할 때는 설레고요.
0: 네.
3: 진짜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약간 상상을 하는 거죠. 와, 이걸 하면 진짜 좋겠다.
3: 네.
0: 진짜 너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아...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3: 그렇죠.
0: 가 힘든 거죠.
1: 저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설렜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설렜는데 요즘에 만약에 설렌다고 해도 그때만큼 설렘만큼 없는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만큼.
1: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저는 오히려 진짜 부담이 오히려 더 많고 이 설렘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결과물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3: 네. 그죠. 결과물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됐죠.
1: 그쵸. 우리가. 맞아요.
3: 난 뭘 시도해봤어. 이제 이런 거보다도 네. 제대로 해냈어가 맞아요.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1: 결과물이
3: 더.
1: 좋으면 그때 이제 마음껏 누리는 거죠.
3: 그렇죠.
1: 사실 기분을.
0: 아, 근데 진짜 요즘은 좀
1: 현실적인
0: 결과를 보는 이게 시기 때문에
1: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3: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결과물이 좋으면 상관없는 거죠.
1: 그렇죠.
0: 에, 딱 그렇게 되는.
1: 우리 대화리는 또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느낀 일이 있으십니까?
3: 그 리셋 버튼은 이 후회 이 단어랑 같이 붙어 있는 거 같아요.
1: 그렇죠.
3: 저라고 후회가 없겠습니까?
1: 그렇죠.
3: 매일매일이 후회고요.
0: 아이고.
3: 네, 리셋 버튼 정말 하루에 100번도 누르고 싶습니다.
1: 최근에 뭐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3: 아, 최근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시기가 있었는데요.
0: 오.
3: 네, 아 정말 삭제하고 싶은 중요한 변곡점일수록 더 삭제하고 싶은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3: 네, 리셋 버튼 너무 누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0: 맞기니
3: 네. 절대 리셋을 누를 수가 없고 정말 신중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이게 맞아요. 리셋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3: 맞아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대원님과 함께 오늘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r. 취향의 발견 시작하겠습니다.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오늘도 대환님이 항공이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3: 그 음악계에서
0: 네.
3: 초여름,
0: 오,
3: 혹은 네. 해변,
1: 여름이죠,
3: 더위,
1: 네.
0: Yes, sir.
3: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장르가 있습니다.
0: 오!
3: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레게예요.
0: 레게. 네,
3: 그래서 오늘은
1: 레게 좋죠.
3: 네, 레게가 어떤 특징을 가진 음악인지,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또 숨은 명곡은 뭐고
1: 네.
3: 요즘의 영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알 수 있는
1: 네.
3: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요.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제 TMI가 있는데 여름 노래는 전 트로피컬 EDM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3: 그 트로피컬 EDM이
1: 네. 약간 레게 베이스인가요?
3: 그러니까 레게 베이스라기보다는 레게 영향을 되게 많이
1: 받은 노래죠.
3: 그렇죠.
1: 그렇죠? 뭔가 맞아요. 비트가 네, 뭔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그 밑에 있죠.
1: 네.
3: 아, 미국 밑에 있는
1: 약간 메히코랑 같은
3: 카리브 쪽에 네, 이쪽에 있는 리듬과 어떤 음악적인 문법들을 잘 녹여낸 음악들이 이제 트로피컬 EDM에 아주 기반이 됐는데
1: 아,
3: 레게랑도 아. 비슷한 거죠. 네.
0: 나이스.
1: 레게가 짱이구나.
3: 그렇죠. 여름에는 정말 짱입니다.
0: OG죠. OG.
1: 왕이구나. 왕.
0: Original. 좋습니다. 그럼 레게 음악은 어떤 음악들을 뜻하는 건가요?
3: 일단 레게는 자메이카의 음악입니다.
0: 네. 자메이카.
3: 네. 그러니까 자메이카.

0: 100% 오리지널 음악이라기보다는 자메이카의 어떤 민속적인 양식과 미국의 그 당시 유행하던 재즈, 블루스, 소울 이런 흑인 음악이 결합하면서 나온 자메이카의 음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R&B도 네. 있고 소울도 있고 네. 자메이카적인 색깔도 있고 그런데 이따 들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느릿한 궁칫한 게 있습니다.
1: 거의 BPM이 어느 정도예요?
0: BPM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좀 느린 편이에요.
2: 한 88?
1: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0: 그 정도. 이따 제가 네. 어때요? 음악 약간... 들으면서 네. 제 BPM 재는 기계가 여기 있거든요.
1: 아, 제가
0: 어플이 있어요.
1: 좋아요, 좋아요.
0: 한번 재볼게요.
2: 네. 오케이.
1: 좋아요.
2: 네. 아, 근데 되게 느리고 뭔가 릴렉스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레게 느낌이 사실 되게 자유랑도 약간 엮여 있고.
1: 빠른 레게는 없는 거죠. 막 진짜.
0: 아니에요. 막 스카펑크 같은 거는 레게랑 리듬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스피디하거든요.
1: 스카펑크요?
0: 네.
1: 오, 처음 들어봐요, 저는.
0: 그러니까 자메이카의 음악에 영향받은 이제 펑크 음악인데
1: 아.
0: 그러니까 BPM은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게는 좀 느립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굉장히 그루비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약간 들썩들썩 느리지만 뭔가 이렇게 어깨춤을 추게 하는 네,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혹시 레게 음악으로 유명한 뮤지션은 또 누가 있을까요?
0: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밥 말리가
1: 네. 레전드죠. 레전드.
0: 또 뭐 투스 앤드 메이터스 같은 네. 아티스트도 있고 뭐 조니 내시 같은 아티스트도 있고
2: 네.
0: 네, 한국에서도 뭐 윈디시티라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세계적으로 레게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조금씩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 제가 레게를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 사실 스컬이랑 하하 선배님
0: 아, 네. 한국에서 보고, 레게를 끝까지 밀고 있는 네, 멋진 되게 분들이죠.
1: 처음에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덕분에.
2: 뭐 근데 좋던데요?
0: 정말 좋죠.
2: 진짜 저도 사실 한국에 레게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저는 뭐 호주에 살았다 보니까 레게 거기 좀 알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분들이 그쵸? 레게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1: 발성도 대박이에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1: 네. 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0: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반말리의 Three Little Birds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반말리의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한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말리는 자메이카 레게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고 최고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고 자메이카의 레게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레게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단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한계가 주어진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반말리의 음악을 얘기할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어서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중에서도 Three Little Birds가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음악이 되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윌 스미스가 주연한 네. 나는 전설이다라는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1: 네네네.
0: 전 세계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멸종해 갔는데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과학자가 그 강아지 목욕시켜주면서 아마 희망의 노래로 네,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0: 네.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은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제 희망을 북돋는 그런 음악인데 그 덕분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이 레게 여기서 나오는데 칫칫 느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이 느낌. 요게 레게 음악의 특징입니다.
1: 아 이게 진짜 들썩이게 만들어요 사람을.
0: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어플을 찾아봤는데
1: 네.
0: 어
1: 이 곡은 한 92 BPM인 것 같습니다.
0: 80 정도 되네요. 70에서 80 정도.
1: 70, 80. 아, 되게 느리구나.
0: 정말 느립니다.
1: 사실 요즘 노래들로 하면 좀 한 140.
0: 테크노 중에서도 빠른 게 한 140 정도 네. 되고 그리고 발라드도 한 70에서 104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아, 진짜 느린 댄스 음악이죠. 근데 느린 대신에 약간 그 농염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1: 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잘 뭔가 네. 알아듣게 되고
0: 그러면서
1: 같아요.
0: 유쾌한 바이브가 있죠.
2: 이 곡이 이제 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0: 네.
2: 약간 여기서 간단하게 또 밸런스 게임.
1: 오 밸런스 게임. 네. 오 좋은데요.
2: 자 한번 해볼게요.
1: 너 좋아요.
2: 나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냉정한 편인지.
1: 오 뭔가 상황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2: 네.
1: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다라고 해도 다 괜찮은 건 아니고
2: 그렇죠.
1: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약간 그런 느낌의 괜찮아지 야 괜찮아 야 넌 막하는데 괜찮아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 또 이게 왔어.
2: 그렇죠.
1: 네. 대원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아,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한 편이어서
2: 아, 저도 그렇게 돼요. 근데 네.
0: 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한데 네. 너무 냉정하면 저도 막 슬퍼지잖아요. 막 울려 그러면 그땐 좀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1: 잠깐 자기를 울 때까지 냉정하게 만들었다가
2: 너무 무섭다.
1: 위로를...
2: 아, 그 정도예요, 누나.
0: 그럼 약간
2: 네. 야, 대발리 너 지금 정신 안 차려?
1: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나 아, 괜찮아.
2: 울 거야? 뚝.
0: 이런 거야. 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2: 네. 네.
1: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대활리 다음 곡으로 한번 위로 받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에릭 클랩튼의 I Shot the Sheriff라는 곡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게 음악의 특징에서도 나오죠. 칫칫하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요 리듬 이게 레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음악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 반말리라는 사람이 자메이카에서 유명하고 레게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대중적 슈퍼스타가 된 계기는 에릭 클랩튼이 이 음악을 커버해서 이게 원래 반말리 음악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197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을 때
1: 와우.
0: 그때 반말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클랩튼이 전 세계적으로 반말리를 좀 대중적으로 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 우와.
0: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레게 팬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레게를 대중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네, 음악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더 하드 데이 컴 같은 뭐 그런 레게를 다룬 영화도 있었고
1: 네.
0: 그 이전에 뭐 자니 네시 같은 사람의 히트곡도 있었고
1: 참
0: 많습니다만 I Shot the Sheriff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 뭐 그러면 밥 말리가 유명해지기 전에 커버를 하고 이게 엄청 유명해져서 밥 말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무대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이미 레게 시네스타였던 밥 말리를 네. 에릭 클랩튼이 커버하면서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거죠.
1: 대중화시켰던 거네요.
0: 그렇죠.
1: 아, 그러면 밥말리랑 같이 밥 한 끼라도 했겠네요. 그래도
0: 아, 밥말리랑 네,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2: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죠.
1: 네. 라임까지
2: 예리가 고맙다. 이런. 네.
0: 나중에 이제 밥말리가
2: 그래 내가 월클리
0: 런던으로 이주해서 이제 영국에서 네. 살거든요.
1: 네.
0: 에릭 클랩튼 역시 영국의 아티스트니까 서로 이렇게 밥 한 끼 하지 않았을까
1: 네,
0: 예상해 봅니다.
1: 아 그러면 이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네.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돌 한국어에 연관된 분이 오시게 된다면 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1: 네. 네, 확실히 이게 리듬이 이게 너무 빠르지 않아서 좋은 게 있어요. 너무 빠르면 가끔 좀 가사도 잘 안 들리고 뭔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레게는 확실히 뭔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있어도 들을 수 있는 되게 chill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그냥 아까 말했던 둠칫둠칫이 되게 몸이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 박자라서
0: 근데 레게 정도의 빠르기와 그루브 안에서는 테크노를 들을 때 막 발을 막 힘차게 구르거나 어깨를 막 앞으로 뒤로 막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엉덩이를 돌리게 되거나 이렇게 어깨가 살짝
2: 대박이네 엉덩이를 돌린다
0: 그런 좀 곡선을 그리게 된다
2: 그쵸? 곡선도 그리는구나 네,
0: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 아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0: 네. 네,
1: 여유가 있어서 몸 전체에 좀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네,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여기에도 레게 리듬이 나오죠. 피아노로 딴딴 쳐주는 네, 그런 위아래로 흔들리는 듯한 이제 그런 리듬이 레게 정수인데,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레게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1: 오.
0: 김건모의 핑계도 있고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도 있고요,
1: 칵테일 사랑,
0: 네, 룰라도 있고요.
1: 오.
0: 네, 이상민 씨가 워낙 레게를 좋아하는 걸로 네. 알려져 있죠. 그리고 투투의 1과 2분의 1 이런 노래들이 전부 레게.

0: 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1990년대에는 이전 가요계에는 잘 히트하지 않았던, 잘 먹히지 않았던 새로운 댄스 음악 장르들이 크게 부흥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 음악, 테크노, 네. 레게, 그리고 완전히 댄스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힙합 같은 경우도
1: 힙합
0: 있고, 이런 장르들이 크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레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X세대들이 1990년대에 남긴 네, 어떤 흔적 중에 하나가 이 레게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1: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한국에서 레게 열풍이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저희는 90년대 없었으니까.
0: 네.
2: 그렇죠.
1: 되게 지금도 레게가 조금씩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일단 열풍이었던 거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좀 레게를 들었던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정확히는 그 당시에 진짜 히트했던 곡들이 네. 레게 장르였는데 사실 레게 장르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1: 그때 그러니까 히트한 곡들이 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유행이었네요. 네. 레게 비트들이.
0: 그러니까 레게 열풍이라고 보통 흔히 묶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레게 사운드 시스템 파티가 막 전국을 휩쓸고 막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 정도였습니다.
2: 멋있네요. 이게 사실 그 김건모 선배님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 아세요?
0: 알죠.
2: 저희 초등학교 때 제가 그걸 이제 저희 전 학년이 같이 춤을 췄었어요. 그걸.
0: 아 그래요? 아, 선생님의 어떤 권유로 네, 그랬던 맞아요. 건가요?
2: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잘못된 만남.
0: 완전 외우셨겠다.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0: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권유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1: Shout out 선생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앞서서 제가 레게 한 사람만 꼽아라 하면 아마 반말리가 꼽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Little Birds 듣고 올게요.

0: 네, 앞서서는 세계적으로 레게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과 곡, 그리고 한국에서 레게 열풍이 일어났던 이런 역사적인 걸 좀 살펴봤는데 이번엔 그냥 레게 추천곡들을 좀 들어볼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 듣고 계십니다.
1: 와우.
0: 네. 신촌 블루스는 객원 보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현식, 한영애 이런 고정적으로 같이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보컬들이 이제 그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1: 네.
0: 이 노래는 고 김현식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진짜 노래 잘 부르는 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싶을 정도로 멋지게 소화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레게 리듬이 들리죠?
1: 네.
0: 쿵칫하는 네. 이게 원래는 그 신촌 블루스의 멤버인 그 어민호 씨가 작곡해서 다른 가수의 이름으로 발표됐었다가 네, 나중에 신촌 블루스가 리메이크한 형식이 됐는데 어쨌든 네. 본인의 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것 같고요. 이게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레게 열풍이 일어나기 이전에
1: 네.
0: 이미 시도한 레게 음악인데 아마 한국에서 레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한국 레게 음악 꼽으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로 모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1: 진짜 보컬 실력이 감정이 느껴지는 이게 지르는 듯한 목이 살짝 긁어지면서
0: 맞아요.
1: 아 이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0: 여기에 뭔가 그 사나이의 매력이라
1: 그런 그쵸.
0: 네 느낌이 참 묻어 있는데 그게 이제 김현식 씨 보컬의 매력이죠.
2: 매력이죠.
1: 아 이게 남자다움 남자의 뭔가 슬픔이 담겨 있어요.
0: 맞아요. 슬픔이 있어요.
1: 남자의 딱 뭔가 울부짖는 느낌인데 아 이게 되게
0: 길들여지지
1: 매력적이네요.
0: 않는 매력.
1: 이야 야생적인.
0: 그러니까.
1: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0: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컨트리맨을 듣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레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19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레게 열풍이 일었지만 그게 레게에 대한 깊은 관심, 아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여전히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전히 레게는 비주류 장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게만의 맛이 있고 뮤지션들이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진 몇몇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밴드 윈디시티가 레게 음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김반장과 윈디시티 말고도 뭐 스컬 같은 아티스트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하하씨도 레게 정말 좋아하고
1: 맞아요. 네,
0: 이렇게 레게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레게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거 좀 더 빠른 느낌이네요. 네, 아까
0: 좀 빠르죠.
1: 네.
0: 전자음도 들어가고
1: 확실히
0: 모던하죠.
1: 좀 더 모던해요. 확실히 좀 더 모던하고 뭔가 파티에 좀 더 틀 법한 레게인 것 같아요.
0: 네.
1: 좀 더 약간 신나면서 이건 약간 슬로우 무빙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좀 움직이는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기계음 넣으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의 레게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리지널에 뭘 섞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음 레게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레게야?
1: 네, 그렇죠. 네,
0: 뉴진스의 슈퍼샤이인데 왜 제가 이 음악을 갖고 왔냐면 이 음악의 장르가 드럼 앤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런데 그 드럼 앤 베이스가 기원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레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게가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과 만났는데
1: 오.
0: 사람들이 큰 스피커에서 댄스 음악 추고 놀 때 특히 이제 레게 성향받은 그런 깊은 베이스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좀 레게 영향이 깊은 그런 베이스가 아주 도드라지는 댄스 음악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럼 앤 베이스고요.
1: 그러니까
0: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레게가 언더그라운드 댄스 음악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새로운 장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뉴진스의 슈퍼샤이의

0: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게가 아주 다른 형태로 변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에 다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야, 진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게 갑자기 슈퍼샤이가 네. 나와가지고 와 근데 진짜 노래 좋네요.
0: 정말 그렇죠.
1: 그럼 약간 레게가 드럼앤베이스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가요?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그 자메이카에서 네. 이제 음반을 파는데 네. 좀 들려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트럭 같은 데다가 이제 음반 잔뜩 가지고 와서 네. 음반을 파는데 스피커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음악을 틀었더니 그 앞에서 막 댄스를 추고 노네요. 이걸 파티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저쪽 음반 파는 애랑 우리랑 경쟁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린 사운드 시스템을 더 빵빵하게. 이러면서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놀면서 막 파티를 벌이고 이게 자메이카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2: 네. 진짜요?
0: 그 문화가 그대로 이식돼요. 이제 거기에서 드럼 앤 베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1: 좀 변형이 돼서
0: 네.
2: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추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2: 되게 신기하다. 트럭인 거죠?
0: 트럭일 수도 있고 그냥 네. 좌판일 수도 있고
1: 그냥 사운드 시스템 가져와서 틀 수도 있고
0: 근데 이제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내가 저쪽보다 오늘
2: 음악이 더 잘
0: 100장을 더 팔아야겠어. 그러면 더 멋진 댄스 파티를 만들고
1: 이야
0: 나중에는 음반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네. 그 크루들이 생겨요.
1: 댄스 크루.
0: 그러니까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파티를 하는데 MC까지 있어요.
1: 이야.
0: 힙합의 기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 와.
2: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리가 조인해서 엉덩이로 턴하면 끝나는 거예요.
1: 그렇죠.
2: 누구든 이길 수 없어요.
1: 그러면 CD 한 300장 파는 거예요.
2: 대화리 팀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0: 네. 오늘 제 엉덩이 얘기가 굉장히 강렬했나 봅니다.
1: 네. 제가 그때로 리셋시켜서 대활리 춤추는 걸 보고 싶네요. 네. 오케이. 그럼 슈퍼샤이까지 맛보기로 들어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왕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0: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컨트리맨 들을게요.
2: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장동 정사소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항공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0: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네, 오늘 심판은 바로 저 마카야입니다. 두 분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또 우리 대활리에게 또 한번 졌었거든요. 대활리가 네.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과연 누가 선곡 요정이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AQ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2: 친구랑 친구네 강아지랑 산책했어요. 책임 없는 기쁨을 줘서 고맙다 친구야. 고마워.
3: I walked my friend's dog with my friend. Thank you for giving me a happy time with no responsibilities.
0: 아, 오. 진짜
4: 책임 없는 기쁨 너무 좋죠.
0: 그렇죠.
4: 최고입니다. 남의 고양이 만지기.
0: 아,
4: 아 좋죠.
0: 남의 강아지한테 앉아 할 때 잘 앉을 때 기분 너무 좋죠. 왜냐면
4: 주인은 배신감 느끼고.
0: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제가 확실하게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친구 집에서 많이 놀러 갔는데요, 호주에서. 네, 네. 학교 전날에 친구 집에서 많이 잤어요. 왜냐면 다음 날에 그냥 같이 학교 가면 되니까.
4: 네.
0: 근데 친구가 딱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완전 애기일 때 딱 입양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그 강아지가 아직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고 막 그럴 나이였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아, 강아지가 또 저희를 핥으면서 막 깨워요.
4: 네.
0: 아 귀여워서 이러는데 바닥에 응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강아지가 걸어가면서 그냥 속사포로 뱉은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강아지는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카펫이었답니다.
4: 아이고.
0: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웃고 있었는데 친구들 표정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정리해야 되구나. 근데 진짜 그거였어요. 책임 없는 기쁨.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4: 진정한 책임 없는 네. 기쁨이네요.
0: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1: 대화리는 뭐 있나요? 책임 없는 기쁨을 느낀.
4: 악기샵 같은 데 가서.
1: 오. 네, 아, 네.
4: 네. 안 사고. 아. 구입은 안 하고 아. 마음껏 잼하고 막 재밌게 막 사운드 만지고 놀아보다가 아, 잘 봤습니다.
0: It's free.
4: 아, 그렇죠.
0: 아, 진짜 네. 마트 시식 같은 느낌이네요.
4: 아, 그렇죠.
0: 네, 마트 시식 가서 뭐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 저 혹시 고기 한 점만 더 먹어도 될까요? 이러면서 아, 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네. 가는 느낌인데 대월리는 또 악기로.
4: 그래서 그 악기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것 같지만 네. 안 사고 싶어도 가끔 가서 이렇게 만지는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1: 마트 시식 때 얼만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0: 아, 그러니까 저는
1: 전 그렇다. 저는 눈치 보여서 못 먹겠어요. 아,
4: 저도 그래요.
1: 네, 저도 딱 한 번이지 절대 저는 한 번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0: 아, 그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마카 씨 뭐 있을 것 같아서 내 얘기한 거.
0: 아, 저를 예상하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한 세네 번 같은 곳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처음에 그냥 가,

0: 아요.
1: 네.
0: 그냥 먹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오케이. 엄마한테 놔뒀던 잠바를 입어요. 자, 이제 잠바 입고 후드 쓰고 다시 가요.
1: 그래도
0: 자,
1: 알아볼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때는 분명 모르겠지 하고 갔죠. 그래서 딱 가서 먹었어요. 오케이. 이거 하나 더 먹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엄마 선글라스를 또 빌려요. 심지어 이게 또 여성용 선글라스라서 진짜 웃겨요. 그걸 끼고 다시 가고 먹어요. 아, 이제쯤이면 내 원래 모습을 까먹었겠지? 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가서 아, 혹시 제 동생 거도 가져가도 돼요? 물어보고 두 개를 가져가요. 아, 동생 안 왔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 다 먹었고요.
1: 야,
0: 결국에는 그
1: 뭐였어요?
0: 요거트.
1: 아.
0: 요거트 시식이었는데 과일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그때
1: 하... 직원분이 뭐라고 안
0: 그러니까
1: 하시던가요?
0: 직원분이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웃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때 어려가지고 그냥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1: 몇 살이었어요, 그때?
0: 아, 그때 그래도 뭐 중학생은 되지 않았을까요?
1: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 예상했는데
2: 저 되게 어릴 줄
1: 제가 더 어릴 줄
2: 알았는데.
1: 알았는데 중학생 때 그러셨구나.
0: 아, 근데 진짜 이런 책임없는 기쁨, 이런 게 진짜 사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어울리는 BGM을 추천해야죠. 자, 우리 대원리랑 캠넨 씨, 우리 혹시 이제 뭐 준비가 되셨나요?
1: 네, 저
0: 저
1: 준비됐습니다.
0: 됐습니다. 오, 누가 먼저 오늘 가실 건가요?
3: 먼저.
1: 네, 제가
0: 대원리 먼저.
1: 먼저.
0: 오케이, Let's go 대원리, Let's go.
1: 얼마 전에 그 재밌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0: 네.
1: 네. 그 2023년 기준,
0: 오,
1: 23년 기준.
0: 네.
1: 아, 등록된 이름들, 강아지들 중에
0: 네.
1: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 뭐냐?
3: 뭐죠? 푸들?
1: 네,
0: 코코.
1: 그랬더니
2: 오, 맞아요.
0: 맞아요?
1: 코코라 그러더라고요.
0: 오.
3: 그래서 혹시
1: 강아지 이름이 코코가 제일 많대요. 2023년
0: 아,
1: 기준.
0: 진짜요?
1: 그래서 엑소의 코코밥.
0: 코코밥. 아, 좀 자신감 있게 말해주세요.
1: 코코밥.
3: 혹시 춤도 가능하신가요?
1: 아니요.
0: 코코. 오케이, 일단 반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아,
3: 근데
0: 코코밥.
3: 그래도 좋다.
0: 아니면
3: 되게
0: 여기서 코코 밥 먹어야지까지 해주시면 안 되나요?
1: 코코 밥 먹어야지.
0: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 좋죠. 자, 그럼 캠디.
3: 저는요.
0: 코코. 여기는 뭐 기사까지 나왔어요.
3: 네, 저는요. 일단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0: 네.
3: 3, 2, 1. 예, 파비 파비.
0: 아, 캠디 오늘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3: 아, 스테이시 파비.
0: 아, 근데 이 노래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
3: 에이.
0: 파비 파비
3: 이
0: 파바비 바비 바비.
3: 라라.
0: 근데 저도 오늘 사연에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3: 갑자기
0: 갑자기
3: DJ가
0: 하고
3: 나서는
0: 싶네요.
3: 거예요. 네.
0: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이거 알죠? 이거 알죠?
1: 알아요. 네.
0: 아, 갑자기 기억났네. 오케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고를까? 저는 코코밥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대활리가 이거
1: 네.
0: 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사까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2023년 무려 3년 전에 기사인데 코코. Shout out to all the Coco dogs in the world. 여기서 코코
1: 네.
0: 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는 보리라고 합니다.
0: 아, 보리?
1: 볼? 네. 2위가 보리.
0: 아, 보리.
3: 진짜요?
1: 네.
3: 보리.
1: 근데 정답률이 그때 기억으론 1점 몇 프로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서.
0: 근데 코코 뭔가 코코일 것 같아서. 왜냐면 뭔가 약간 길가에서 강아지 보면 되게 뭔가 코코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강아지들이 그렇게 코, 치읓 뭐 이런 소리 잘 알아듣는데요. 주먹을 딱 큰대요.
3: 아, 그래서 그런가?
1: 센 소리들.
0: 오케이.
3: 좋습니다. 네, 오늘도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Yes, sir.
3: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신 대환님 어떠셨나요 오늘?
0: 오늘도 선곡 요정이 되셨어요.
1: 네. 아, 승리는 항상 기쁘고요.
3: 네. 진짜 기쁜 거죠?
1: 정말 기쁩니다. 네, 제가 아는 친척분이
3: 네.
1: 이 방송을 들으시고
3: 네.
1: 그 친척 단톡방에다가
3: 네.
1: 제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뭔가 라디오에서 대화가 상을 받았대. 그래서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3: 이상 이거.
1: 네,
0: 신곡요정.
1: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공요정이 되어서
3: 신곡요정 뭡니까?
0: 성공요정인데
1: 네,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3: 네,
1: 네.
3: 오늘도
1: 감사합니다.
3: 상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0: 네. 오늘 우리 대화리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3: 네. 너무 큰 상, 대상.
0: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밝고 경쾌한 색감의 풍경화로 잘 알려진 작가죠. 더 큰 첨벙, A Bigger Splash라는 대표작이 있고요. 파란 하늘과 수영장, 물보라 같은 장면을 자주 그리면서

Splash라는 제목을 즐겨 썼다고 하죠. 정말 물속에 첨벙하고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호크니는 생전에 Paint the things you love. 좋아하는 것을 그리세요. 이렇게 말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가볍게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가까운 수영장 찾아서 물속에 첨벙 뛰어드는 것도 좋고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ake That, How Deep Is Your Lov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19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뭔가 이것저것 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다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AC 틀어놓고요.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는데 그 위에 저희 집 강아지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 배 위에 올려서 이렇게 자는 거. 그런 거 별거 아닌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해봐야 되는데 아 참. 대화문 써야 되죠. 네. 오케이. 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She's the kind of person who brings a splash of energy and a little bit of banana bread too. Christine Sam.
1: Good evening, everyone.
0: 오늘은 웬지가 아닙니다.
1: 웬지. You know, where's the 웬지?
0: 잠깐 쉬어 갈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Oh, 그리고 오늘 또 splash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너지가 정말 첨벙첨벙 계속 이렇게 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What? A little bit of banana bread too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 Okay, hold on. Mm-hmm. Wait a second. Because you're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carrot cake next time.
0: Uh-oh.
1: Uh-oh. Because remember you said you really like mm-hmm. carrot cake?
0: Oh, I do.
1: But you don't like carrots?
0: Right.

0: which is kind of interesting.
1: Yes.
0: But, so I'm going to make one for you.
1: Oh, I can't wait.
0: Dot cake, carrot cake, this whole week.
1: 기대하겠습니다. Okay. 그리고 쌤은요, 왠지 그 호크니 작품이 되게 이제 몇 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아트 좋아하시니까.
0: You know what? No. I mean, I'm not a big art person, but... I did go to his exhibition in LA.
1: See, I knew it.
0: With my friend.
1: Okay,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0: A timeout meant to keep players hydrated has unexpectedly become the latest flashpoint at the World Cup. While FIFA calls it a measure for player welfare, critics say it's really a new cash grab, giving broadcasters extra time to cash in on ads.
1: 월드컵 경기 중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이 뜻밖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FIFA의 설명과 달리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시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Commu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ill soon be able to step out and step back in without paying twice. Starting June 20th, a new 15-minute re-entry rule will give subway riders a short grace period before their next tap-in.
1: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앞으로는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는 20일부터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0: The UK has decided to impose a blanket ban on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Prime Minister Keir Starmer said the measure is meant to give children their childhood back, a message that has struck a chord with many parents, while also fueling debate over how far governments should go in regulating social media access.
1: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가운데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A 7-year-old boy in the U.S. has taken the idea of dressing in layers to a whole new level, putting on 50 sweaters at once in an unusual challenge. The Guinness World Record attempt ended on a heartwarming note, with the sweaters later being donated to those in need.
1: 한 벌도 답답한 스웨터를 무려 50벌이나 겹쳐 입은 미국의 한 7살 소년의 도전이 화제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이 도전은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특별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 timeout meant to keep players hydrated has unexpectedly become the latest flashpoint at the World Cup. While FIFA calls it a measure for player welfare, critics say it's really a new cash grab, giving broadcasters extra time to cash in on ads.
1: 월드컵 경기 중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이 뜻밖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FIFA의 설명과 달리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시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흐름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4쿼터 경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0: Yeah, that's right. So now at this World Cup, again, they're going to include a mandatory 3-minute hydration break.
1: Okay.
0: And really, this was not always the case. Mm-hmm. It started originally at the 2014 Brazil World Cup because the weather, the heat was like 32 degrees Celsius, extreme heat for the players.
1: Right.
0: So they, you know, enforced this rule. However, people are saying, well, do we still need this? And why? In a way, it could disrupt the game, the flow of the game.
1: 흐름이 깨진다.
0: Yeah.

0: Okay.
1: And also, some people, critics are saying, is this a way to make extra money?
0: Mm-hmm. 광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기온이 너무 더우니까 32도를 넘을 때만 예외적으로 좀 적용했던 제도였는데 이제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각각 3분씩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 좀 물도 마시고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흐름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군요. 이거 yeah.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 Right. And if you add with 104 matches on the schedule, right. it's about 10 hours of extra advertising.
0: Oh.
1: And Sam, for a big event like the world, you know, FIFA World Cup, mm-hmm. that's that you know, advertisers are paying a lot of money.
0: 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104경기 기준으로 지금 10시간이 넘는 추가 광고 시간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미식 축구 중간에 하프타임 쇼 같은 거에서
1: oh, yeah.
0: 광고하려고 하면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1: Yeah, absolutely.
0: Wow.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timeout meant to keep players hydrated has unexpectedly become the latest flashpoint at the World Cup.
0: 네, 월드컵 경기 중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이 뜻밖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A timeout meant to keep players hydrated. 이렇게 돼 있어요. Timeout인데 이 선수들을 조금 수분 보충이 되는 것을 hydrated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려고 meant to, 의도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주어인데 timeout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Have you ever seen like a coach or a referee make a signal like a make a T
0: yes.
1: sign with their hands. That is timeout.
0: Right.
1: Meaning let's have a little brief pause. Let's stop for just a little bit.
0: Right.
1: I need to strategize again or maybe there is some injury. I don't know. Whatever it is.
0: Okay.
1: They're saying hold it. Stop.
0: 일시 중단을 하는 거네요.
1: Yeah.
0: 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들이 너무 지치니까 좀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time out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일시 중단 스포츠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런 가사나 이런 데 보면 Hey girl, we need a timeout.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 Hey, oh, okay.
0: 갑자기 우리 축구하다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1: No, and not only that, but this is a very big thing for children.
0: Okay.
1: When we discipline our children in the school and at home, we have a timeout.
0: Right.
1: When they are misbehaving, okay, timeout. Means you have to go to the corner.
0: Oh no.
1: That's a timeout.
0: 아, 오케이. 그러면은 타임아웃이 꼭 이런 스포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네요.
1: No?
0: 뭐 남녀 관계에서 잠깐 쉬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 타임아웃.
1: 타임아웃.
0: 너 저기 코너 가서 서 있어. 이런 거 체벌하거나 뭐 이런 거에도 쓰인다라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하이드레이트를 시 되게 그럼 타임아웃 하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 the latest flash point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flash point가 무슨 말일까요?
1: So a flash point here is basically there is a kind of image of a spark like catching fire, literally.
0: Right.
1: So this means that there is a sort of controversy, a bit of like debate.
0: Okay.
1: Like whoa, wait a second. This is something's not right here.
0: Okay.
1: Yeah, too many breaks. What's going on?
0: 갑자기 뭔가 불이 날 때도 뭔가 flash가
1: yeah.
0: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그러면 예전에 막 under fire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방금 딱 이렇게 시작된 것을 더 강조할까요?
1: Yeah, so in this case, it's just basically bam. You know, there's a bit of a spark.
0: Right.
1: There's a bit of a controversy. There's a lot of talk. And so it is a flashpoint at the World Cup.
0: Okay. So, flashpoi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논란이라든가. 그런데 latest flashpoint가 되었다는 건 최근에 이런 하나의 갈등이 되었다. 뭔가 논란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timeout 자체가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ile FIFA calls it a measure for player welfare, critics say it's really a new cash grab, giving broadcasters extra time to cash in on ads.
0: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FIFA의 설명과 달리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시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critics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It's really a new cash grab.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Commu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ill soon be able to step out and step back in without paying twice. Starting June 20th, a new 15-minute re-entry rule will give subway riders a short grace period before their next happen.
0: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앞으로는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는 20일부터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 15분이면은 정말 꽤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잘못 탔을 때, 뭐 잘못 내렸을 때 재탑승 가능한 시간, 뭐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그렇죠?
1: Totally. 그리고, I am so excited about this.
0: Right?
1: And sometimes I've often exited at the wrong exit.
0: Okay.
1: There are some subways where you have to exit at a certain location.
0: Mm-hmm.
1: You can't come back in.
0: Mm-hmm.
1: So I think this is fabulous.
0: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실수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막 이러면서 패닉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좀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1: So this CorRail's new 15-minute re-entry policy is going to take effect on the subway lines 1, 3, 4 as well as the Suin Bundang and, you know, several other lines.
0: Okay.
1: And eventually it will probably extend to other lines as well.
0: Okay. So 오는 20 1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1호선, 뭐 3호선, 4호선, 그리고 뭐 수인분당, 경의중앙, 경강 서해선에 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한 문장씩 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Commu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ill soon be able to step out and step back in without paying twice.
0: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앞으로는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Commuters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통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통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대중교통을 뭐 활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ill soon be able to 곧 할 수 있을 거래요. To step out and step back in. Without paying twice.
1: Okay, so a lot of our listeners probably understand this idea. Oh, step out, like we kind of understand, and then step back in. So this expression, step out, can also mean just to leave temporarily. This is an expression that we often use in everyday conversation.
0: All right.
1: Oh, I'm going to step out of the office for a little bit.
0: Okay.
1: You're leaving just for a little bit.
0: 외출하는 느낌.
1: Yeah. Oh, he stepped out. He'll be back soon.
0: Okay.
1: Yeah. So this is really a great expression to know if you're working in the office.
0: Right.
1: Yeah.
0: 이게 희한한 게 step out, go out 둘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step ou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잠깐 외출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희한하게 조금 더 formal한 느낌이라 business environment에서 정말 많이 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Starting June 20th, a new 15-minute re-entry rule will give subway riders

0: a short grace period before their next happen.
1: 오는 20일부터 15분 안에 재탑승하면 환승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short grace period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short period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grace는 뭔가 하는 그런 뭐 영광의 뭐 이것도 아니고.
0: Right. If we say that you do something with grace or that you're graceful, it means that you're kind of being generous.
1: Okay.
0: Okay. So a grace period is often used with like a payment or a rule or interest rates. It means that it gives you a little time to meet the deadline or pay your bill. You know how sometimes, okay, so I've gotten some parking tickets.
1: Right.
0: They come in the mail and it's like due date.
1: 언제까지 내시오?
0: Yeah, that's right. Sometimes they'll give you 1 month to pay.
1: Right.
0: There's some that gives you like a month and a half.
1: Okay.
0: That's kind of a grace period.
1: 원래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봐드릴게요.
0: Yeah,
1: 이런
0: that's
1: 느낌이네요.
0: It. Yeah.
1: So 여기서 grac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generosity, right? 관용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0: yes.
1: 만약에 당신이 무슨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무슨 뭐 loan이라든가 그런 payment를 제때 못한다, then we'll give you a grace period of up to 뭐 how many days
0: or 식으로. a month maybe right. even without without incurring interest rate, you know, yeah, interest.
1: Okay. So 여기 내용에서는 subway riders 들이 a short grace period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before their next tap in 전에 말이죠.
0: Okay, so tap in here is used as a noun, but basically you tap. We tap a lot of things.
1: Right.
0: We tap our subway, you know, transportation cards.
1: Right.
0: We also tap our phones with the payment.
1: Yes.
0: Right. And you tap it on the thing to pay for it.
1: Right.
0: Yeah. Right. So we use this word tap for a lot of things.
1: 카드로 이렇게 탁 되는 거.
0: Yes.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tapping 하는 거 자체가 원래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so 그런 동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their next tap in이니까 명사로 쓴 거네요. 그렇죠? tap 그리고 hyphen 긋고 in 쓰게 되면은 터치하여 뭐 접속하는 것 아니면은 뭐 입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아 넉넉하게 뭔가 grace period를 줄 것이다.
0: Very nice.
1: 되겠네요. Yeah.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Commu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ill soon be able to step out and step back in without paying twice. Starting June 20th, a new 15-minute re-entry rule will give subway riders a short grace period before their next tap-in.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Tim Myers with A Beautiful Worl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The UK has decided to impose a blanket ban on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Prime Minister Keir Starmer said the measure is meant to give children their childhood back, a message that has struck a chord with many parents while also fueling debate over how far governments should go in regulating social media access.
1: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가운데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호주에 이어 영국까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나섰다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2: So the UK government has jumped on the bandwagon after Australia, and they are banning all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1: Mm-hmm.
2: So Facebook, Instagram, TikTok, YouTube, I mean all of it.
1: 지금 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2: Okay, so I am recently obsessed with the Korean drama series 참교육. It's so good. And I'm thinking, you know, yeah, maybe, you know, the government needs to step in because so many bad things can happen there.
1: Right. Mm-hmm.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가 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ll right. The UK has decided to impose a blanket ban on social media use over children under 16.
1: 네.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The UK has decided to impose a blanket ban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impose하는 게 어떤 것을 뭐 도입하다 혹은 부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blanket ban을 도입하거나 부과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Well, do you know what a blanket is?
1: Mm-hmm.
2: 이불.
1: Yeah.
2: Yeah, that's right.
1: 담요. Right?
2: Yeah, a 담요 이불, okay. Whatever you call it, it covers you completely.
1: Yes.
2: So the idea is it comes from that. Mm-hmm. It means that every case, you know, person, you know, that falls under children under 16,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ey are part of this policy.
1: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2: Across the board.
1: 오케이. So 일단은 ban, ban이라고 하는 게 금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So impose a ban이라고 하면 on something.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그런 금지를 부과하다. 그러니까 금지시키다입니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면. 근데 그냥 ban이 아니라 blanket ban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요로 완전히 cover 해버리듯이 예외 없이 다 그냥 싹 금지시키는 거.

0: 뭔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 주기 위한 그런 measure, 조치이다라고 하는 거. It's a message that has struck a chord with many parent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군가에게 chord를 strik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hat comes from music.
0: Right.
1: If you strike a chord on an instrument, right, it kind of has this vibration and you feel it, right? So in the same sense, if something, if a parent's, if you strike a chord with a parent's, the parents are feeling that vibration.
0: Okay.
1: They're making that emotional connection.
0: Right.
1: It's like, yes, you know, they're all saying, I like this. You know, they all can relate to this. It is part of their reality.
0: Right.
1: And they're making that kind of connection with it.
0: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거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Yes.
0: 그렇죠? 그래서 strike a chord 한다는 것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막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그렇죠? 그런
1: That's right.
0: 선율 같은 것이 마치 약간 resonating 하는 그런 느낌이죠. Resonating with people, right? So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누구 사이에서? With many pare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요. How far governments should go in regulating social media access. 이거에 대한 아무래도 디베이트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멀리 그런 정부가 가야 하는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this is the way it's written here can be a little bit hard to understand. But it comes from the expression to go too far. Okay, to go too far, meaning they are kind of exceeding the limit of what they should do.
0: Right.
1: Oh, you've gone too far.
0: Right.
1: That's too much.
0: 선
1: you've
0: 넘었어.
1: Crossed 선 넘었어. Exactly. So here it's in question form. How far governments should go. So what is the limit of government action? Should it include this and even more?
0: Okay.
1: Or should they not get involved?
0: Okay. So 여기서는 얼마나 멀리 정부들이 가야 하는가 이러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도대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correct.
0: In regulating social media access를 regulate 하는 거에서 도대체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많이 해야 돼?
1: Yeah.
0: 이 정도 해야 돼?
1: Or little? Yeah. Right, right, right.
0: 그런 것에 대한 디베이트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1: Yeah.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UK has decided to impose a blanket ban on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Prime Minister Keir Starmer said the measure is meant to give children their childhood back, a message that has struck a chord with many parents while also fueling debate over how far government should go in regulating social media acces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PJ Morton's Heavy.
2: Y'all ready? It's getting heav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7-year-old boy in the U.S. has taken the idea of dressing in layers to a whole new level, putting on 50 sweaters at once in an unusual challenge. The Guinness World Record attempt ended on a heartwarming note, with the sweaters later being donated to those in need.
0: 한 벌도 답답한 스웨터를 무려 50벌이나 겹쳐 입은 미국의 한 7살 소년의 도전이 화제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이 도전은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특별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겨울에 했으면 그래도 좀 편했을 텐데 하필 이 더운데. 근데 7살 어린이가 왜 이런 도전을 했을까요? 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 근육이 있어 보이고 싶었는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기네스는 뭘 해도 상관이 없나요?
1: I guess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0: 뭔가 익스트림하게 가능하면 다 되는 건가요?
1: Yeah, I guess so. 네. It's really cute. He's only 7 years old. Uh-huh. And Skyler Rosal Whitaker is his name. And he took on this challenge of wearing 50 sweaters at the public library on June 10th. Wow.
0: 그게 들어간다는 게 대박 아닌가요?
1: It's
0: 저는
1: really...
0: 뭐 한 두 벌 하면 이미 꽉 찰 텐데요.
1: I saw a picture. He's literally like kind of he looks like he has a costume on.
0: Right. 뭔가 무슨 코스튬을 입은 것처럼 yeah. 뒤뚱뒤뚱 걷는 yeah.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귀엽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7-year-old boy in the US has taken the idea of dressing in layers to a whole new level, putting on 50 sweaters at once in an unusual challenge.
0: 한 벌도 답답한 스웨터를 무려 50벌이나 겹쳐 입은 미국의 한 7살 소년의 도전이 화제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So this boy has taken the idea of dressing in layers to a whole new level.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이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이런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ress in layers.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겹 겹쳐서 입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아, 나 겹쳐 입어야지 라는 아이디어를 완전히 a whole new level로 테이크 했다라는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okay, if it's winter, mm-hmm. we all like to dress in layers.
0: Right.
1: I do. But he has taken the idea to a whole new level.
0: Mm-hmm.
1: So the expression is take something to a whole new level.
0: Okay.
1: But there's also the expression take something to the next level.
0: Right, to the next level.
1: Yes.
0: To another level, right?
1: Right, to
0: yes.
1: another level. Mm-hmm. So this whole idea of take something to the next or whole new level,
0: right.
1: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So a whole new level is like a dramatic change.
0: Okay.
1: Like a big jump.
0: Mm-hmm.
1: Like, it's not like a little bit, it's like, whoa, it's this big.
0: Because of the word whole.
1: Huh? Yeah,
0: okay.
1: yeah. Whole new level. Mm-hmm. So it is not even like, how shall I not? You, maybe you go from 5 to 6,
0: mm-hmm.
1: but in this case, it went from 5 to 50.
0: Okay.
1: That's a whole
0: 거네요.
1: new level.
0: Mm-hmm. Mm-hmm.
1: If you take something to the next level, it's kind of like taking that next progressive step.
0: Mm-hmm.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take, 가져가는 건데

0: 어떤 레벨로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 조금씩 뉘앙스가 다를 yes. 수가 있겠네요. So 여기서는 whole new 이러면 완전 새로운 그런 레벨로 가져가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왜 노래에서도 yeah. A new world 완전히 다른 세상 이게 되는 거네요. 조금 right. 다른 게 아니네요.
1: Uh-huh. So it is kind of like the whole new world. It's like a whole new level.
0: Okay. So 지금 이 소년이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거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maybe two layers or maybe three 이런 생각하지만 완전히 whole new level로 가져갔다는 거 이제 바로 나오죠 뒤에 putting on 50 sweaters at once 한 번에 스웨터 50개 입으면서 이랬습니다. Yeah. 뭐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the next level보다 많이 넘어가네요.
1: Oh, for sure.
0: Alright,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Guinness World Record attempt ended on a heartwarming note, with the sweaters later being donated to those in need.
0: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이 도전은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특별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attempt, 시도가요. 끝나긴 끝났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네요. It ended on a heartwarming note. Heartwarming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알고 싶고 그리고 on a 무슨 note 하는 것도 알고 싶네요.
1: If something is heartwarming, something warms your heart.
0: Okay.
1: It makes you feel good. It's touching. Yeah.
0: 마음을 따뜻하게
1: 만들어줘요. That's right. So the pattern here is on a blank note. It's very useful.
0: Okay.
1: Okay. On a heartwarming note, on a positive note, on a serious note.
0: Right.
1: And this is a very useful tool that you can use in speaking English when you want to shift what you're talking about.
0: All right.
1: So you're like cracking jokes, ha ha, funny. Okay, guys, on a serious note, we're changing directions.
0: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on a serious note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maybe like you have give bad news. Like we did this and this terrible, terrible. But on a positive note.
0: Okay.
1: Yeah.
0: All right. So on a 그리고 adjective를 넣고 note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런 형용사한 뭔가 분위기로 혹은 분위기로 말해보자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이 그 attempt가 끝나긴 끝났는데 뭔가 아 마음이 따뜻해져 이런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with the sweaters later being donated to those in need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 스웨터들이 기부가 된 거잖아요.
1: Yeah.
0: 근데 누구에게 기부가 됐냐면 to those in need라고 하네요.
1: Okay, this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So, people in need, those in need are people who don't, basically it's a nicer way of saying poor people, people who lack the necessities, homeless people. It could be many people who basically don't have food, shelter, or medical care, or just people who are very vulnerable.
0: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needy people이라고 한다든가 poor people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네거티브한 노트가 있을까요?
1: Yeah. Now, if you say the word needy, that's a different sort of context.
0: Okay.
1: Someone who is needy means like, I want, can you do this? And just constantly wants things. But, yes, we don't want to say poor people sounds really...
0: Right.
1: Kind of bad, So we say people in need.
0: In need.
1: Let's help people in need.
0: 와,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하나는 poor people 이래버리면 남을 무시한 듯 말하는 것 같고 근데 people in need 하면 or those in need 하면 그래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중립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1: Yeah, the people who need our help. Yeah.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 7-year-old boy in the U.S. has taken the idea of dressing in layers to a whole new level, putting on 50 sweaters at once in an unusual challenge. The Guinness World Record attempt ended on a heartwarming note, with the sweaters later being donated to those in need.
0: All right. 자,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표현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나서 직접 예문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자, a ban이라고 하는 거는 금지예요. 근데 a blanket ban 하는 것은 전면 금지. 왜냐하면 다 커버를 해버리니까 no exception.

0: exceptions, right?
1: There's a blanket ban on smoking here.
2: 여기 흡연 완전 금지야.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cash in, 그런데 on something 하게 되면 뭔가를 이용해 이그렀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좀 중립적이죠.
1: They cashed in on her fame.
2: 그 사람들 그 여자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 벌었더라. 이건 컨텍스트 때문에 좀 내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take something to a whole new level. 완전히 뭔가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1: This app takes convenience to a whole new level.
2: 이 앱 편의성이 완전 레벨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 new cash grab. 뭔가 캐시를 확 잡아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돈만 노린 상술로 의역이 될 수 있겠죠?
1: That game is just a cash grab.
2: 네, 그 게임 완전 돈벌이 용이야. 이렇게 상술이야. 라는 네거티브한 느낌. 자, 그리고 방금 나오긴 했는데요. Those in need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 We should help those in need.
2: 우리가 힘든 사람들 도와야지. 이렇게 완성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A short period가 아니라 a short grace period 이렇게 하게 되면 짧은 기간인데 중간에 유예가 들어가는 거죠. 짧은 유예 기간.
1: There's a grace period before the fine starts.
2: 네, 벌금 바로 안 내도 되는 기간이 있대, 유예 기간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타임아웃은 그래도 여러분 아마 뭐 사실 회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 말로도 가끔가다가 그러니까 외래어처럼 타임아웃, 타임아웃 하기는 하는데 그게 스포츠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관계에서도 쓸 수가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쓰일 수가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일시 중단, 잠깐 쉬는 시간이죠.
1: I need a time out from work.
2: 나 일 좀 잠깐 쉬어야겠어. 그래서 일터에서 조금 난 time out이 필요해.
1: Yeah.
2: 그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strike a chord. 이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마음을 울리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Kristen's story really struck a chord with me.
2: Kristen 이야기 완전 공감이야. 너무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Alright,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Let's listen to No Doubt with Don't Speak and just wrap up part 1.
2: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갈 건데요. 한 도서관에 책 한 권이 반납됐는데 말이죠. 무려 1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 건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샘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도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들이 많잖아요.
1: Sure.
0: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스쿨 라이브러리도 있고. 자주 가는 편이셨나요?
1: Well, I mean I did remember at that time because we have to remember there was no computers.
0: Right.
1: There was no social media. There was nothing. There were just books. So yes, I did have to go to the local library, Santa Monica Library.
0: Right.
1: Also, when I went to college, I always use the library to check out the books.
0: Oh, I know. And then if we were to write an essay or something in school, then you're going to have to go to the library.
1: You have
0: and
1: to.
0: And then, you know, borrow some books as well.
1: Absolutely. I remember always paying late fees.
0: Ah, 그게 있었죠. 그 예전에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서 제 친구들이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 Sure.
0: 네, 그 친구들이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요.
1: Yeah.
0: 안 가져오는 사람 꼭 있다.
1: That's
0: 이러면서.
1: right. They don't. Like you have a two-week grace period, as we talked about.
0: Right.
1: And then after that, you have to pay fees. Okay.
0: 그런데 만약 그게 120년 뒤라면 연체료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 Oh my.
0: 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Book surfaces 120 years after a San Francisco library lost almost everything.
0: 120년 만에 돌아온 책,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의 생존자. 이런 내용입니다. 책이 surface 한다는 말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수면으로 나온다는 거, 결국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대형 화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무려 120년 만에 원래 도서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이 책에는요. 오래된 도서관의 도장과 화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누군가가 대출해간 덕분에 재난을 피하고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한 도시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놀라운 이야기, 기사 일부를 네 개의 파트로 나눠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1: The book, an 1875 first edition collection of poetry, Echoes of the Foothills, was thought to be lost forever, but was returned in April to the private non-profit library at the edge of San Francisco's financial district. On April 18, 1906, a catastrophic earthquake and ensuing fires destroyed nearly 500 city blocks and killed an estimated 3,000 people.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lost 138,000 volumes to the fires. About 15,000 books were checked out, and one of those 1,500 were returned.
0: 1875년 초판 시집 한 권.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책이 120년 만에 원래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대형 화재는 도시의 약 500개의 구역을 집어삼켰고 약 3,000명의 희생자를 남겼는데요. 당시 도서관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출 중이던 책 15,000권 가운데 다시 돌아온 책은 단 1,500권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빌려갔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1: Incredible.
0: 와, 이게 진짜
1: That is
0: 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1: Yeah, it's like it came back home.
0: I know.
1: Yeah.
0: All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book, an 1875 first edition collection of poetry, Echoes of the Foothills, was thought to be lost forever, but was returned in April to the private non-profit library at the edge of San Francisco's financial district.
0: 1875년에 출간된 초판 시집 Echoes of the Foothills는 영영 사라진 줄 알았지만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인근에 있는 한 비영리 사설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책 있잖아요. 초판 시집 Echoes of the Foothills라고 하는 게 was thought to be lost forever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was lost forever 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was thought to be lost forever 이라고 했을까요?
1: Well, if you think that it was lost, it was thought, it means that people believed it was true, but it's not. So, at one time, thought to be lost forever. Whenever you see this, was thought to be You know that the opposite is true.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lost forever였다고 생각되었던이니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았네요.
1: Yes.
0: 아, 그러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Right. Okay. So 그렇게 되었던 그것이

0: but was returned in April to the private non-profit library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있대요. At the edge of San Francisco's financial district 있다고 합니다.
1: Okay. Oftentimes when we talk about the edge of something, we're mm-hmm. talking about figurative use.
0: Right.
1: But in this case, it's literally at the edge of the financial district means right at the border
0: mm-hmm.
1: of the financial district.
0: 아, 정말 거의 끝에 있었다는 얘기
1: Where the boundary
0: 있네.
1: is, 아, yeah.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과 이 끝쪽에, edge 쪽에 실제로 있는, 오케이, 거기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On April 18th, 1906, a catastrophic earthquake and ensuing fires destroyed nearly 500 city blocks and killed an estimated 3,000 people.
0: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규모 지진과 이어진 화재가 발생해 도시 약 500개 구역이 파괴되고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돼요. Catastrophic earthquake이라는 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earthquake 혹은 줄여서 그냥 quake 이라고 해서 yeah. 한 적이 있었는데 catastrophic 하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1: Well, this is a strong word. And if something is catastrophic, it means it causes massive destruction. Mm-hmm. We're not just talking about some damages. Mm-hmm. It is severe damage.
0: Okay.
1: People die. Mm-hmm. Burn, you know, things get burned down. Mm-hmm. It's just like catastrophic. So you have to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word because it's a very strong word.
0: 굉장히 심각하고 파괴적이고
1: yeah.
0: 거의 뭐 세상이 끝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catastrophic 한 거라고
1: That's
0: 볼 수 있겠네요.
1: Right. It does feel like the end of the world.
0: 거의 대재앙 수준.
1: Mm-hmm.
0: 그래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무슨 뭐 뭔가가 와가지고 yeah. Earth를 친다든가 뭐
1: yeah.
0: 갑자기 무슨 뭐 waves가 막 올라간다든가
1: like
0: 꼭
1: tsunamis.
0: 이 단어가 이 단어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1: Yeah, totally.
0: So catastrophic earthquake이라고 하면 그냥 지진이 아니라 대재앙 수준의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and ensuing fires. 이게 어떤 fires일까요?
1: Okay, so ensue, the verb ensue, E-N-S-U-E, means that it follows something after, okay, it follows the event
0: okay.
1: right after. So here you have the earthquake, and then following right after the earthquake, there's a fire.
0: 아, 그럼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Catastrophic earthquake이 있고 나서, and then there were fires, right?
1: Yeah.
0: So ensuing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그 뒤이어 발생한 정도 뭔가 subsequently 발생을 했다
1: yes.
0: 이렇게 생각을 하면
1: yeah.
0: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lost 138,000 volumes to the fires. About 15,000 books were checked out, and of those 1,500 were returned.
0: 네, 샌프란시스코 공공 도서관도 화재로 13만 8천 권의 책을 잃었는데요. 당시 대출 중이었던 책은 약 1만 5천 권이었고 그중 다시 돌아온 책은 1,500권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So the library lost 138,000 volumes to the fi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 때문에 13만 8천 volumes를 잃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1: Mm-hmm.
0: 우리가 volume이라고 하면 또 이런 뭐 노래 볼륨
1: Oh, yeah.
0: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인데
1: mm-hmm.
0: 뭐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렇죠?
1: Sure, of course.
0: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1: That's why when you look at English, you always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ntext.
0: Right.
1: So volumes just means books. But we often use this to talk about a part of a series or a collection. Is a volume.
0: Okay. 그러면 예를 들어 10권짜리 시리즈가 있다.
1: Yeah, yeah.
0: 그럼 volume 1.
1: Yeah,
0: 그러면
1: that's
0: 1권.
1: Right.
0: 2권, 뭐 3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Right.
0: 그래서 줄여서 VOL이라고도 표기하잖아요.
1: It 그렇죠? does.
0: 아, okay. So, 그러니까 몇 권이라든가 무슨 책의 뭐 분량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se 뭐뭐 to 무엇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뭐뭐 때문에 잃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lost 138,000 volumes to the fires라고 얘기 나왔네요. 자, 그리고 about 15,000 books were checked out 됐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1: Check out simply means to borrow the book.
0: Okay.
1: Yeah. So we often think of hotel and check out. Yeah. But when you go to the library,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Book surfaces 120 years after a San Francisco library lost almost everything. 120년 만에 돌아온 책,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의 생존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돌아온 곳이요. 샌프란시스코의 메커닉스 인스티튜트 도서관입니다. 1854년에 설립된 이곳은요.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도서관인데요. 금강시대가 지나고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에게 기술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11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돌아온 책 역시 원래 이곳에 소장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0

0: 20년의 시간을 견뎌낸 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It's obviously sustained damage from fire, but not so much that you would want to completely toss it out, he said. It doesn't smell of smoke. It's not charred in a way that is chalky and gets on your hands. The book is available for patrons to read only in the library.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or anything. Just make sure their hands are clean, Cooper said. It's really beautiful. It's been read. It's been loved. And there's no indication of any repairs to the book.
0: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책의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고요. 연기 냄새도 없고 손에 재가 묻어날 만큼 심하게 탄 상태도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이 책은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장갑도 필요 없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읽히고 사랑받아 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거 있잖아요. Oh. 그리고 그 오래된 종이의 그 texture, the
1: oh,
0: smell.
1: Yeah. Oh, the smell.
0: 뭔지 아시죠?
1: And imagine the number of people who held that book.
0: Right.
1: That's incredible.
0: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진짜 이거야말로 그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야말로.
1: That's it.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s obviously sustained damage from fire, but not so much that you would want to completely toss it out, he said. It doesn't smell of smoke. It's not charred in a way that is chalky and gets on your hands.
0: 도서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분명 화재로 인한 손상은 있지만 완전히 버려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손에 묻어날 정도로 심하게 타거나 부서진 상태도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It's obviously sustained damage from fire 이라고 했는데요. sustain이라고 하는 거가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damage를 sustain 한다는 게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건가요?
1: So it suffered damage. It had damage.
0: 아, 맞아요. suffer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인
1: yes.
0: 거. So damage를 sustain 한다는 것은요. 피해를 유지하다가 아니라 피해를 입다, 손상을 입다. 정말 입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But 입긴 입었는데 but not so much that you would want to completely toss it out 이라고 했습니다. toss out 하는 건가?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죠?
1: We did.
0: 툭툭 던지듯이 그냥 에이 버릴래 하고 버리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까지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not so much that 이렇게 가면 뭐뭐인 정도까지는 아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It doesn't smell of smoke. 냄새도 안 나고 it's not 그 다음에 charred 라는 단어가 나와요.
1: Okay.
0: Right.
1: So, char, char.
0: Right.
1: Okay, charred in a way. This is what happens when something burns.
0: Mm-hmm.
1: It becomes charred. And then if it burns, it kind of also has that kind of like powdery, it's a little white. You know, after times when you burn wood.
0: Mm-hmm.
1: Imagine.
0: Right.
1: Right? That kind of flaky
0: soot
1: powder.
0: Right.
1: Yeah, that's right. But also it's used in foods that chefs intentionally char vegetables or char meat to bring out the flavor. So whenever you hear this word char, it has to do with burning something.
0: 아, 그럼 뭔가가 if something is charred 돼 있다라고 하면 약간 수치된 거네요. 뭐 다 타가지고 그렇죠?
1: Yeah.
0: So 그렇지만 it's not charred in a way that's chalky and gets on your hands.
1: Yeah.
0: 그러니까 그게 chalky 하다는 게 초크 있잖아요. 초크. 그렇죠? 분필이죠. 분필. 분필인 것처럼 분필처럼 막 푸석푸석하거나 아니면 손에 막 묻거나 gets on your hands 할 정도로 그 정도로 charred 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1: That's right. So so sometimes it could have a little bit of damage or it can be charred completely and it's just powder form. But in this case, it's very much there.
0: 아, 그러니까 뭐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약간 시꺼먼 정도?
1: 예.
0: 근데 그렇다고 손에 묻지도 않는 그런 방식이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ook is available for patrons to read only in the library.
0: 네. 현재 이 책은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So the book is available for patr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일단 여러분들 available 하다는 게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제일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Really?
0: Right. So something is available 하면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만약에 are you available tomorrow?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뭐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for patrons 라고 돼 있습니다.
1: So patrons in this context simply means visitors, people who come to the library.
0: Okay.
1: Sometimes it could be customers. Sometimes it could be members of an institution.
0: Okay.
1: Depending on the context.
0: All
1: but here, available for patrons are people who come to this library, who've used this library.
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custom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좁은 의미고 patrons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I think in some ways.
0: Right?
1: I think in some ways,
0: 왜냐하면,
1: yes.
0: 왜냐하면 library에서 customer 오셨어요 라고는 안 하니까.
1: Yeah, that's
0: 그쵸?
1: right.
0: 그럴 때는 그냥 patrons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1: Yeah,
0: 그쵸?
1: a little bit more formal too.
0: Right. Okay. Right. So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or anything. Just make sure their hands are clean, Cooper said. It's really beautiful. It's been read. It's been loved. And there's no indication of any repairs to the book.
0: 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갑을 낄 필요까지는 없고 손만 깨끗하게 하고 읽으면 됩니다. 이 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아 왔고 따로 수리한 흔적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or anything. Hold on.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이렇게 gloves를 안 써도 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끝나는데
1: right.
0: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뭐만 하면
1: or
0: 어쩌고저쩌고저쩌고
1: or anything.
0: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1: That's right. 네. I really like that. Basically, it doesn't mean anything.
0: 아무 뜻도
1: you know?
0: 아닙니다.
1: It really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where you just want to make it less serious, a little relaxed. You know, just kind of like, it's no big deal.
0: Right.
1: That's the feeling that you want to give.
0: Right.
1: So it's like, you know how when you hold something really expensive or very important, they wear gloves and like, you know, white gloves? No. You don't have to wear gloves or anything.
0: Right.
1: Yeah.
0: So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건데요. Or anything or something. 이런 걸 쓰면 의미 자체가 뭐 크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비슷한 것들, 기타 등등의 뉘앙스를 좀 줄 수가 있어서 they don't have any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라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part 2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t's obviously sustained damage from fire, but not so much that you would want to completely toss it out, he said. It doesn't smell of smoke. It's not charred in a way that is chalky and gets on your hands. The book is available for patrons to read only in the library. They don't have to wear gloves or anything. Just make sure their hands are clean, Cooper said. It's really beautiful. It's been read. It's been loved. And there's no indication of any repairs to the book.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aint Motel with the song My Typ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Book surfaces 120 years after a San Francisco library lost almost everything. 120년 만에 돌아온 책,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의 생존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120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걸까요? 한 도서 수집가가 희귀 도서 거래 사이트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책이 그동안 누구의 손을 거쳐 그곳까지 오게 됐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책의 가치를 알아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원래 주인이었던 도서관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There was no place to return the book, at least for a while, or to reapply Gertrude Stein's famous quote. There was no there to return the book to, he said. The book is not worth much monetarily, Tarpy Schwade said. It is, after all, a soot-stained book with a lot of old library stamps. But as a survivor, it is priceless, and I knew immediately I wanted to return it to the library.
0: 당시엔 책을 돌려줄 도서관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건데요. 수집가는 이 책이 비싼 희귀본은 아니지만 대지진과 화재를 견딘 생존자라며 특별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원래 있던 도서관으로 돌려보낸 거죠. 아름답습니다. 아, 왜냐면 왠지 이렇게 막 그을러 있고 오래돼 보이고 하면 잠깐 이거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Sure.
0: 그런데 쿨하게 아니야. 집으로 가야 돼.
1: I love that.
0: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was no place to return the book, at least for a while, or to reapply Gertrude Stein's famous quote. There was no there to return the book to, he said.
0: 도서 수집가 타피 슈에드는 적어도 한동안은 이 책을 돌려줄 도서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돌려줄 그곳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러니까 there was no there. I mean, how many there's are there?
1: Two there's.
0: Yeah. 앞에 there was도 있어요.
1: Oh, there was.
0: There was no there.
1: Wow, there's three there's.
0: Right.
1: Okay, this is so confusing. Mm-hmm. And even I am not familiar, okay? So there's a famous quote by this woman, Gertrude Stein. Mm-hmm. She went home to see her home, mm-hmm. like her old home.
0: Okay.
1: But she got there and it wasn't there.
0: Mm.
1: And so she's like, she said this famous quote,
0: okay.
1: There was no there.
0: Mm.
1: So there is the home that she was imagining.
0: Okay.
1: And there,
0: 거기에.
1: The second there. 거기에, that's right.
0: There was no there. Okay. So there was no there 할 때 그 there는 집을 의미하고요. Mm-hmm. 그리고 그 뒤에 there는 정말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고향? 정도로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1: So, basically, that's why there was no there to return the book to. That's what he said. So he's like, where do I go? There's nothing there.
0: 뭔가가 있어야 이거 가져다 주기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 there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데서 예전에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there.
1: Yes.
0: 이렇게 그러는데 그거는 설마 거기 고향 고향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No, but that is something that we say. Oh, it's gonna be okay. There.
0: 아, 자, 괜찮아.
1: Yes.
0: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ook is not worth much monetarily, Tarpy Schwed said. It is, after all, a soot-stained book with a lot of old library stamps. But as a survivor, it is priceless, and I knew immediately I wanted to return it to the library.
0: 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사실 책 자체의 금전적인 가치는 크지 않아요. 그을음이 묻어있고 오래된 도서관 도장이 가득 찍힌 낡은 책이니까요. 하지만 대재난을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도서관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The book is not worth much monetari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치가 많이는 없는데 그 뒤에 뭔가 money가 들어간 듯한 단어가 나옵니다.
1: It comes from the word monetary.
0: Right.
1: Mm-hmm. Mm-hmm. So basically it's money related. Mm-hmm. So if you say that monetarily right. it's worth a lot or it's not worth a lot, mm-hmm. it means that it is has value
0: right.
1: in terms of money or mm-hmm. no value in terms of money.
0: 아, okay. So 그러니까 금전적인 큰 가치는 없다라는 뜻이네요. 이거 yeah. 뭐 판다고 뭐 1억 원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다.
1: That's right.
0: 아, okay. 자, 그리고 여기 it is after all a soot stained book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oot stained는 그을음이 묻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을음이 soot인데 mm-hmm. 왠지 soot 하니까 soot 정말 숯덩이 막 이런
1: 그렇죠.
0: 거 있잖아요.
1: Yeah. Uh-huh.
0: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uh-huh. 아니에요. 자, 그리고 it is priceless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핏 들으면 왠지 priceless 하면 어? 가치가 없나? 그냥 공짜인가? 이런 생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Very much true. Right. When something is priceless, it means that you cannot put a price on something, which means that it is very valuable. You cannot put a price on it because it's so valuable.
0: 그렇죠.
1: Yeah, so he's saying, okay, maybe it's not going to be worth any money, but it's very important and very valuable to have.
0: 아, 그러니까 price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1: yeah.
0: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만큼 정말 매우 가치가 있고 소중한이란 뜻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어볼게요.
1: There was no place to return the book. At least for a while, or to reapply Gertrude Stein's famous quote, there was no there to return the book to, he said. The book is not worth much monetarily, Tarpey Schwed said. It is, after all, a soot-stained book with a lot of old library stamps. But as a survivor, it is priceless, and I knew immediately I wanted to return it to the library.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Macy Gray with... I try.

0: 네, Deep Dive Daily, Book Services 120 Years After a San Francisco Library Lost Almost Everyth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책 속에는 당시 이 책을 빌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이름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사라져서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1898년 신문에 가정부 일을 구하는 구직 광고를 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단순한 오래된 물건을 넘어서 당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의 삶까지 들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이 지닌 역사적 의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게요.
1: Cooper described the book as an actual piece of history. It's of its time, and it's about that sort of pioneer immigrant experience that so many people here in San Francisco still experience as newcomers, who came for a better life, to escape something in their home country, or they come here because of the economy. It's just so much a part of San Francisco to have these economic cycles, he added. So it really speaks to that.
0: 도서 수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오래된 책이 아니라 그 시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더 나은 삶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던 이민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시가 겪어온 변화의 역사가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1: Yeah, right. It's part of history.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Cooper described the book as an actual piece of history. It's of its time, and it's about that sort of pioneer immigrant experience that so many people here in San Francisco still experience as newcomers who came for a better life, to escape something in their home country, or they come here because of the economy.
0: 도서 수집가 쿠퍼는 말합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온 개척 이민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0: 역사의 실제 piece다, right? So an actual piece of history. It's of its tim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네요. 네.
1: Yeah, it's true. It's of its time. It's talking about that time period, okay? So it means that it's of its time means that the attitudes or the values or the style or whatever, it kind of reflects that time period.
0: 그러면 이 책이 그것의 타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시대를 좀 뭔가 방금 reflect라고 하셨는데 반영한다, yes.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1: yes.
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So of its tim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대를 반영한다 혹은 뭐 당시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t's about that sort of pioneer immigrant experience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Well, I mean, of course, you know, San Francisco is a place where there were a lot of Chinese immigrants.
0: Right.
1: Because they were working with the gold rush. Mm-hmm. And so, you know, people from all different places came.
0: Right.
1: Right? So it is that sort of kind of, you know, I want to live in a new country. Mm-hmm. I want to have a better life.
0: Mm-hmm.
1: Yeah, that is the experience at that time.
0: 아, 그러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사실 미국에서 공감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1세대가 와가지고
1: Yeah,
0: right?
1: I mean, and not only, I mean, Chinese is just one of many.
0: Right.
1: Irish, you know, Italian. I mean, they were all common.
0: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you know, they don't speak the language either.
1: Right.
0: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느낌. So, 그래서 일부러 pioneer 같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뭔가 개척자 같이. So, pioneer, immigrant,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하면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경험 같은 거 처음으로 뭔가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 experience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that so many people here in San Francisco still experience as newcomers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Right? Newcomers. Okay.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1: I think so. Mm-hmm. Like you're just here for the first time.
0: Mm-hmm.
1: You're new to the city.
0: Mm-hmm. 그래서 여전히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사실 새로운 사람들, 이민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신입으로 온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를 담고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just so much a part of San Francisco to have these economic cycles, he added. So it really speaks to that.
0: Right. 이처럼 경제적 기회를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변화하는 과정은 샌프란시스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It's just so much a part of San Francisco. 라고 얘기를 나왔어.
1: The emphasis that we want to pay attention to is so much. So it is a part of San Francisco, we can understand. But it's so much a part of San Francisco means that it's deeply connected.
0: Okay.
1: That it's a real strong relationship.
0: 어, 그럼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a part of something인데 so much가 그냥 그 앞에 들어가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사실 it's just a part of San Francisco so much라고 어순을 많이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 Not a big
0: right.
1: one. Yeah.
0: Okay. So 뭔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 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San Francisco에서 to have these economic cycles, he added. 이라고 나왔고요.
1: Mm-hmm.
0: So it really speaks to that. 어디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1: 네. <That's not right. 웃음>
0: 깜짝이야. 깜짝
1: really. It is it's this is what makes English hard.
0: Right.
1: Because you're like where does it speak to? So basically it's saying that it reflects or shows this truth. So this whole like situation with the book, they're talking about this immigration experience, newcomers, all of these things. It really speaks to that. It really reflects that time.
0: Okay.
1: Oh, 그러면 that experience.
0: Speak to가 그냥 단순하게 누구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를 show하고 reflect하고
1: yeah.
0: 뭐 prove를 하고 이런 의미에 더 가깝겠네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네요.
1: Right. So the book captures that experience and that time.
0: 아,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Speak to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Cooper described the book as an actual piece of history. It's of its time. And it's about that sort of pioneer immigrant experience that so many people he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도서관 책 한 권이 1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믿겨?
0: 대박이네. 대부분 사람들은 책도 제때 반납 못하잖아.
1: 이 책은 지진이랑 화재도 살아남았대.
0: 와, 기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 아무튼 널 위해 시를 하나 썼는데 들어볼래?
1: 됐어.
0: 오케이. 네,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썼는데요.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제가 드린 시, 이거 언젠가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
0: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기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네. 인데요. 뭔가 두 가지 표현을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Yeah. All right. Let's do it. Talk about beating the odds.
0: Talk about beating the odds. 다행히도 우리가 뭔가 배웠던 이브닝 스페셜에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Beat the odds 한다는 게 일단 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ell, if you beat the odds, it means that you have

0: a low chance of success. Mm-hmm. It's very low probability of mm-hmm. succeeding, but you succeed.
1: 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것을, 힘든 것을 해내는 거네요.
0: Yeah.
1: 왜냐면 the odds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라고 했고,
0: yes.
1: 근데 그거를 beat하는 건 이기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Right. So people were expecting you to fail, mm-hmm. but you actually won. Win.
1: 아,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힘든 일 저거 겪고 있는데 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해내는 거네요.
0: Yeah.
1: Oh, okay. So beat the odds는 역경을 이겨내다, 뭐 기적적으로 살아남다, 불리한 확률을 이겨내다, 다양하게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talk about이 나왔는데 우리 보통 talk about blah blah blah 나오면 뭐에 대해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Right. So it's kind of like an expression like you're reinforcing. Like wow, I mean, talk about beating the odds. You're kind of highlighting that the importance of this person beating the odds or the book beating the odds.
1: Right.
0: It's like, wow, how impressive, how surprising.
1: 아, 바로 이런 거구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beating the odds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봤지만 바로 이거네. 이거고요. 간단하게 또 마유가 아, 대박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고로 약간 구어체 가깝게 That's wild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이니까요. 친한 경우에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Can you believe a library book made its way back home after 120 years?
2: That's wild. Most people can't even return a book on time.
0: This book survived an earthquake and a fire.
2: Talk about beating the odds. Anyway, I wrote a poem for you. Want to hear it?
0: No, thanks.
2: Okay.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week, Chris and Sam. Thank you so much for today, too.
0: Oh, you've did a fantastic job this week. And thank you all for hanging out with us.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for today as well as the week. It is Jason Donovan's Any Dream Will Do.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a fantastic weekend. Bye-bye. Bye. See you next week.

0: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Now,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right before bedtime.
1: Mm-hmm.
0: 잠들기 전에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잭쌤은 누우면 이렇게 잠이 잘 오는 편이에요?
1: 네.
0: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올 때가 가끔 있기는 있어요. You know what's the best solution when you can't fall asleep?
1: What?
0: Close your eyes.
1: Aha.
0: 눈을 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1: That helps for 네. sure.
0: That's the first step of falling asleep. 네, 잠자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눈을 감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라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놀고 싶어서 눈을 계속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1: 네.
0: 졸려 보이는데 they look sleepy. Mm-hmm. 그런데 눈은 계속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잠이 안 오는 친구나 남편, 아내에게 눈을 좀 감아봐. 근데 자기 전에뿐만이 아니라 좀 피곤할 때도 눈을 살짝 감고 있으면 피로가 좀 풀리기도 mm-hmm. 하더라고요.
1: Now, we mentioned before mm-hmm. that why don't you is a suggestion. It's, mm-hmm. it's not like, 왜 안 해? It's like,
0: 맞아요.
1: 그거 하면 어때요?
0: 그쵸. 네. So,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이지.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넌

0: 왜 눈을 안 감니?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질문일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뭐죠?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입니다. 자, 우리가 말했듯이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권유를 할 때 Why don't you? 로 시작한다고 했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자, 그럼 뭘 권유하는 거죠? 눈을 감는 걸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감다라는 표현인 close가 먼저 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close의 발음 이따가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Z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Why don't you close? 자, 근데 close는 닫다, 뭐 감다니까 뭘 닫는지, 뭘 감는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눈이니까 Why don't you close eyes?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신체 부위를 얘기할 때는 my, your, his, her 이런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감는 게 어때?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렇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eyes는 꼭 복수로 이때는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오른쪽 눈, 왼쪽 눈 둘 중에 하나만 감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오른쪽 눈, 왼쪽 눈만 얘기할 때는 right eye, left ey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눈을 얘기할 때는 꼭 복수 형태인 eyes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 표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Good job.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자, 그럼 이 문장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hy don't you 뭐뭐?
0: 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좀 부드럽게 제안을 할 때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고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why don't you 뭐뭐? 어떤 동작을 하라고 우리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1: Well,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0: 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인데 Why don't you?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왔네요. Start, 그쵸? 자, Why don't you start?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표현이 나오죠. Earlier next time. 자, earlier라고 하면 early의 비교급인데 좀 더 일찍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이라는 표현은 next time이고 맨 뒤에 오죠. 자,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0: Keep things simple. 우리 keep it simple도 했지만 keep things simple은 그냥 뭐가 됐던 그냥 모든 걸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1: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0: 오, ask for 누구누구의 number는 누구누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 되게 마음에 든다.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1: I have so much on my mind. 생각이 너무 많아.
0: 아, 그럴 때는 산책하는 게 좋거든. Why don't you take a walk? 산책을 좀 하는 게 어때? 네, 실제로 뭐 산책하면서 머리를 비웠다는 큰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0: 제안을 해봤습니다. Why don't you take a walk?
1: Why don't you take the kids?
0: 오, you를 강조해 주셨어요. Why don't you take the kids? 요거는 조금 더 뉘앙스가 다른데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Why don't you take the kids? 그냥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어때? 어떤 행사가 있는데? 뭐 요런 느낌이라면 나 말고 당신이 데려가는 게 어때요? 라고 할 때는 you를 조금 강조해 줄 수 있어요. Why don't you take the kids? 요런 식으로요.
1: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0: Italian food? 맛있겠네요. 자,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늘 밤에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Italian food가 이탈리아 음식이죠.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영어는 이탈리아의라는 의미로 이렇게 형용사 형태를 씁니다.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1: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0: 잠이 안 올 때는 그게 솔루션일 수도 있죠. 일단,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눈을 먼저 감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한 다음에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자,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이라고 했는데요. Counting sheep은 양의 수를 세는 거예요.
1: 네.
0: On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이렇게. Sheep에 근데 복수일 때 S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1: 안 붙여요.
0: 안 붙입니다. 그런데 do you know why they count sheep instead of counting cows or
1: no,
0: rabbits?
1: No, why is it sheep?
0: Shh. 소리가 네, 약간 잠이 오게끔 하는 소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It's not for sure, but you know they say. 그래서 why don't count sheep 하면 one sheep, two sheep 하면서 이제 잠이 든다고 하네요.
1: ASMR.
0: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0: 알겠어요. 일단 why don't you turn it off? 그거를 껐다가 and turn it on or turn it back on again 이라고 했죠. And turn it back on은 다시 켜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거 잘 안 돼. 컴퓨터 잘 안 돼요.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That solves so many problems.
0: 맞아요. 껐다 켜니까 다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있기 전에 껐다 켜는 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ike you have to let your computer and your cell phone rest sometimes.
1: That's true.
0: 그래서 한 번씩 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why don't you 뭐뭐 요 표현 우리 많이 연습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1: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0: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1: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0: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1: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0: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1: Why don't you take a walk?
0: Why don't you take a walk?
1: Why don't you take the kids?
0: Why don't you take the kids?
1: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0: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1: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0: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1: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0: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3: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2: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3: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0: 요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일단 먼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남편이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라고 했는데 이 표현 알아요, 우리 잭쌤?
1: No.
0: 말똥말똥? 네, 이게 정신이 너무 깨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깨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 표현으로 영어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뭐 해서 그래. It's because 뭐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아,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

0: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땐 어떤 표현을 쓸까요?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1: 아하.
0: 여러분, 영어 쓰신 거 저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럴 때 딱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영어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쭉 듣고 올게요.
2: I still feel wide awake.
3: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2: You might be right.
3: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2: I still feel wide awake.
0: 다시 한번.
1: I still feel wide awake.
0: 자, 이게 바로 정신이 계속 깨어 있다, 잠이 안 든다 라는 말인데요. I still 이라고 했죠. Still, 여전히 라는 의미죠. I still feel 여전히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wide awake 라고 했는데 wide awake는 요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de awake 자체가 잠이 확 깬 상태인 뭐 정신이 말똥말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아직도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 I still feel wide awake 라고 했더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3: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One more tim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It's because. 그것은 because 이하 때문이에요 라는 말인데 당신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You're thinking too much. 이 표현을 뒤에 붙여주면 되죠.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 You might be right.
0: Again?
1: You might be right.
0: You might be right 라고 했는데요. You are right 라고 하면 당신은 맞습니다. Also 라는 뜻인데 might가 들어가서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You might be 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죠.
3: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Once again,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자, 우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그 문장이죠.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네, close your eyes. 복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있었죠. 뭐, wide awake 이런 표현들은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더 익숙해지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바로 연습해 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hear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 still feel wide awake.
3: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2: You might be right.
3: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자, 오늘은 진짜 연음이 많습니다. 일단 why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don't 하고 you는요 연음이 되면서 don't you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don't you 이렇게 좀 끊어주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why don't you 혹은 why don't you 한 다음에 close 여기서 close는 S가 Z 발음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close의 Z하고 your가 연음이 돼서 close your가 되고요. your하고 eyes는 또 연음이 돼서 your eyes 이렇게 되거든요. close your eyes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연습을 조금 해보면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네, close의 Z와 eyes의 Z 발음 꼭 해주셔야 됩니다.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혹은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1: Why don't

0: you close your eyes?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네, 이렇게만 연습해 주시면 원어민처럼 발음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잘 때, 잠자리에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 잘 자라는 표현 하나 배웠었죠. Good night가 mm-hmm. 있었잖아요. 그 밖에도 sweet dreams, 뭐 좋은 꿈 거가 있었고 sleep tight라는 표현이 있다고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mm-hmm. sleep tight? Tight는 꽉 낀 뭐 이런 뜻인데 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0: It just means that you're very snug and comfy in your bed.
1: 침대에 누워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불이 나를 덮고 있죠. 딱 맞게 덮고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팽팽하게 잘 자라. 뭐 옛날에는 사실 밧줄이 있었대요. 그래서 밧줄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밧줄이 팽팽해야 잘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거라고 하는데 잘 자요라는 뜻이니까 그렇게도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Exemplary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자키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 104쪽 금요일 19일 내용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이 카페에서 그 랩탑 혹은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I do it all the time.
0: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함께 하고 있는 피터라는 친구의 노트북, 이 컴퓨터의 뭐 랩탑 컴퓨터의 배터리가 점점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ight. 미리 좀 충전을 충분히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right. 후회도 되는데요. 근데 마침 보니까 콘센트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자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1: 콘센트요?
0: 네, 콘센트요.
1: 콘센트가 영어로 뭘까요?
0: 뭐예요, 선생님?
1: Power outlet.
0: Outlet라고 하죠.
1: 그냥 outlet 해도 괜찮고요.
0: 네, 네.
1: I'm always looking for where's the outlet? Where's the outlet? When I go to a cafe.
0: 아, 우리가 outlet이라고 하게 되면 그 쇼핑몰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1: Like a premium outlet?
0: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outlet이라고 하는 건 전기 콘센트를 콘센트. 가리키는 거죠. Yes. 우리는 콘센트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outlet이라고 한다. out에다가 let, let로 붙인 건데
1: yes.
0: 그 발음을 할 때 outlet 이렇게 하나요?
1: outlet.
0: Outlet.
1: Outlet.
0: 아, 중간에 한번 딱 끊어지게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바로 그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자리로 옮겨도 될까? 혹시 저 자리에 이미 주인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1: Mm-hmm.
0: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아이고,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해. 충전 좀 할걸."
0: 저쪽에 콘센트가 있을지도 몰라.
1: 잘 찾아냈네. 저기 앉을 수 있을까?
0: 임자가 없는 자리 같은데? 야, 가서 네가 얼른 앉으면 돼.
1: 오케이, 오케이.

0: 예, 아주 좋아. 그럼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1: 그렇지.
0: 네, This 그게... is like my story. 카페 가자마자 콘센트 어디 있지? 하면서 네. 찾고 다니는데 Sometimes it's really difficult. 맞습니다. So many people.
1: 그렇죠. Yeah. 항상 그런 자리는 they're already taken.
0: 맞아요. Already 네, taken.
1: 거의 다 임자가 입습디다요. 그래서
0: right.
1: 항상 EBS 그 1층 로비에도 이제 there's a huge coffee shop there.
0: 맞아요.
1: 네, 있잖아요. Yeah. 그러면 거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어요.
0: 알아요, 저도.
1: 알죠, 선생님.
0: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1: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부터 이제 이렇게 일찍 오게 되면 저기 앉아서 일을 하다 가야지라고 하는데 꼭 누가 앉아 계실 때가
0: 있어요.
1: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자리. 자, 어떻게 이제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하면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하네.
0: My laptop's about to die.
1: 네. 영어 문장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죠?
0: 조금 잔인하기도 해요.
1: 아, 그래요?
0: 죽기 직전이래요.
1: 그렇죠. 죽으려고 해요. 라는
0: 말로. 다이하기 직전이에요.
1: 맞습니다. My laptop is about to die. 이런 말인데 자, 죽다라고 사망하다라고 할 때 die라는 단어를 쓰죠. D-I-E. 그래서 something is about to die or someone is about to die 하면은 right. About to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 막 뭐뭐를 하려고 하는 직전이다. 이런 right. 뜻이 되죠.
0: I'm about to go out.
1: I'm about to go out.
0: I'm about to go home.
1: I'm about to go home.
0: 뭐뭐 가기 직전에 그렇게 표현하죠.
1: 나 마침 집에 가려던 참이야.
0: Yes, right.
1: 나 마침 나가려던 직전이야. 라는 말로 할 때 I am about to 혹은 I was about to.
0: I was about to.
1: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right. 라고 할 때
0: 가끔씩 보이 쌤이 저한테 막 문자 주실 때, I was about to message you.
1: 그렇죠.
0: I was about to call you.
1: I was about to call you. 맞습니다.
0: 그런데 먼저 전화 왔어.
1: 그렇죠. 그 찌찌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침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한다면, I was about to call you. I was about to message you. 혹은 text you. 라고 할 텐데,
0: yes.
1: 자,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I, 뭐 you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notebook computer라고 해도 이해는 하겠죠.
0: Yeah, I think people understand. But generally we say laptop.
1: Laptop.
0: My laptop.
1: Laptop.
0: Yes.
1: 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0: That's right.
1: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자, my laptop. is about to die라고 하니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한다. 선생님 전화 배터리가 꺼진 것 같다라고
0: sure.
1: 할 적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 My cell phone is about to die.
1: My cell phone is about to die.
0: 굳이 배터리라는 표현 안 써도 괜찮아요. 이 맥락으로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이구나, 뭐 거의 죽었다라는 뜻으로. Right?
1: 네, 방전. 어려운 단어 사실.
0: My laptop's about to die.
1: 네.
0: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1: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사는 말이 내가 충전을 좀 해올 걸 이런 말을.
0: 여기서 should have. 잘 들어보세요. Should have. I should have charged it.
1: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1: I should have charged it. 그렇군요. 일단 충전하다라는 말은 charge. charge가 될
0: yes.
1: 텐데 charger 하면은 충전기를 말하고요.
0: That's right.
1: charging cable.
0: charging cable.
1: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코드 케이블을 말하게 되는 거고 전선.
0: Right.
1: 여기서는 charge는 동사로 쓰여서 충전하다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hould have 라는 것 다음에 charge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harge를 그냥 쓰면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should have하고 같이 쓸 땐 charge를 모양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should have charged, should have charged 이래야 내가 그걸 charge를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는 의미가 됩니다.
0: 여기서 should have를 should have 했잖아요.
1: 네.
0: 근데 native speaker들 잘 들어보면 should have라고 표현 거의 안 해요. Shoulda.
1: Shoulda.
0: I shoulda charged it.
1: I shoulda charged it.
0: Shoulda.
1: 그러면은 이게 무슨 slow audio로 했을 때 slow video motion이 아니라 slow audio 하면은 I shoulda charged it.
0: Exactly.
1: 그렇죠.
0: I shoulda charged it.
1: I shoulda charged it.
0: 네.
1: should have는 그렇게 빠르게 발음하면 그렇습니다.
0: But if you speak slowly and clearly, you can say I should have. Charged it.
1: I should have charged it. 이걸 should have 하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0: 거의 없어요.
1: 네. 그래서

0: 붙여서 축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Mm-hmm. I should have charged it 라고 하시면 좋겠군요. Right? 뭐뭐를 할 걸 안 해서 속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모든 상황에서 했을 걸, 그 껄껄거리 should have 이에요. Oh, I should have gone. I should have had breakfast.
0: 아, 그렇게 할 걸. 이
1: 할 걸.
0: 네. I should have charged it 까지 먼저 들어보죠.
2: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0: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 Yes.
0: 그랬더니 이제 이 에밀리가 그러면 저쪽에 콘센트가 있을지도 몰라.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네. 콘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utlet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outlet를 우리말로 표기, 우리 글로 표기할 땐 아울렛이라고 yes. 쓰거든요.
1: 아울렛?
0: 네. 아울렛. 네.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아울렛 이렇게. 그런데 right. 실제 영어로 발음할 적엔 약간 그보다는 조금 또박또박하게
1: 중간에 약간 멈추죠. 아울렛.
0: 아울렛. 뭔가 이렇게 딱 찝어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울렛 이러고 yeah.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아울렛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다. 보통 보면은 그게 있을 것 같은 자리가 좀 있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라고 하는군요.
1: 저기 벽 쪽에.
0: 네, 벽 쪽에.
1: Near the walls. Yeah.
0: 구석에 이렇게.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자, there might be an 딴딴딴딴 있을 수도 있다.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1: Right.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더니 right. 마침 있는 거예요.
1: Oh, good catch.
0: 야, 너 잘 찾아낸다. Good catch.
1: Good catch.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딱 저기서 보였나 봐.
0: 아.
1: Oh, good catch.
0: Good catch. 잘 찾아냈다.
1: 나는 못 봤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nice catch 할 수도 있나요?
1: Oh, nice catch. Nice catch is okay. 네. Good catch is also okay.
0: 네.
1: They're both fine.
0: Oh, okay. Yeah. 자, nice catch. 잘 잡아냈어. Good catch. 아주 잘 찾아냈어. 그러면서 혹은 I'm glad you noticed it. I'm glad you found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1: That's also a good one. Oh, I'm glad you found it.
0: I'm glad you found it.
1: Right.
0: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야, 네가 그걸 찾아내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좀 풀어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That's right. That's
0: 네.
1: right.
0: Yeah. 자, 혹은 야, 너 정말 잘 찾았다. Good catch. 혹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좋구나. 너 눈썰미가 있구나. 혹은 어떻게 잘 잡아내네. Good eye.
1: Good eye.
0: 그렇죠.
1: I was just going to say.
0: 네.
1: Not good eyes, just one eye.
0: 아.
1: Oh, good eye.
0: Good eye.
1: 와, 우리 막 보행쌤이랑 저런 카페 가가지고 where's the outlet? 하는데 보행쌤이 아, 저기 있다. Good eye.
0: Good eye. 그렇죠. 뭐 원리를 찾아서 같은 경우도 Waldo인가? Waldo.
1: Where's Waldo?
0: Where's Waldo? 그렇죠. 우리는 원리라고 하거든요.
1: Oh, that's right. That's
0: 이름이
1: right.
0: 바뀌었지. 근데 그 책 보면은 많은 그 정신없는 가운데 Waldo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1: That's
0: 그림책 있잖아요.
1: Where's Waldo? Yeah.
0: 그러면 그럴 때 아 찾았다라고 할 때 good eye,
1: good eye
0: 혹은 good catch가 다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아 찾았다. 그렇다면 사는 얘기가 야 내가 저기 앉아도 될까? 라고 말해요.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자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을까? 저기 가서 앉아도 될까? 라는 말을 할 때 Can I sit there?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there?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라고 묻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I think you're not sure if somebody, if that seat is taken. So you're when you're not sure, you kind of generally ask the question,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Is anybody sitting there?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1: right.
0: 이래도 될 것 같니? 라고 조금 부드럽게,
1: right.
0: 또 약간은 조심스럽게, 또 가볍게 친구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말이죠. 과연
1: right.
0: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니? 네 생각에? 이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Sit there. 거기에 가서 앉는 것이 괜찮을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그 이제 콘센트가 있는데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1: Right.
0: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건가 이거? 혹시 여기 뭐 주인집 이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적에도 Do you think I can use this outlet?
1: Yeah.
0: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1: Do you think I can use that outlet? Do you think I can use this outlet?
0: 그렇죠.
1: Yeah.
0: 제가 이 의자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으세요? Do you think I can take this chair?
1: Yeah, do you think I can take this chair?
0: Can I? 하고 묻는 건 조금 직설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돌려서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Do you think I can?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를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Right.
0: So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That might good

0: catch가 있었고 Do you think I can? 등등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2: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네,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저기 앉아도 될 것 같니?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했더니 내가 보기엔 뭐 임자 없는 자리 같은데
3: It doesn't look taken.
0: 이렇게 말합니다.
3: Taken.
0: Taken. 자, it doesn't look taken. 자,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It doesn't look 어떠한 상태인 것처럼 taken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3: Right. 주로 taken이라는 단어는 네. 우리가 카페 갔을 때 의자가 비어 있어요. 어.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3: Yeah, is this chair taken?
0: 어.
3: 물어볼 때 can I take this chair? It's the same question, right? You're asking for permission.
0: 아.
3: Is somebody sitting here?
0: 어.
3: 해도 되고.
0: 네네.
3: Is this chair taken?
0: Is this chair taken?
3: 테이블이면 is this table taken?
0: Is this table taken? 아, 항상 is this seat taken?
3: Seat taken?
0: 기억을 했었는데
3: right.
0: is this table taken?
3: Right.
0: That works too.
3: That works too.
0: 어, 그렇게 yeah. 말해도 되네.
3: Right.
0: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기차에서요. 기차에서 중간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near the right by the exit. Right okay. by the door there. 그러니까 그 도어에 바로 옆에 이제 의자가 간이 의자가 그래서 kind of temporary sort of. 그러니까
3: okay.
0: 거기 이제 앉는 작은 자리였는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seat taken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구나
3: right.
0: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3: right.
0: 저쪽에서 누가 오더니 내 친구가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거기다 짐을 놓고 앉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3: Okay.
0: 그래서 no no no. My friend's seat. 이렇게 얘기했대요.
3: My friend's seat. 네,
0: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is taken?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3: It's taken?
0: 어. 그랬더니 yes, it's my frien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 뭐 임자가 있다.
0: 임자가 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잠깐 누가 앉았다가 자리를 임시로 비운 것뿐이지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this is taken. 혹은 this is my friend's seat 라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Someone's sitting here.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3: The seat is taken.
0: 그렇게 하면 돼요?
3: It's fine.
0: Oh, the seat is taken.
3: 누가 임자가 누가 찜해놨으니까.
0: 어.
3: 임자 있다. The seat is taken.
0: 아.
3: But say it nicely. Oh, I'm sorry. The seat is taken.
0: 항상 우리 주치의님 강조하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 Of course.
0: The seat is taken.
3: That's
0: 이
3: right.
0: 자리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3: That's right. Mm-hmm. 근데 사람한테도 taken 할 수 있어요.
0: 오 맞아 맞아. 네.
3: 보영 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0: 네,
3: 처음
0: 네.
3: 만났는데
0: 네.
3: 뭐 다 아는 분이시지만
0: 네, 네, 네.
3: 누가 막 보영 쌤 마음에 들어가지고 I want to get your number
0: 어.
3: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하실
0: 꿈
3: 것 같아요?
0: 꿈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3: 뭐 꿈 같은 얘기?
0: 아니 꿈 같은 얘기예요.
3: 그럴 때 당당하게 I'm sorry, I'm taken 하면 I am married. 나는 임자가 있다.
0: 아니 그럴 때 I am married라고 하면 되는데
3: I am married 해도 되고 I am taken 해도 괜찮습니다.
0: 아,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3: right.
0: 하면 I am taken 이러면 right. 되는군요.
3: Right.
0: 아.
3: 근데 주로 boyfriend, girlfriend를 표현할 때 I'm taken이라고 하지. 결혼했을 때는 그냥 I'm married 해도
0: 그렇겠지.
3: 괜찮아요.
0: 그렇지. 저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예스러운데.
3: 영어는 되게 다양한 표현들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3: 뭐 I'm spoken for 이런 표현도 있어요.
0: 오.
3: I'm spoken for means I'm taken. 난 누가 있다. 임자가 있다. Boyfriend, 오. girlfriend, husband, wife.
0: 야, 그 처음 들었어요. I'm spoken for.
3: I'm spoken for.
0: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대신 있다. 뭐 이런
3: That's
0: 말이 돼요?
3: Right. 딱 그 표현이에요. I'm taken.
0: 아니 뭐 말도 못하고 살아. 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내가 그게 right. 결혼했다는 뜻이라고요?
3: That's right.
0: Both men and women, they can both use it.
3: You can go both ways.
0: 아. Yeah.
3: Taken에서 참 멀리 왔나요?
0: 그렇네요, 선생님. 자, 그렇게 임자 있는 자리처럼 보이진 않아요. It doesn't look taken. 그러니 너 가서 얼른 그 자리를 잡아라.
3: You should grab it.
0: You should grab it.
3: Yes.
0: 그렇습니다. 너 가서 그걸 잡아야 돼. 그게 너에게 바람직하다? You
3: right.
0: should grab it. 자, 그랬더니 와, 딱 좋다, 딱 좋아.
3: Perfect.
0: Perfect. 그러면 내가 좀 더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지.
3: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0: 네, I can stay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A bit longer, 약간 더 오래 than.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2: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0: 네, 전체 대화 듣죠.
2: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2: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2: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0: 자, 여러분과 함께 말해볼게요.
3: Let's go.
0: 내 노트북 배터리가 꼭 꺼지려고 해. My laptop's about to

0: I can sit there?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2: 어, 임자 있어 보이진 않는데?
0: It doesn't look taken.
1: It doesn't look taken.
2: 얼른 가서 네가 앉으면 돼.
0: You should grab it.
1: You should grab it.
2: 어, 딱 좋다.
0: Perfect.
1: Perfect.
2: 그럼 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0: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2: 여기까지입니다.
1: All right. Good job, everyone.
2: 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2: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모자를 만드는데 수은이 들어갔다고? 한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만들 때 형태를 잘 잡아주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는 수은을 직물에 넣어 썼습니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디자이너들은 더 멋진 형태의 모자, 더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겠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실제로 수은을 만지는 모자 장인들은 수은에 중독되어 고통받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움에 집착한 인간의 어리석음. 지금의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일 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알랭드 보통의 책 여행의 기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울시티의 On the W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청미래에서 펴는 알랭드 보통의 책 정영목 번역으로 만나게 된 여행의 기술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로 시작되는 이 부분 다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골라봤어요.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그러니까 길인 거죠. 요약하자면 뭐 어떤 형태로든 걷는 산책 포함해서 길이라는 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끌어내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도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낼 때도 길이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카페인 분들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주말이 곧 시작이 되니까 길 위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 뭐 여행이나 어디 멀리 가는 일상 밖의 이동은 아니지만 늘 일상이 전 항상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길 위에서 북카페 통해서 또 많은 영감도 힐링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문자로 샵 1045로 50원 100원은 유료 문자인데요.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디 앱으로는 언제든 무료로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적재의 바람, 예비체 트래블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오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인데요. 카페인님들 그런 경험 있나요? 화난 그 대낮에는 쑥스러워서 뭔가 부담스러워서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어둑한 밤길 걸으면서 훌훌 이렇게 자연스럽게 털어놓은 경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무엇이 그리

사랑이 지배하는 환한 대낮의 세상은 모든 것의 윤곽을 눈부시게 드러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나 채광이 좋은 카페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며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반응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행여나 나의 섣부른 진심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고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낮의 시간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은 대체로 빈틈없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단단히 쓴 채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조한 정보와 일상적인 안부만을 교환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구사하는 낮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세상에 짙은 어둠이 깔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대화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서늘한 밤길이나 일렁이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고요한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흔들리는 눈빛이나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애틋한 표정 역시 밤의 장막 속에 묵묵히 감춰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그 시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속어된 그 너그러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진심들을 조금씩 꺼내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밤의 언어는 언제나 낮의 언어보다 속이 깊고 투명합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어 외면했던 깊은 우울이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툰 고백,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상처들이 밤에는 스스럼 없이 흘러나옵니다. 낮의 언어가 서로의 지위를 확인하고 정보를 묻는 대화라면 밤의 언어는 나의 가장 취약한 결핍을 기꺼이 드러내며 서로의 마음을 읽는 깊은 연대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밝은 빛보다 서로의 모자람과 서투름을 조용히 덮어주는 어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훨씬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셈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오늘 밤 그 사람과 함께 적당히 어두운 길을 나란히 걸어보세요. 서로의 표정을 살피느라 번번이 삼켜내야만 했던 그 묵직한 말들이 사려 깊은 밤의 언어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온전히 가닿을 테니까요.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 띄워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요한 밤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안심하고 꺼내놓기 위한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은 거죠. 조명 하나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분위기라고 하는 그 막연한 말을 좀 이렇게 해체해보면 기분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표정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조명 하나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조도 같은 것들이 한번 그 불을 밝혔다가 낮췄다가 그리고 또 낮에 얘기를 했다가 밤에 얘기를 했다가 여러 방면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어려운 얘기가 있다면 그 조도 따라서 움직여보셔도 좋겠습니다. 샘 김의 그 여름밤 듣고 갈게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고요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기숙학교 헤이섬.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곳엔 구김살 없이 맑은 얼굴을 한 소년 소녀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시를 짓고 오후에는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 겉으로 보기엔 영국의 흔한 엘리트 기숙학교 풍경이지만 이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성도 없다는 것. 이들은 오직 바깥 세상 사람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복제인간, 즉 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헤이섬 기숙학교의 온실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들이 훗날 성인이 되면 서너 번의 장기 적출 수술을 거친 뒤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다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주인공 캐시도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운명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사랑할 줄 아는 다정한 소녀였죠. 어느 날 캐시는 학교의 벼룩시장에서 주디 브리지 워터라는 가수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됩니다. 노래의 제목은 나를 보내지 마였습니다. 캐시는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병을 앓던 여자가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되어 그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베이비 베이비 나를 영원히 보내지 마 하고 속삭이는 노래라고 상상할 순 있었습니다. 복제인간으로 태어난 자신도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까요. 햇살이 나른하게 비쳐드는 기숙사의 텅 빈 방. 11살의 캐시는 베개 하나를 갓난아기처럼 가슴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느리고 구슬픈 재즈 선율에 맞추어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몸을 흔듭니다. 오, 베이비, 베이비, 나를 보내지 마. 눈을 감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텝을 밟던 캐시가 우연히 눈을 떴을 때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 마담과

마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장기를 모두 빼앗기고 참혹하게 죽어갈 이 어린 복제인간이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으로 사랑을 갈구하며 베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다는 그 지독한 모순을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소모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영혼을 안고 텅 빈 방 안에서 슬픈 왈츠를 추고 있는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나를 보내지 마. 카세트 테이프에 낡고 웅웅거리는 노랫소리가 캐시의 춤추는 그림자 위로 서글프게 부서져 내리며 결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Never Let Me Go 듣고 왔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서늘한 운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유한함과 사랑을 묻는 작품이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이 소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헤이샴을 떠나서 성인이 되면 이 복제 인간들은 곧장 기증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증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주인공 캐시도 그렇고요. 캐시와 한때 수줍게 사랑을 나눴던 소년 토미도 그렇고 또 친구 루스도 모두 다이 무자비한 기증의 굴레 속에서 예정된 죽음, 완결이라고 부르는 그 절차를 향해 가게 되죠. 그런데 작은 소문이 비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헤이섬 출신의 남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장기 기증을 몇 년간 미뤄주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이 두세 번의 기증으로 이미 몸이 망가진 토미, 그리고 그런 토미를 지켜봐온 캐시는 우리의 진짜 영혼을 보여주자,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담을 찾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생을 구걸하는 그 처절한 밤으로 마저 들어가 보시죠.

캐시와 토미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토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토록 필사적으로 그려온 세밀화 그림들을 한가득 품에 안고 말이죠. 그 그림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영혼을 확인해 달라고, 제발 우리의 기증을 몇 년만 늦춰달라고 애원하는 두 사람. 하지만 마담과 교장 선생님은 무겁고도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애초에 유예라는 것은 없었단다. 헤일샴 시절 너희들에게 시와 그림을 그리게 했던 건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저 복제인간인 너희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세상은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단다. 장기 기증이라는 편안한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은 복제 인간의 영혼을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줄 기적 같은 유예 제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예술과 사랑은 그들의 정해진 죽음을 단 하루도 미뤄주지 못하는 허망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진실을 안고 돌아오는 어두운 밤길, 토미는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가 캄캄하고 질척이는 진흙탕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폭력 앞에서 가장 나약한 생명체가 토해내는 억울함과 절망의 단말마였습니다. 캐시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토미를 꽉 끌어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는 잔인한 세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흔들리는 몸을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결국 토미는 네 번째 기증을 끝으로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완결되었고 루스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캐시 역시 이제 간병인 생활을 끝내고 곧 기증을 위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날 캐시는 차를 몰고 잉글랜드의 황량한 동부 해안 노퍽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어릴 적 헤이셔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믿었던 전설 같은 장소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텅 빈 들판 위로 앙상한 철조망이 길게 늘어서 있고 그물망 사이사이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비닐봉지들과 쓰레기 더미가 거친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캐시는 그 앙상한 철조망 앞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곳으로 떠밀려 온다면 내가 사랑했던 토미도 저 지평선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지 않을까. 캐시는 통곡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바람을 맞으며 뺨 위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한번 닦아낼 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철저히 소모되고 버려지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내가 토미를 사랑하고 루스를 기억하는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다시 차에 오릅니다. 정해진 죽음을 향해 묵묵히 차를 몰고 돌아가는 캐시의 뒷모습이 부서지는 노을 속으로 조용히 녹아듭니다.

라디오헤드의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상실 앞에서 서로를 껴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혼들의 이야기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 꺼내봤습니다. 복제 인간뿐만이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완벽한 완결을 맞게 되지만 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소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서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 만나볼게요. 라나델레이의 Say Yes to Heaven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작가님이 만드신 그 제철 행복 인력에 보면 오늘이 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그렇게 자두와 살구와 이런 초여름 과일들을 많이 맛보면 좋은 날이다, 좋은 시기다 라고 적어둔 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지금 초여름 열매들이 정말 맛있을 때여서 그 아마 마트나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네. 자두 나왔구나, 살구 나왔구나, 뭐 산딸기 나왔구나, 블루베리 나왔구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런 과일들이 그 초여름에 왜 산딸기나 오디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무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과일들이에요. 저장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그 말인즉슨 지금 먹어야 된다.
0: 아 바로 네. 보이면 먹어라 그냥
1: 보이면 먹어라. 네. 금방 한여름 과일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딱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들을 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카페인 분들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이 또 단오 날입니다. 단오예요, 단오.
1: 네.
0: 음력 5월 5일인 거죠.
1: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절기 작가가 되었는데.
0: 그러게요.
1: 단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이죠. 그 매번 왜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이러면
0: 네.
1: 다들 사람들이 설날, 추석 이렇게 되거든요.
0: 그러게요.
1: 설날 추석
0: 단오와
1: 한식과 단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오가 4대 명절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조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기고 챙겼던 명절이라고
0: 그러네요.
1: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 4대 명절에서 왜 우린 둘만 그렇게 좀 중요하게 남기고 남은 둘은 왜 밀렸죠?
1: 좀 시대상의 변화 아닐까요? 그 옛날에 농업이 좀 근간이었을 때는
0: 네.
1: 좀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또 여름 농사를 준비하고 이런 풍속들이 있었을 텐데
0: 그쵸.
1: 지금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두 가지의 명절만 남은 것이 아닌가.
0: 정확하네요.

0: 모르겠어요. 전문가 나이.
1: 맞는 거. 지금 너무 전문가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시고서. 지금
0: 교수님들한테 전화 올까봐.
1: 아, 네. 지금 약간 아, 그 전문가 같은 그 명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안감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표정에서?
0: 지금 말하면서 맞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1: 어, 그럴 듯한데요. 그렇죠. 저는 납득이 됩니다.
0: 그래서 단오도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이제 노동절 같은 거였던 거죠. 이 모내기를 한창 바쁘게 끝내고 네. 본격적으로 또 이 김매기 등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숨 쉬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럴 때가 아니었나 하고 단오를 보면 단오 하면 어떤 풍속 떠오르세요?
1: 단오 머리 감는 거요.
0: 그렇죠. 창포물에 머리 감기.
1: 맞아요. 창포물은 쏙 빼고 머리 감는 것만 기억하는데.
0: 네. 그럼 뭐 현대적으로 기념한다면 단오날에는 머리를 좀 더 꼼꼼히 감아볼 수도 있죠.
1: 두피 스케일링.
0: 그렇죠.
1: 이런 거?
0: 그런 거 할 수 있죠. 창포물에 머리 감았던 이유도 그 네. 창포 특유의 향 같은 것들이 좀 애군도 물리쳐주고 또 거기 실제로 성분이 두피를 좀 깨끗하게 하고 머릿결 윤기나게 하는 좀 지혜로운 방식이었다고 네. 해요. 그런 생각하면 또 창포물 머리 감기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네뛰기 씨름.
1: 그렇죠.
0: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막 배웠었거든요.
1: 그림 통해서 우리 또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쵸.
0: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그네를 띠고 이것도 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네. 그네뛰기 하는 날이 정말 활력을 발산할 수 있는 날이었던 거죠.
1: 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0: 지금 우리는 매번 그네를 뜰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 이제 씨름하면서 그 또 동네 장사들은 서로 네. 힘을 겨루면서 이긴 사람이 또 포상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 잔치처럼 지냈던 게 이 단오인 것 같아요.
1: 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앞에 막 그려져요. 그 그쵸. 풍경들이.
0: 그리고 뭐 우리 학창시절 배운 그림들도 있을 거예요. 신윤복의 이 단오 풍속을 그렇죠. 그린 것도 있었고 그런 생각하면 단오가 또 우리와 아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명절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그네를 맸던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
1: 과거에 그네를 맸던 나무. 일단 튼튼한 나무여야 됐겠네요.
0: 그렇죠. 마을에 있는 좀 커다란 나무 중에.
1: 그렇죠.
0: 그 좀 공터가 앞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
1: 느티나무인가?
0: 좀 느티나무 유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좀 흔히 많이 있고 한국에 많이 있는 나무고. 느티나무?
0: 그리고 또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런 동구 밖에 있던 나무처럼 또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나무에는 왠지 안 맸을 것 같긴 해요.
1: 아, 신성시하니까 조금.
0: 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1: 지금 자꾸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추측이죠?
0: 추측이죠. 저도 네. 느티나무 같은
1: 다 머리를 모아봐요, 카페인님들.
0: 큰 나무들 있잖아요. 뭐 느티나무, 뭐 팽나무.
1: 떡갈나무.
0: 떡갈나무, 뭐 푸조나무 이런 좀. 지금도 어딘가 역사가 오래된 곳에 가면 남아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 네. 정도는 돼야 나무에다가 그 그네를 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1: 그럼 계속 지금 추측을 하면서 지금 약간 오리무중 이런 표정이 되셨습니다.
0: 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은 이미 AI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근데 이 생각해보면 나무에 매달린 그네라는 것 자체를 제가 실제로 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놀이터나 그 학교에 있는 그네를 봤죠. 그건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았죠. 스테인리스 브론.
0: 비교적 근래에 본 것은 네. 남원에 갔을 때 아주 커다란 나무에 아주 길다란 그네를 묶어두셔서
1: 누구나 탈 수 있는 걸로?
0: 네네. 아. 진짜 한 7m 정도 되게 막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탔던 기억이 나요. 저녁 무렵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1: 근데 전혀 과거로 가지 않았죠.
0: 전혀 가지 않았어.
1: 그 여기 있네요.
0: 그리고 네. 그대가 너무 커서 너무 발을 지치면 무서운 거예요. 약간 굉장히.
1: 그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0: 근데 이제 그네를 나무에 걸린 그네를 타시려면 약간 그런 남원이나 이런 좀 그 그때 광안루였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가 네. 않는데 어쨌든 그런 성곽이 있다든지 네. 뭔가 또 정자가 있다든지 한 곳에 가면 가끔 이 관광을 위해서 걸어두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그 그네를 매달았던 그 나무가 뭔지까지 기억하면 되는 건데 지금.
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그네는 그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그네 틀을 만들고 묶어두셨던 것 같아요.
1: 아, 계속 수정이 되네요.
0: 또 어리무중인가요?
1: 하긴 나무에다가 매달기는 요즘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0: 힘들기도 하죠. 네. 그리고
1: 안전도, 나무의 안전도 그렇고.
0: 맞아요. 남원에 사시는 카페인 분들 제 기억이 맞는지.
1: 그것도 지금 오리무중이라서. 네, 재미납니다. 어쨌거나 뭐 사실이 뭔지 몰라도 얘기 나누는 거 재미나네요.
0: 그렇죠.
1: 추억을.
0: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 또 그래 그러고 보니 옛날 풍속에 등장했던 나무들은 대체 어떤 나무들일까 하고 새삼스럽게 궁금증도 가져보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나무로 수렴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의 책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윤마치의 초록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절기 박사 나와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박상진 교수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아, 진짜 그림 속에 나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1: 그쵸.
0: 그쵸?
1: 이 제목을 보면 새삼스럽게, 아, 그래, 내가 봤던 그 오래된 그림들 속에 있던 나무들은
0: 네.
1: 무슨 나무일까?
0: 궁금하죠.
1: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자 박상진은 이 1963년 서울대학교 이막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0: 네.
1: 뒤에 산림과학원 연구원, 또 교수 등을 거쳐서 저서로

0: 나무에 관련된 걸 정말 많이 쓰였어요. 궁궐의 고목나무,
1: 네.
0: 청와대의 나무들, 청와대의 나무와 풀꽃, 우리나무 이름사전, 궁궐의 우리나무, 나무탐독, 우리문화재 나무답사기. 그러니까 나무 교수님인 거죠.
1: 맞아요. 이 예전에 북카페에 초대석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0: 오.
1: 한참 전에.
0: 네네.
1: 그때 방송 끝나고서 함께 걸어갔거든요. 지하철역까지.
0: 네. 네네.
1: 근데 걸어가시면서 그 보이는 모든 나무들을 이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 진짜 나무 박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요.
0: 그런 측면에서 저도 네.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전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 예전에 한 몇 해 전에 부모님과 제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제주를 숱하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차 뒤에 이제 타고 계시면서
1: 네.
0: 농사를 지으시니까 논밭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1: 아.
0: 하우스.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하우스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뭐를 키울까? 아버지가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밭이 좀 푸르스름해 보이면 저게 무가? 막 이러면서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1: 네, 관심사로 삼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그냥 저는 그냥 초록이라고 찍고
1: 네.
0: 뭐 하우스 안에 뭐 귤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1: 그쵸.
0: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한 사흘 동안 관심사가
1: 무엇을 키우느냐
0: 그리고 이제 이파리만 봐도 알아보시니까 아 이거 당근이구나 뭐 무구나 뭐 마늘이구나
1: 와.
0: 이런 걸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는 어떤 농법을 쓰는지 그런 게 좀
1: 네.
0: 흥미로운 관심사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왜냐하면 그렇죠.
0: 나의 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러고 보면서 아, 같은 풍경이나 이제 같은
1: 네.
0: 거리를 걸어도 사람마다 관심사에 따라서 저게 뭘까? 하고 보는 게 아예 다르구나.
1: 맞아요.
0: 라는 걸 되게 새삼스럽고 신기하고 재미있게 경험을 했었는데 이 박상진 교수님의 저서들을 보면은
1: 네.
0: 아까 우리 고은 작가님 말씀하신 거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궁궐의 우리나무. 이것이 무엇인가.
1: 맞아요. 나무. 어떤 나무인가.
0: 청와대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는가.
1: 네.
0: 이런 걸 보시다가 이제 현실에서 보실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보시고 옛 그림 속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나무 박사, 나무 사랑꾼의 입장에서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은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어요.
1: 그러면 여기 옛 그림을 뭐 어느 정도 다룬 거예요?
0: 지금 이 책 속에서 뭐 정선, 신윤복, 김홍도 등의 거장들의 명작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름모를 화공의 기록학까지 등장을 해서 조선시대 그림 총 48점이 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책 소개처럼 전지적 나무 시점으로 이 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땐 보통 뭐 이것도 참 관심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뭐 인물을 위주로 볼 수도 있겠죠.
1: 네.
0: 혹은 그때 어떤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사회상 같은 걸 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할 텐데 나무에 집중해서 옛 그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책이었어요.
1: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어떤 부분을 먼저 만나볼까요?
0: 네, 이 48점이나 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어떤 그림과 또 어떤 나무에 대한 것인지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1: 네.
0: 버드나무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1: 저도 버드나무 좋아해요.
0: 그래서 그 중에 능수버들에 대한 글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신희 작가님은 왜 버드나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일단 봄이 오기 올 무렵에 가장 먼저 그 연두빛, 은은한 연두빛을 부르는데
1: 너무 예쁘죠.
0: 그때 봄에 다른 풍경은 아직 좀 무채색일 때
1: 네.
0: 조금 빠르게 연두빛 그 새순이나 잎을 틔워서 약간 그때는 또 형광으로 이렇게 빛나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너무 좋고 또 이제 잎이 푸르러진 다음에는 그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1: 춤추듯이
0: 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풍류를 아는 것만 같은
1: 맞아요.
0: 그런 기분이 드는 나무여서 되게 보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나무인 것 같아요.
1: 버드나무.
0: 네.
1: 저도 버드나무 좋아하는데 이 우리 순애부는 어때요?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우리 좀 띄워주시면 네 카페인 분들도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사실 어떤 나무가 좋다보다 그 이유가
0: 맞아요.
1: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0: 작가님은 버드나무가 원픽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0: 저 원래부터 원픽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작가님 사시는 동네도 그렇고 저 같은 천이 흐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천만 걷다 보면 버드나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 풍경, 아,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하신 그 연두빛의 그 잎이 쭉 늘어진 줄기가 움직이는 그 느낌이 너무 뭔가 미끼를 매달고 나에게 드리워진 낚싯줄 같기도 하고.
1: 늘 여지없이 걸려 드시는군요.
0: 네, 그냥 홀딱 이렇게 먹고 싶은, 예, 네, 그런 어떤 그 여유로운 느낌? 이게 너무 좋던데요? 버드나무? 그리고
1: 맞아요.
0: 버드나무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없대요. 저 찾아본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괜히 베어지곤 하는
0: 맞아요.
1: 버드나무 결백합니다, 여러분.
0: 그 버드나무가 왠지 뭔가 많이 날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1: 맞아요. 그 저도 그 봤던 글 중에 우리 눈에 대체로 보이는 것들은 알레르기 성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인자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고, 어쨌든 저희 둘의 그 최애 나무는 버드나무인 것으로 하고.
0: 같이 좀 심어야 되겠어요. 언젠가 나무 같이 심을 일이 생기면 버드나무로 해요.
1: 좋아요.
0: 네.
1: 우리 수뇌부 의견도 한번
0: 수뇌부도, 네.
1: 들어보고요.
0: 그리고 카페인 분들도 좋아하는 나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연 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 버드나무 관련 이야기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널찍한 바위에 앉아 통소 부는 한 소년 뒤로 물가를 따라 버들 고목이 늘어서 있다. 주위로는 8마리의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숲 안에는 엎드린 채 쉬는 소한 마리가 한가로움을 더한다. 물가에는 어린아이가 엉거주춤하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조선 후기의 도화서 화원인 유춘 이인문의 목양 취소다. 양을 치면서 퉁소를 분다는 뜻이다. 우리의 옛 산수화에 가장 흔한 나무는 소나무고 다음이 버들이다. 특히 강이나 호수가 포함된 그림에는 반드시 버들이 등장한다. 버들은 30여 종이나 되지만 크게 자라는 우리 주변의 버들은 버드나무와 수양버들, 그리고 능수버들의 세 종류가 보통이다. 좁고 긴 잎과 가느다랗고 연약한 가지가 이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우선 버드나무는 대체로 어린 가지만 조금 처질 뿐 길게 늘어지지 않아 다른 버들과 구별된다. 가느다란 가지가 땅에 닿을 듯 늘어지는 버들은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이다. 수양버들은 중국 땅이 고향이고 능수버들은 우리 땅의 토박이 버들이다. 그러나 둘의 모양새는 거의 똑같다. 수목도감에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전문가라는 필자도 현장에서 구별하라면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둘은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늘어진 버들이 수양버들인지 능수버들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물론 알 필요도 없다. 옛 우리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가지가 늘어진 15그루의 버들 고목은 모두 능수버들로 보았다. 굵기가 거의 같으며 줄기 윗부분을 그리지 않아 키는 알수 없으나 아마 거의 같은 키였을 것이다. 고목에만 생기는 썩은 줄기가 나무마다 그려져 있으니 나이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되었다. 어느 날 홍수가 닥쳐 자라던 나무는 모두 떠내려가 버렸을 것이다. 새로 들어오려는 나무들과 경쟁하여 이긴 능수버들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굵기와 키및 나이까지 모두 비슷하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인 것보다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한다. 버들은 새싹이 돋으면서 버들개지에 연노란 꽃이 필 때가 가장 예쁘다. 하지만 이 그림은 계절이 좀 지나서의 풍경이다. 화면 가득 은은한 연두색이 깔려 있어도 계절은 버들꽃이 지고 잎이 다 돋은 늦봄이다. 따뜻한 봄볕이라 소년이 웃통을 벗어던지고 한가롭게 피리를 불수 있다. 저고리는 어디 두었을까? 오른쪽 X자로 꼬인 고목나무 등걸 옆 대나무 통발 같은 고기잡이 기구 위에 덮여 있다. 소년은 먼저 고기잡이를 끝내고 젖은 옷을 말리면서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것 같다. 그림의 아래쪽 양떼는 검은 얼룩이 져 있다. 흰 물감으로 사용한 연분이 오래되어 이렇게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백양이었을 양떼와

연두색 그림 배경이 어우러져 서정적이고 따스한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다. 왼쪽 위에 제발에는 화가의 친구인 홍의영이 네가 바로 황초평의 후신이 아닌가 라고 썼다. 중국 진나라 때 황초평이라는 양치기 소년은 한 도인을 만나 신선이 되었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40년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매달렸는데 어느 날 동생 황초평을 찾아간 형 역시 술법을 배워 형제가 나란히 신선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흔히 도교와 불교에 관계되는 초자연적인 인물상을 그린 도석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 그림은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화가는 중국의 고사를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산수화로 승화시킨 것이다.

0: 박상진 작가의 책,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여유와 설빈이 부른 초록 띄워드렸어요. 아, 박상진 작가님이 아니라 박상진 탐정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단서를 잡아서
1: 네.
0: 또 추론해서 또 이야기를 만드시네요.
1: 처음에 이옛 그림 속의 우리나무라고 했을 때는 좀 그림을 이제 문장으로 묘사하듯이
0: 네.
1: 풀어서 쓰면서 좀 그런 서정적인 톤으로 쓰인 산문일까라고 생각을
0: 네.
1: 예상을 하고 열어봤는데 정말 탐정이 쓴 정말 이 현미경으로 그림 한 폭을 들여다보면서
0: 네.
1: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발견도 해내고 또
0: 그렇죠.
1: 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무엇일 것이다라고 또
0: 네.
1: 추리도 하고 해서 약간 저는 보면서 책을 읽는 동안 아 내가 그림을 여태 헛봤구나.
0: 네.
1: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만 보지 않았나? 분위기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닿아서 또 미술관의 전시관에서
0: 네.
1: 우리 그림들을 보게 됐을 때좀더 이렇게 세부를 뜯어봐야지 하는 생각도

0: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1: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나무들. 사실 우리는 나무, 저 나무 되게 좋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름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0: 맞아요.
1: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 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섬세해서
0: 맞아요.
1: 이름 단지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고목에만 생기는 썩은 줄기가 나무마다 그려져 있으니 나이는 적어도 10년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이
1: 그렇죠.
0: 수령을 추측하기도 하고.
1: 네, 정보가 이게 기반이 되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들의 키가 다 엇비슷한 걸
1: 네.
0: 보면서 어느 날 홍수가 닥쳐서 이곳에서 원래 자라고 있던 나무들이 모두 떠내려가 버린 뒤에 이 새로 들어오는 나무들과 경쟁해서 이긴 능수버들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 엇비슷하게 굵기나 키,
1: 네.
0: 나이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잖아요.
1: 그쵸.
0: 이것도 너무나 나무 박사님의 시선이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그림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책에서 보면 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인쇄가 된 작은 것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랑 왜 원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 그알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1: 맞아요.
0: 원래 크기로, 원래 색감으로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또 책에 등장하는 여러 그림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1: 이런 약간 미술사적인 이런 지식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측 가능하겠지만, 보면 그림의 아래쪽 양떼는 검은 얼룩이 져 있다. 그쵸. 그리고
0: 네.
1: 그흰 물감으로 사용한 연분이 오래되어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0: 맞아요. 그런 거 저는 볼 수가 없죠.
1: 그렇죠. 이건 진짜 전문
0: 원래
1: 지식이죠. 필요한.
0: 누런색인가? 라고 해서 보겠죠, 저는.
1: 그쵸.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책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실 것 같고, 또이 주요 작품에
1: 네.
0: 참고할 만한 다른 옛 그림이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실제 나무 사진을 나란히 수록을 했어요.
1: 네.
0: 이를테면 이제 배롱나무가 등장하는 그림에 대해서 이 배롱나무는 여름에 왜 100일 동안 피고 지고
1: 그쵸.
0: 반복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고 배롱나무이기도 한데 그 나무들 등장할 때는 실제로 이제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서원들, 우리나라의 서원들 실제 사진에 등장을 해서 그것도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왜 여름 휴가 준비하실 때
1: 네.
0: 이책 보시면은 이 그림들 속에 나무가 등장하는 이 실제 장소에 가보고 싶다 혹은 이 나무를 볼수 있는 곳에 가고
1: 네.
0: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옛 그림 속 이미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0: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1: 너무
0: 보면
1: 구성이 좋네요.
0: 휴가 제철 도서이기도 한것
1: 그러네요.
0: 같습니다.
1: 진짜. 나무를 목적지로 해서 이제 휴가지를 골라볼 수도 있는 거고.
0: 특히 여름에는 배롱나무가 진짜 아름다운데 이 만발에 있는 곳에 가면.
1: 꽃색도 너무 예쁘잖아요.
0: 네. 근데 또이뭐 안동이라든지 또이그 유명한 배롱나무 유명한 서원들은 몇 군데가 전국에 있어서 항상
1: 네.
0: 여름철 되면은 기사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1: 이미
0: 카페인
1: 유명한
0: 네, 카페인
1: 나무들이군요.
0: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1: 네.
0: 내가 사는 곳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깝겠다 하는데 찾아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로 낭독할 글은 겸재정선의 그림 인곡유거에 대한 글인데요.
1: 네.
0: 이 그윽할 유자에 살 겉자를 써서 인왕산 골짜기 조용하고 그윽한 곳에 들어앉아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살던 집과 주변 풍경을 그린 자화상 같은 작품인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한 나무를 들여다본 글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만나보시죠.

조선 중기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50대에서 83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여 년 살던 집을 인곡유거로 그려두었다. 인곡유거란 인왕산 계곡에 있는 조용한 집이란 뜻이다. 인왕산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지금의 종로구 보건소 부근에 조촐한 기와집을 짓고 정선 자신은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 집 앞 마당에 자연과 조화로운 나무 몇 그루를 심어 선비의 공간이면서 아늑한 정원을 꾸몄다. 마당에는 제법 굵은 버드나무와 오동나무를 가운데 배치했다. 서남향집이라 여름날 오후가 되면 햇빛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온다. 이에 건물 가까이 오동나무

나무를 심어 자연산 햇빛 가림막을 만든 것이다. 오동나무는 10년이면 높이 10여 미터에 이를 만큼 빨리 자라고 커다란 잎이 무성하여 해가림 기능을 충분히 한다. 오동나무는 얇은 막 같은 날개를 단 작은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낸다. 이 때문에 사람이 따로 심지 않아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종묘 영영전 지붕에 자리 잡았다가 강제 퇴거당하기도 했다. 이 그림 속의 오동나무는 뿌리를 한 뼘 정도 잘라서 분근법으로 일부러 심은 것이다. 날아다니던 씨앗이 떨어져 싹이 올라와 자라면 한 그루로 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분근법으로 새싹이 올라올 때는 여러 그루가 올라오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의 오동나무는 뿌리에서 싹 둘이 붙어 올라왔으며 분근법으로 정선이 손수 심은 것이다. 멋스럽게 버드나무에 걸쳐진 덩굴은 머루가 아니면 포도다. 손이 많이 가는 포도보다는 자연적으로 잘 자라주는 머루를 심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머루는 버드나무를 감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끝이 아래로 길게 쳐져 있다. 머루 덩굴에 받침대 없는 것으로 봐서 정선이 일부러 버드나무에 걸쳐준 듯한데 더 자연스럽고 운치가 있다. 잎이 셋으로 얗게 갈라지는 넓은 잎사귀로 봐서는 칡과도 닮았으나 아니다. 칡은 감고 올라가다 그만두고 그림처럼 밑으로 처지는 법이 없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불을 덮어씌우듯 완전히 햇빛을 차단하여 올라갈 길을 빌려준 나무를 고사시켜버린다. 한가운데 그림의 중심을 잡는 것은 버드나무다. 다섯 그루의 버드를 심고 자신을 스스로 오류선생이라고 한 중국의 시인 도연명처럼 정선은 소박한 삶으로 먹과 풍류를 아는 선비를 꿈꾸지 않았나 싶다. 왼쪽 담장 아래에 연하게 나타낸 줄기와 밑동이 V자로 갈라진 나무는 그림에서 명확하게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인왕산과 북악산 일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넓은 잎 나무 중 가장 먼저 잎이 돋아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인 귀록나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귀록나무의 변종으로 서울 귀록나무가 이 일대에서 발견될 만큼 북악산 일대에는 흔하다. 5월에 무리지어 피는 하얀 꽃도 선비의 정원수로 충분히 품격을 갖추고 있다. 아래쪽에 끝만 보이는 잎 넓고 작은 나무는 봄날의 진한 보라 꽃 방망이를 만드는 박태기 나무로 추정된다. 정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작은 나무는 위치나 잎 모양으로 봐서는 샛노란 꽃이 일품인 황매화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둘 다 옛 선비들의 정원에 흔히 심는 대표적인 꽃나무다. 자연스러움을 살려서 손대는 것을 최소화한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정원이다. 봄날의 현란한 꽃잔치가 끝나고 잎이 무성해지기 직전인 초여름의 풍광을 담은 은은한 그림이다.

0: 이상은의 쉬어가리 띄워드렸습니다. 박상진 작가의 책,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많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책에 그 실제 나무의 사진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0: 아,
1: 찾아보면서 제
0: 궁금하죠.
1: 대조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 또 힘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이름을 더 익히게 되고 이 사진과 또 이름을 매치하게 되는
0: 그쵸.
1: 공부를 하면서 좀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나무에게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막 하나하나 그 쓰임새가 다 느껴지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무가 좋지만, 여기에 오동나무를 또그 가까이 심어가지고 자연산 햇빛 가림막을 만든 거다라고 할 때는 그 나무 자체로도 좋지만 또 이게 생활의 일부로 들여놓으면서 이렇게
1: 맞아요.
0: 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참 뭔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1: 맞아요.
0: 부분들.
1: 그 오동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여기도 등장하지만 빨리 자라기 때문에 10년이면 10m까지 자라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딸아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시집 갈때 장롱을 짜서
0: 맞아요.
1: 보냈다고도
0: 그런 얘기
1: 하잖아요.
0: 있었죠.
1: 네, 여기서는 이제 자연산 가림막 역할을 했다. 이파리가 널찍널찍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선비들의 집에 각자의 좀 취향에 따라 어떤 나무를 나무 그늘로 삼을 것이 인가를 또 정원을 꾸릴 때 고민하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추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드나무를 감고 올라 그러니까 이거 포도 아니면 머루인데 저거는 그래서
0: 맞아요.
1: 내 포도는 손이 많이 가니까 그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알아서 잘 자라는 머루를 심었을 것이라고 좀난 예상한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머루 덩굴이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선이 일부러 버드나무 이렇게 걸쳐준 것 같다. 그런 것까지 그림 속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니.
0: 이건 그 겸재 정선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후대에 어떤 그 남학자가 이렇게까지
1: 맞아요.
0: 내가 한
1: 이렇게까지
0: 짓을 분석할
1: 그림
0: 줄.
1: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나의 이 그림 속에 담긴 당시의 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0: 맞아요.
1: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추리를 해볼까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0: 그쵸.
1: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되게 교차하면 서로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진짜 겸재정선이 어떤 나무는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지 또 어디에 배치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박상진 작가님,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마치 실제 이 그림

0: 속의 정원을 같이 거닐면서 도슨트 듣는 것 같은 거예요.
1: 진짜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서면은 항상 그 열심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전혀 못 봤던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나중에 기술로 구현이 되면은 진짜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면서 자,
1: 네.
0: 이번엔 이쪽으로 걸어와 보시죠 하면은 이 머루덩굴은 아마 일부러 걸쳤을 거예요 라고 하는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게 되더라고요.
1: 아주 입체적인 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버드나무를 다섯 그루를 심고, 자신을 오류 선생이라고 했다는 그 중국 시인 도현명.
0: 네.
1: 꼭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아기자기한 맛을
0: 아기자기하죠.
1: 즐기시는.
0: 이 정선의 호 겸재도 겸손한 마음을 닦는 집, 방,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당대 최고의 화가로 명성도 자자했고 벼슬길에도 올랐지만 늘 자신을 낮추면서 묵묵히 그림과 학문에만
1: 네.
0: 몰두하고자 이런 호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인공 육어 보면 이 대자연 앞에서 정말 작은 인간으로 스스로를
1: 그쵸.
0: 그려두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되게 전체적으로 닮아 있는 풍경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 어쨌든 겸손의 철학이긴 한데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아 너무나 좋은 집
1: 맞아요. 지금 호사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단 얘기예요.
0: 현대인의 관점에서 아 이거 사대문 안에 이렇게 좋은 집에
1: 그쵸.
0: 이런
1: 그것도
0: 생각을
1: 그렇고.
0: 하면서 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함께 이 풍류를 즐겼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되게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고도 싶어지는 그런 또
1: 네.
0: 글이기도 했습니다.
1: 맞아요. 신지 작가님 만약에 이렇게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한 폭의 그림 안에 나의 나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서재 앞 정원에 어떤 나무들을 심고 싶으세요?
0: 아까 우리 함께 사랑한 일단
1: 버드나무?
0: 능수버들 심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롱나무 저도 되게 좋아하는
1: 네.
0: 배롱나무는 수영이 정말
1: 예쁘죠.
0: 네, 그래서
1: 탐스럽죠.
0: 잎이나 그 탐스러운 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1: 네.
0: 와,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근사해 하고 보면 항상 배롱나무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배롱나무 한 그루는 또이글 쓰는 사람의 정원에 있어야 하지 않나.
1: 글 쓰는 사람의 정원에까지?
0: 이
1: 네.
0: 선비들의 정원에 늘 있었으니까.
1: 네, 배롱나무. 선배들의 정원에 또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회화나무라고도 하던데,
0: 맞아요.
1: 뭐, 그것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제방 창에서는, 제 서재 창에서는 단풍나무가 보이는데, 제가 뭐, 그 강전정 해가지고 뭐 속상했네, 뭐 조금 더 자라고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단풍나무도 또 없으면, 보던 맛이랑,
0: 그게 아직 심기 전이니까
1: 예, 막
0: 우리
1: 심어요.
0: 그
1: 네.
0: 목록을 계속 늘려가 봅시다.
1: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다뤘던 그책 통해서는 태산목을 또,
0: 네.
1: 태산목도 있어야죠. 예, 태산목도 또그 아름다우니까.
0: 거의 이렇게 되면 수목원 아닌가?
1: 이제 한
0: 정원이라기보다.
1: 다섯 그루밖에 안된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재미납니다. 상상을 막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어요. 시인과 촌장의 나무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상진 교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나눠봤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떤 나무 좋아하시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우리 순애부도 공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프리카 감독님이기도 했고 또 커피 머슴 감독님으로도 네. 또 이름이 두 개나 있는 아, 우리 감독님은 편백나무 하셨어요. 편백나무. 최근에 거제도 편백나무 휴양림에 갔다가 향기에 반했다.
1: 이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세컨하우스 같은 거 하실 때 편백나무 방 하나 꾸미게 되거든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0: 이제 아예 들여놓는 거죠. 그쵸. 편백나무. 그리고 두부피디님.
1: 아카시나무. 아. 눈에 안 보여서 어디선가 바람에 향기가 실려오면 어디 있지? 찾아보게 된다. 어릴 때 아카시나무 이파리 하나씩 뜯거나 꽃 뒤에 꿀을 빨아먹으며 놀던 추억이 있어서 와. 늘 반갑다. 이런
0: 추억. 빨아먹은 추억. 저도 그렇게 해봤던 기억. 근데 뭐 나무 맛도 안 느껴지던데요.
1: 이런 추억 있으면 이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고.
0: 아, 그래요? 왜요? 왜?
1: 이게 요즘에 아카시나무의 그 꽃 빨아먹는 아이는. 아. 네. 아,
0: 나이 들었다, 그거는. 네.
1: 근데 진짜 아카시나무 꽃은 너무 그 5월의 향기 같은 맞아요. 게 있어서 그 뭐. 열린 창에서든 버스 타고 갈 때든 이 아카시 꽃향기가 싹 들어올 때 아. 초여름의 그 정취가 느껴져서 너무 낭만적인 꽃이어서 저도 좋아해요.
0: 맞습니다.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벚꽃나무 하셨어요.
1: 나무를 잘 몰라요. 라고.
0: 네, 이유가 지금 아는 나무 하나 쓰신 거. 아니에요. 뭐 소나무, 참나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중에 고르신 거죠.
1: 벚꽃나무. 벚나무 지금 이제 벚지 열매가 맺혀 있을 테니까 벚나무 좋아하시면 또 올려다 보시면은 네. 오, 열매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벚꽃나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했더니 보통 우리 벚나무라고 부르니까.
1: 그러니까 나무를 잘 모르기 진짜 때문에.
0: 진짜 모르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1: 그런 거죠.
0: 그 벚꽃나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쵸. 보통의 그것으로는
1: 그럴 매화나무, 매실나무에서 뭐가 맞냐 하면 또 그럴까? 뭐 그래 맞는
0: 맞아요.
1: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좋죠. 네. 우리 카페인님의 나무도 사연 올려주신 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신지 작가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페퍼문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롱쌤 그리고 사람들은 씨를 뿌린다 라는 의미의 곡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아이고 참 귀찮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마음은 자꾸만 귀찮다 귀찮다 하는 걸까요?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귀찮다라는 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종류의 일, 그걸 하기 전에 귀찮다라는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오면서 내 에너지를 아낄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바다님들은 오늘 귀찮음에 굴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찮음을 극복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스테이시의 노래 So What 들으면서 6월 19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불을 정리하고 이를 닦는 루틴. 이거 참 좋은데.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귀찮아요. 그쵸? 오늘 배운 공부. 오늘 안에 한 번씩 복습하면 참 좋은데. 솔직히 이것도 좀 귀찮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거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루를 지탱해 주는 일이고 앞날을 단단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하지 마. 귀찮은 일이야 하고 선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 좀 이따가 미루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귀찮다고 투덜투덜 대더라도 결국엔 해내보는 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청춘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경청도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설마 귀찮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다. 절대 안 귀찮다 하시는 분들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솔직히 가끔은 귀찮다 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삼키고 다른 재밌는 얘기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런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 노래를 들어요 하는 날, 한 주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 상큼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뒷공부입니다. 뒤요? 동전도 아니고 티셔츠도 아니고 공부의 앞뒤가 어딨어요 싶지만 실제로 요즘 SNS랑 커뮤니티에서 이 말을 꽤 쓴다 그러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험 날 아침에 친구가 너 공부 많이 했어? 큰일 났어. 나는 어제 게임 딱 한 시간만 한다는 게 하루 종일 했어. 그래서 나는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오늘 아침인 거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좋니?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을 하고 뒤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뒷공부.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공부 실제로는 했으면서. 뒷공부했다 이렇게 부른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친구들 꼭 있었거든요. 어느 시대나 있는 일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지칭하는 말까지 생겨난 이유 뭘까 궁금해지네요.

정승재의 경청 안신혜 님이 다시 부른 왜 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일부러 이렇게 숨기는 느낌이라기보다 보험 들어놓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하고 망쳤을 때를 대비해서 친구들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 시험 못 봐도 너무 놀래지만 뭐 이런 느낌? 들어본 적도 되게 많고요. 근데 꼭 그래요. 우리 반 반장 걔 기억나. 윤구라는 애였는데 맨날 오자마자 호들갑. 큰일 났어. 나 하나도 못했어. 막 그런 다음에 만점 막 이랬었던 친구도 생각나고 막 그러네요.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꽤 자주 하다 보니까 공부 안 한다는 친구 있으면 일부러 전화를 건대요, 영상통화를. 그래서 문제집 펴져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발견하면 뒷공부 검거, 뒷공부 잡아내기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네요. 물론 앞뒤가 다른 사람 멋있진 않죠. 그리고 좀 얄밉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앞공부, 뒷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내공부 제대로 하는 게 제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류의 정면돌파 이 노래 듣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선물이 쏟아지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시작해볼게요.

어려운 것 빼고는 무엇이든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려면요, 제철식품 이거 중요하다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두뇌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게다가 요즘 MZ세대가 제철식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제철 코어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제철 과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복숭아, 2번 참외, 3번 유자. 너무 쉽나요? 저는 어제 과일 가게 가서 이 중에 두 개를 봤기 때문에 못 본 하나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답만 보내기 심심하면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를 써도 너무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지금 당장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시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오죠. 홍재아의 노래입니다. 6월.

홍재아의 노래 6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에서는 제철 과일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이 시기, 지금 제철 과일이 아닌 것.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유자였죠. 유자차 생각하면 쉽게 맞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저는 1월 말, 2월 초부터 3월까지 나는 그 레드 향, 정말 좋아하죠. 맛있잖아요. 잘 까지기도 하고, 그쵸? 요즘 과일 중에 좋아하는 거는 저번 주부터 작은 알맹이로 된 자두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저 자두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지나면 큼지막한 자두도 좀 나올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요. 캠벨 포도 언제 나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포도도 이제 곧 나오나 봐요. 저 캠벨 포도. 그냥 포도 말고, 캠벨 포도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먹는, 외국에서는 캠벨 포도 그렇게 안 먹는다 그러대요. 참외는 뭐, 외국인들은 코리안 멜론 그러나요? 뭐, 그러다 그러던데, 그쵸? 너무 맛있어요. 기대됩니다. 복숭아도 참 좋은데, 복숭아는 너무 복불복이야. 자두도 좀 밍밍한 자두 있지만 그래도 좀 덜한데, 복숭아는 제가 29살 때

평택에서 먹었던 5,000원짜리 그 복숭아를 먹은 다음에 더 이상 복숭아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졌어요. 너무 맛있어. 복숭아 맛있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코기 먹는 느낌이 쫄깃쫄깃해요. 또 생각나네요. 그때 복숭아. 올 봄에 봄동 비빔밥 유행했었잖아요. 여름엔 또 어떤 제철 식품이 유행할지 또 기대도 됩니다. 오늘도 네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경청 홈페이지에 끝나고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분과 함께라면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KC의 노래입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시험 공부를 해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괜히 책상 정리를 하고요. 옛날 사진을 보느라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대신 딱 3분 어떠세요? 졸릴 때, 벼락치기 할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0: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 주제는 윤연우 바다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6월 시험 기간이니까요. 시험에 관한 플레이리스트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 순간에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노래가 필요한 바다님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른 이분을 모셔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요정 상큼이 비타민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1: 전 늘 좋아요.
0: 늘 좋아요.
1: 네.
0: Always up.
1: Yeah.
0: When do you down?
1: when I sleep.
0: Sleep?
1: Yeah.
0: Why down?
1: I don't know.
0: Oh, you don't know?
1: Yeah. I don't know.
0: 왜 잘 때 다운돼요, 진짜?
1: 아니 깨어있을 때 맨날 업할 때니까 자면서도 웃으면서 자면 좀 너무 무섭지 않을까?
0: 너무 무서워.
1: 자는데도 막 아하하하 막 이러면서 잡아봐.
0: 그래서 잘 때만큼은 좀 다운돼 있구나.
1: 예, 그럼요.
0: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떡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떤 노래로 공부할 때 들어야 되느냐. 와 오늘 선곡 기대해 주셨습니까?
1: 근데 사실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공부가 안 돼.
0: 공부 안 돼요.
1: 그렇죠.
0: 맞아,
1: 뭔지 맞아. 아시죠?
0: 뭔 말인지 알지?
1: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고민을 많이 했구나.
1: 네.
0: 그러니까 노래를 듣다가 네. 어차피 좀 집중하면 노래 소리가 또 안 들리니까.
1: 안 들리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 딱 풀고 노래 듣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1: 맞아요. 한번 이렇게 기분을 한번 싹 바꿔줘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집중하다가 사이사이에 이제 듣는 노래 한 곡.
1: 맞아요.
0: 소중한 한 곡. 시험 기간에 필요한 노래를 지금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시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시간이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친구는 시험 시간이 되는 그 공부하는 기간을 시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무 변화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1: 그쵸?
0: 시험 기간처럼 항상
1: 평상시에
0: 공부.
1: 맨날 공부하니까.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런 친구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죠.
1: 저요?
0: 네.
1: 저는 진짜 너무 재수 없을 수 있지만, 전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잘 듣는 스타일이었고요.
0: 정말.
1: 네,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잘 듣고 그때 다 이해를 해서
0: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1: 시험 기간에는 벼락치기 했어요.
0: 시험 기간은 벼락치기. 네.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구나.
1: 근데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으면 사실 그 안에서 나오니까.
0: 맞아. 전날?
1: 네.
0: 전날.
1: 벼락치기를요?
0: 네.
1: 아니죠.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잡았죠.
0: 2주 정도면 벼락치기 아니에요. 2주 정도면 훌륭한
1: 그래요?
0: 사람이지.
1: 그래요? 한 달 막 잡고 이러잖아요.
0: 시험 전날 모습은 어땠어요? 보통 오전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 1시 반.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러면 먼저 자는 애들이 있고.
1: 그렇죠.
0: 괜히 잔 다음에 엄마 나 3시 뭐 4시에 깨워줘.
1: 맞아요.
0: 그냥 7시에 깨워 막 이러고. 괜히.
1: 저는 근데 다 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갔다 와서 안 자고 그냥 좀 일찍 잤어요. 그냥 다 해버리고 일찍 잤어요.
0: 알기로는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다 하고 자는 건 뭐죠?
1: 근데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일 시험 보는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플랜을 우리가 짜잖아요.
0: 플랜.
1: 오늘은 뭐 수학을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이러면 시험 전날에는 그 D-Day 때 볼 과목만 한번 이제 훑어보고 그러고 바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괜히 다른 날 거 건드렸다가는 있는 것도
0: 그럼.
1: 없어지니까.
0: 그럼 다음날 것만 봐야지.
1: 다음날 것만 딱 바짝 보고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했던 것 좀 바짝 보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찍 자는 스타일.
0: 일찍 자는 스타일. 에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그랬구나. 일찍 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1: 컨디션
0: 일찍
1: 조절.
0: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봐야 되니까.
1: 저는 진짜 밤을 샌다고 막 안 된 것 같아요. 밤 새는 게 저한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그냥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
0: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자.
1: 요즘은 또 달라, 그지? 요즘은 또 12개까지 해야겠죠?
0: 아니에요. 뭐, 늦게까지 한다고, 뭐.
1: 전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먼저 가서.
0: 아, 진짜?
1: 네, 그냥 일찍 가서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하루 일찍 자니까 잠이 안 왔던 거지. 불안하니까.
1: 아니, 잠을 푹 자고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 뭐, 한 6시 일어나서.
0: 얼마나 잤으면.
1: 그러니까, 10시에 자서.
0: 와, 진짜?
1: 키 커야 되니까.
0: 키 커야 되니까. 좋아요.
1: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0: 진짜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다르잖아요.
0: 막 슬럼프 있다고 안 신는 애들도 있고요. 속옷 안 갈아입는 애들도 있고.
1: 손톱 끼는 애들 너무 많잖아.
0: 맞아.
1: 그 안에 떼끼고.
0: 맞아.
1: 또 아직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0: 있어요.
1: 진짜.
0: 또 단 거 먹어야지 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단 거 먹는 애들도 있고.

0: 그리고 저는 제 친구 한 명은 공부 진짜 잘하는 애 있었거든요. 네. 그 자기가 쓰는 볼펜이 있어요. 네. 그걸로 풀어야지 수학이 잘 풀린다고. 근데 그게 뭐 잉크가 안 나오고 막 이래. 그럼 진짜 예민의 끝이었어. 이거 똑같은 거 빨리 해야 된다고. 이 느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1: 야, 수학 문제 풀 때 그거 다 핑계인데.
0: 그러니까 핑계인데. 정말 자기만의 핑계거든요. 루틴을 만들어버린 거야.
1: 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정말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시험 기간에 필요한 노래. 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기대돼요.
0: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벼락치기였잖아요. 예.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쫓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벼락치기라 시간이 없고 그러네. 왜냐면 남들 평상시에 공부할 때 내가 그걸 안 하고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1: 맞아.
0: 잠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1: 밤샐 준비를 해야지 뭐.
0: 밤은 못 새겠어.
1: 알았어요. 아니,
0: 속이 쓰려 막.
1: 속이 쓰려.
0: 벼락치기로 예. 하여튼 공부할 때 예. 예. 잠을 쫓아주는 노래를 먼저
1: 쫓아주는 노래. 그러면 락 같은 거겠네요.
0: 그런 느낌 약간.
1: 락 느낌에. 우리 벼락치기는 정말 초등학교 때 가장 역사가 깊은 벼락치기는 그러니까. 그 방학 숙제 그 일기. 일기를 한 방에 다 쓰려고.
0: 맞아요.
1: 날씨 같은 거 막 그 친구 거 물어보고 야
0: 맞아.
1: 그때 날씨 뭐였어?
0: 말.
1: 아,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나요.
0: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1: 그래서 벼락치기 할 때 어떤 노래를 들어야 돼요?
0: 아, 약간 벼락치기 할 때 일단 잠을 빡 쫓아야 되니까
1: 빡
0: 쫓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 아일리즈의 It's Me 이 노래 아시죠?
1: It's Me?
0: 그 노래가 빵빵빵빵빵빵 그냥 잠 쫓기 잠이 바로 쫓아낼 수 있거든요.
1: 딱 듣자마자?
0: 네. 근데 중독성이 또 너무 해가지고 아마 뭘 외우면서 이 노래를 같이 땅땅땅 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게 좀 안 좋구나. 금지곡에 또 가깝네.
0: 맞아요.
1: 잠은 깰 수 있는데 시험은 망칠 수 있는 노래.
0: 근데 잠은 쫓아 진짜로.
1: 잠은 쫓을 수 있다.
0: 네.
1: 또 한 곡 더 들을까요?
0: 그리고 부석순 이 님들의 파이팅 해야지라는
1: 파이팅
0: 곡이
1: 해야지.
0: 있어요. 그러니까 야 평소에 안 한 나를 탓해야지. 뭐 일단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1: 아.
0: 일단 파이팅 해야지. 약간
1: 파이팅
0: 이런
1: 해야지.
0: 느낌으로.
1: 졸려서 막 자고 싶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번쩍 깨워줄 수 있을지 두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일릿의 It's Me 그리고 이영지가 피처링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0: 아일릿의 It's Me 중독성 강한 노래, 이영지가 피처링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두곡 들었습니다.
1: 네.
0: 이,
1: 어때요? 딱딱
0: 좋아요.
1: 쫓아내죠?
0: 너무 신나고 좋고 이 갑자기 또 이영지님이 싹 들어오니까 너무
1: 그쵸.
0: 음색이 너무 좋아
1: 맞아요.
0: 이영지님.
1: 딱 집중이
0: 그쵸.
1: 빡 돼가지고.
0: 집중 팍 되게 아주 시험기간에 필요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벼락치기 할때 졸음을 쫓아주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역시 벼락치기 장인답게. 근데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벼락치기 하다가
1: 네.
0: 시험 범위를 모르겠어.
1: 시험 범위를?
0: 응.
1: 그래? 모를 수 있나?
0: 전날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1: 진짜요?
0: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구나.
1: 저는 오히려 그런 꿈을 꾼적 있어요.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내가 시험 범위를 모르는 거야.
0: 어머.
1: 시험지를 받았는데, 나 잠깐만, 시험 범위 뭐였지? 이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악몽. 무서워가지고.
0: 그럼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나 보다.
1: 있었어요. 아무래도
0: 엄마 아빠가 좀, 성적 안 좋으면 혼내고 막 그랬어요?
1: 막 혼내기보다 전 약간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0: 또 누구 있어요? 오빠나 언니가
1: 오빠
0: 있어요?
1: 있는데
0: 예.
1: 오빠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잘 듣는 아이라서 그런지 그냥 좀잘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 점수가 좀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0: 그랬구나.
1: 저희 오빠는 막 맨날 놀다가 막 벼락치기 진짜 안 공부하다가 벼락치기를 하니까
0: 예.
1: 오빠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못하는 애가 조금 이제 오르고 이러면 그걸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0: 그렇지.
1: 뭔가 나 같은 애들은 원래 그냥 잘했던 애니까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막 칭찬하지 않는 느낌이니까 그럼 이번엔 더 올려볼까? 더 올려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0: 그럼
1: 했던 것
0: 그것도
1: 같아요.
0: 오빠랑의 아주
1: 경쟁,
0: 긍정적인
1: 경쟁.
0: 경쟁이네. 지금은요, 몇살 차이나요,
1: 두살
0: 오빠랑?
1: 차이나요.
0: 지금도 경쟁해요?
1: 지금요? 아, 지금은 경쟁 안 해요.
0: 사이 엄청 좋다
1: 사이 엄청
0: 그랬잖아요.
1: 좋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0: 오빠랑
1: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 제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사이 좋은 남매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직접
1: 진짜요?
0: 본 적은 없지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1: 우리는 서로밖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같이 여행도 잘 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1: 저
0: 지금.
1: 여행 가서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안 싸우고 그런
0: 여행
1: 것
0: 가서 둘이
1: 같아요. 네.

0: 뭐 쇼핑할 때도 서로
1: 어디를
0: 잘
1: 가요,
0: 봐.
1: 둘이 여행을?
0: 호주도 같이 가왔었고, 올해 간건 호주도 갔었고, 유럽
1: 대박이다.
0: 여행도 가고.
1: 왜?
0: 왜?
1: 왜 재미없게 오빠랑 가요?
0: 그럼 누구랑 가요? 친구인데요, 저한테는 친구니까.
1: 친구들이랑 가도 되고.
0: 이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가고 싶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을 땐 저희 오빠도 프리랜서니까 갑자기 가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
1: 둘이
0: 짐챙이서 갑자기 가고 막 그래요.
1: 여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0: 각자 가지고 있죠.
1: 그럼 예약을 비행기표를 한 명이 예약하잖아요.
0: 한명 예약하죠. 네. 근데 대충 여권은 번호 정도 서로 아는 것 같고,
1: 어머.
0: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오빠랑 가잖아요. 캐리어를 한 개만 가져가도 돼요. 한쪽 편 오빠, 한쪽 편저 해가지고 하나만 들고 가고 오빠가 들고.
1: 야, 뭐 그래? 캐리어까지 같이 쓴다고
0: 아,
1: 남매가?
0: 근데 왜냐면 뭐넣을 게 없잖아요. 옷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캐리어 하나에다가 그럼 같이 몰아서 가자 이러고 하나에 그냥 가져와요.
1: 그러다가 두명다 결혼 안 하면 어떡해?
0: 그럼 살아야죠 뭐 어떡해.
1: 와, 진짜 신기해. 너무 부러워요,
0: 너무
1: 한편으로.
0: 편하잖아요, 그쵸?
1: 엄마 아빠가 되게 흐뭇해하시겠다, 지금도.
0: 엄마 아빠는 좋아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간다고 하면 또 좋아하세요. 서로
1: 얼마나,
0: 이제
1: 아니,
0: 안전하니까.
1: 그럼. 딱 전화해가지고, 너 니네 어디니? 그러면 곧바로 딱 얘기할 거고.
0: 맞아요.
1: 호주에도 갔다, 호주 어디 갔다 왔어요?
0: 멜버른에도 갔다 왔고 시드니에도 갔다 왔어요.
1: 아,
0: 멜버른
1: 그랬어요.
0: 가가지고 또 오빠랑 둘이
1: 싸웠어요?
0: 클럽 갔다 왔잖아.
1: 나 진짜. 아,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
0: 우리는 아 그러니까 커서
1: 교육방송에서.
0: 가보시라고.
1: 아,
0: 아니,
1: 커서.
0: 오빠랑도 그런데 가는 사이 둘이 야외 클럽.
1: 아,
0: 네,
1: 무슨
0: 야외 클럽.
1: 페스티벌 같은 데
0: 페스티벌
1: 가셨구나.
0: 간 거예요,
1: 아,
0: 같이.
1: 그랬구나. DJ 페스티벌 요즘 많이
0: 네, 그런
1: 하잖아요.
0: 거예요.
1: 아, 그런 거 갔다 오셨어요?
0: 그럼요, 그런 클럽 갔죠.
1: 그래요. 좋아요. 참 밝아서 좋아요. 그래도 잘 때는 다운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0: 잘때 다운되죠. 네.
1: 시험 기간에 속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공부가 안 돼. 나 이번 시험
0: 맞아.
1: 망칠 것 같아. 막 예견이 돼.
0: 네.
1: 이럴 때 필요한 노래도 있을까요?
0: 그땐 노래 들으면 안 되지.
1: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0: 공부해야지, 일단.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것 같아.
1: 아,
0: 나
1: 못볼
0: 망할
1: 것
0: 것 같아.
1: 같다는 거를?
0: 이런 거를, 아니야, 나를 속여야 돼. 뭔지 알죠? 나를
1: 뭔지
0: 속이는
1: 알아요.
0: 방법을
1: 나
0: 계속해야
1: 언제나
0: 돼요.
1: 뭔지 알아요. 나는 케이시의 모든 마음을 다 알아요.
0: 저는 절잘 속여요. 내가 자신이 없어. 이번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데 안 해서 나올 거야. 난 망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렇게 자기 승리, 자기 승리.
1: 그러니까 그런 그 속상할 때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0: 안 되죠.
1: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소개할 생각이에요?
0: 아, 하지만
1: 하지만
0: 그래도 속상하긴 하잖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되니까 혼자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1: 어떤 노래를 듣는 게
0: 제가 이
1: 좋아요?
0: 노래를 추천받은 곡인데요. 이 노래 안에서 너의 길이 있고 넌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하는 멜로망스의 Your Way라는 노래가
1: 너의
0: 있어요.
1: 길이 있다?
0: 네, 너의 길이 있어. 약간
1: 아,
0: 이런
1: 이번
0: 느낌.
1: 시험 못 봐도 너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어차피 너는 공부가 길이 아니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그 길에서 나올 것이다. 안 되겠다.
1: 이걸 그렇게
0: 아, 그러니까
1: 간다고?
0: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괜찮아. 뭐 이거 하나 망친다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긴 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1: 아니야, 망하지
0: 망하진 않아,
1: 마.
0: 진짜. 근데 왜냐면 우리도 막 지나고 나면 그때 막 시험 문제 막아나 그거 다 알았는데 막 틀렸어 하고 속상한 게 지금
1: 그럼요.
0: 20년이 지나서 막 그걸 막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잖아요.
1: 아니, 진짜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잘 봤는지 기억나요?
0: 안
1: 안
0: 나죠.
1: 난다니까?
0: 그때 내 석차도 기억이 안 나.
1: 그럼.
0: 그냥
1: 맞아.
0: 지나가는 거니까
1: 맞아.
0: 그냥 유월에 너의 길이 있고 그냥
1: 아무튼,
0: 괜찮아
1: 공부
0: 위로하는
1: 말고
0: 노래
1: 딴 길.
0: 있으면 좋지. 근데 요즘은 공부를 또다 잘해야
1: 네.
0: 길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1: 아, 공부
0: 사실.
1: 열심히 하라라는 바다님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신 케이시님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너의 길이 있어. 멜로망스의 노래 같이 들을까요? Your Way.

0: 꿈이 있어.
1: 너의 길이 있어. 너의 꿈이 있어. 막 이러네요.
2: 네.
1: 멜로망스의 Your Way 듣고 왔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만 가지고도 좀 스트레스 받는 바다님들도 많을 거예요.
2: 맞아요.
1: 그럴 때 좀 응원을 해줄 필요도 있을 텐데 시험 기간에 필요한 노래 바다님들의 추천곡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도와 파라솔. 이 뭐예요? 미도와 파라솔이? 도레미파 솔라시도예요?
2: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응답하라 시리즈 그 드라마 있잖아요.
1: 예.
2: 그 조정석 선배님 나오시고
1: 예.
2: 이미도 선배님 나오시고
1: 예. 그게 거기, 미도예요?
2: 거기서 아. 이제 밴드를 맞아요. 슬기로운 그
1: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네. 거기서의 밴드가 있거든요.
1: 밴드 이름이 미도와 파라솔이에요?
2: 네네네.
1: 아, 제가 아직까지 안 봐서
2: 안 보실 거잖아요.
1: 네. 아, 미도와 파라솔의 노래 언젠가는 눈부시게 빛날 테니 뭐 의대생들이가 언젠가는 눈부시게 빛나겠지 뭐.
2: 그럼요.
1: 그렇죠.
2: 그럼요.
1: 근데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빛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누구나 다 빛이 되려고 태어난 거니까요.
1: 어 정말.
2: 진짜.
1: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언젠가는 눈부시게 빛날 테니.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는 K씨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 노래를 들어요. K씨님의 선곡에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시나요?
2: 네, 시험 기간에 꼭 필요한 노래 듣고 있어요.
1: 예, 시험 기간에 한 문제 풀고 들을 수 있는 행복한 행복하지는 않지. 시험 기간에 어떤 노래를 듣는다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2: 그 시험 기간 계속 돌아와요. 분명히 치른 문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또 돌아오고.
1: 또 돌아와, 맞아. 금방이야.
2: 그러니까요.
1: 또 시험 기간 되면 예민해져서 엄마한테 괜히 화내잖아.
2: 맞아.
1: 엄마, 나 기말고사 보는 거 뭐야? 미역국을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어, 참 유발나게 네가 수능을 쳐, 국가고시를 쳐, 미역국이 왜 참 편해버려 타보겠네. 어, 네 아빠 닮아가지고 성격도 유별나.
2: 왜 이렇게 잘해?
1: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2: 아, 진짜 웃기다. 예.
1: 동생이 떠들면 또 막 조용하라 그러고.
2: 아, 조용히 좀 해! 이렇게.
1: 아, 오빠한테 그랬어요?
2: 아, 조용히 좀 다녀! 이렇게.
1: 오빠가 좀 이렇게 뚜벅뚜벅 다녔어요?
2: 네. 그럼 문 좀 닫아! 이렇게.
1: 문 좀 닫아 한 다음에 알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2: 이렇게.
1: 그래, 그래야지 짜증이 좀 섞인.
2: 뭔지 알죠?
1: 아, 네. 뭔지 완전 알죠. 항상 저는 알고 있죠. 또 먹은 게 진짜로 소화 안 되는 장염같이 막 이렇게
2: 민감한 친구들 있어요.
1: 과민성 대장이라고 그러나?
2: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1: 맞아.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소화 이야기를 짚어주신 분이 계세요. 시험 기간에 소화가 안 될 때 뻥 뚫리는 고음을 들으면 좋다고 추천곡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0: 잘한다 잘한다.
1: 야 너무 좋아요. 뻥 뚫리는 고음. 다음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잠깨예요.
0: 어머 어머 어머.

0: 잠깨.
1: 귀여워.
0: 루시의 노래 잠깨라는 노래예요.
1: 잠깨. 아니 진짜 잠을 깨려고 하면 더 와. 뭔지 알죠?
0: 뭔지 안다니까. 나는 always I know.
1: You know.
0: About your meaning.
1: You know.
0: Yeah. What you say. Yeah. 다음 곡은 야 이거 EBS 경청이 아니지 정경의 클래식 아세요? 있거든요. 그런 네. 프로그램은 그것처럼 해야 돼요. 클래식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벼락치기 할 때 항상 걸으면서 공부를 하신다고요.
1: 우와.
0: 그럴 때 임윤찬 님이 피아노 연주한 곡을 들으신다고 하네요. 임윤찬의 쇼팽 에튀트 작품 번호 10의 8번 바장조 선샤인입니다.
1: 어머 엘레강스하다. 아니 화장실에서만 들어봤지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0: 백화점 화장실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오! 뿌라뿌라 빵 이렇게 어머어머어머

0: 급해진다 갑자기.
1: 그러네.
0: 걸음이 빨라지고.
1: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라는 생각.
0: 그러니까요.
1: 그쵸?
0: 어머.
1: 저도 암기 과목 공부할 때 걸으면서 공부했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0: 맞아요.
1: 막 설명을 혼자서 막 하는 거야.
0: 맞아요.
1: 어, 야 그러니까 다음 건 뭐야? 그렇지 이거지.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1: 막, 어.
0: 원래 그래서 막 친구 알려주면 친구를 가르쳐주면서도 공부가 되잖아요.
1: 된다니까?
0: 그러니까.
1: 어, 그거 많이 해보셨구나 진짜.
0: 나 아는 척 해는 거 좋아했거든요.
1: 어. 어, 성적 진짜 괜찮으셨나 보다.
0: 열심히 해야죠.
1: 그리고 또 찍는다 그러잖아요.
0: 네.
1: 정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찾아야 될 때 이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추천해 주신 노래 들어볼까요?
0: 오.
1: 데이식스의 원필 노래예요. 행운을 빌어줘.
0: 이 노래 알죠? 이게 느낌이 와요. 알죠?
1: 안다니까?
0: 찍을 때는 뭔가 아 잠깐만 3번이 나를 부르네. 아 4번이 나를 부르네. 느낌이 오는데 그걸 찍으면 정반대더라고요.
1: 그거 보통 두 개 가지고 고민하죠.
0: 맞아요.
1: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0: 근데 원래 답 중에 모르겠어요. 저 때는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많았어요.
1: 어.
0: 전 4번을 진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1: 4번을? 네. 그래서 많이 맞췄어요?
0: 아니, 그 찍은 건 다 틀렸어요.
1: 찍은 건 다 틀렸어요.
0: 운이 없었어요. 그때.
1: 운이 없었어요. 지금은 운 괜찮잖아요.
0: 지금요?
1: 예.
0: 그럼 운이 뭐가 있지?
1: 지금 바다님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0: 아,
1: 거.
0: 아, 그럼요. 행운이 있죠.
1: 뭐 갑자기 또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고
0: 그럼요.
1: 그러세요.
0: 저 파도잖아요. 바다님들 만나러.
1: 파도예요.
0: 네.
1: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시험 오. 기간에 응원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래요. 상큼한 노래는 오마이걸의 효정이 부른 노래예요.
0: 오.
1: 나의 작은 청춘에게.
0: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0: 어머 어머 너무 청명하게 괜찮아 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1: 야 이것도 완전히 그 수능 응원송 같네요.
0: 진짜.
1: 쓰러져도 일어나서 다시 달려볼까.
0: 그럼
1: 너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0: 오. 그 쓰러질 때 잠깐 쉬는 거야. 그러고 이제 빡 충전해가지고 이제 달려 나가는 거죠.
1: 그러네.

0: 딱 응원속으로 알맞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저도 추천곡이 하나 있어요.
1: 오, 진짜요?
0: 아니 저거 아세요? 안 돼, 안 돼.
1: 이러면 안 돼, 안 돼. 시험 기간.
0: 오, 그 노래 아세요?
1: 아, 네.
0: 정말?
1: 네.
0: 누구
1: 안
0: 노래예요?
1: 안 돼, 안 돼. 모르겠어요.
0: 윤신혜님.
1: 아, 들어본 것 같아요.
0: 공부합시다.
1: 알아요.
0: 야,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1: 알죠.
0: 진짜 나 완전 아기 때 들었는데 나도 아기 때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1: 전 근데 노래를 많이 했어요.
0: 덮개고 미고 앉아 무슨 생각하고 있니?
1: 안 돼, 안 돼.
0: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막 이렇게 하는 거.
1: 와, 귀엽다. 알아요, 이 노래 들어봐서.
0: 그 느낌, 그죠?
1: 네.
0: 오, 한번 들어보실래요? 윤신혜 공부합시다.

0: 바다님들의 추천곡에서 저 DJ 생선님의 추천곡까지 윤신의 공부합시다까지 한번 듣고 왔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정말. 시험 기간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참 은근히 다양한 노래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다시 케이시님의 추천곡을 들을 차례예요.
1: 네.
0: 어떤 분야의 추천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저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노래를 듣는다 하고 한 세 곡 정도 준비했어요.
0: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1: 응.
0: 허, 진짜? 어려운 문제 풀 때?
1: 전 약간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방탈출 할 때 그런 다짐 같은 느낌으로
0: 맞아요. 그렇게 풀어야 돼.
1: 뭔지 알죠? 문제
0: 수학 완전 안다니까.
1: 진짜 뭔가 비장하게 나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0: 나 완전 알아 진짜.
1: 비장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네. 답이 맞을 것 같고
0: 맞아. 방탈출 하듯이
1: 저는 네, 그래서 됐네. 옛날에 수학 문제 풀고 있잖아요.
0: 네.
1: 다 풀어. 그런 다음 뒤에 딱 답을 보고 맞잖아. 그럼 그렇게
0: 소리 지르잖아.
1: 막 너무 기뻤어요.
0: 얼마나 좋아요. 특히 그래. 수학 문제 풀 때 그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준비한 곡은?
1: 그래서 맨 첫 번째 곡은요 샤이니의 셜록.
0: 샤이니의 셜록.
1: 네. 뭔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노래 틀고 딱 해내면 뭔가 진짜 방탈출해서 막 빨리 나온 느낌이에요.
0: 아, 셜록 홈즈처럼?
1: 아,
0: 아 그래서? 와, 공부할 때 실제로 이렇게 이 노래 들으면서 했어요?
1: 아니요.
0: 그건 아니고.
1: 전 약간 멀티가 안 돼요.
0: 멀티가 안 돼.
1: 안 돼가지고. 네.
0: 노래 틀어놓고 못하고 그럼 딱 듣고 시작하면 되겠네.
1: 네, 듣고.
0: 나는 담정이야.
1: 비장하게.
0: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겠어.
1: 그렇죠. 맞아요.
0: 케이시님이 추천해 주신 어려운 문제 풀 때 들어라는 이 노래 샤이니의 셜록 들어보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이 노래를 들어요. 샤이니의 셜록 같이 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듣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노래를 듣고 푼다라는 느낌이 이 노래는 분명히 좋거든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
1: 괜찮죠.
0: 그런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노래를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선곡 어떻게 하셨어요?
1: 아니 이거 맨 앞에 당당 이러면서 뭔가 비장하지 않아요? 앞에 그 막 전주가.
0: 그거랑 샤이, 어려운 문제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 아니, 비장함. 내가 이 여기에 이제 뛰어들겠다 하는 그 비장함.
0: 이것만 풀면 서울대다.
1: 아, 이거 풀면 나 다른 거 다 풀 수 있다 이런 느낌.
0: 아 그런 알죠? 느낌으로.
1: 이거 풀면 다른 거 다 풀려. 그냥 나머지 건 다 껌이야 이런 느낌.
0: 그럼 이 노래를 딱 듣고
1: 샤이니 딱 비장하게.
0: 그러니까 그 샤이니가 컴백했다는 얘기잖아요.
1: 거기 이제 자기 이름 넣어. 자기 이름 넣어. 승재 스펙. 이렇게.
0: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윤재백, 윤재스백 이렇게 해가지고 윤재 자기 이름 넣으면 되죠.
0: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1: 그럼요.
0: 제가 또 괜한 오해를 했구만.
1: 그럼요.
0: 두 곡 더 남아있어요. 어려운 네. 문제 풀 때 들어야 되는 노래.
1: 이 노래는요. 가호의 러닝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0: 이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1: 알죠. 네. 이 노래도 들으면요. 어려운 문제도 약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힘나는 노래예요.
0: 아 힘나는 노래. 응원곡. 또 뭐가 있어요?
1: 그리고 카리나님의 업.
0: 업업업
1: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라고
0: 업업업업
1: 계속 이게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
0: 근데 너무 업돼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 다운 아니 더 올라가야 돼.
0: 올라가야 돼요.
1: 그럼요.
0: 그러면 앞에 노래는 러닝이고 네. 뛰라는 얘기고 네. 카리나는 업이니까 네. 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라.
1: 그러니까요.
0: 두 개를 한꺼번에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1: 좋죠. 이어서 들으면 너무 좋죠.
0: 이어서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어서 KC님 표 응원법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기 전에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시작해 주십시오. 가오의 러닝, 에스파의 카리나가 부른 업.

0: 가호의 러닝, 에스파 카리나가 부른 업업업업 이러는 거 딱 듣고 있으면 진짜 막 성적이 업업업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럴 거야. 어쩜 이렇게 딱 찰떡 같은 노래를 이렇게 다 선곡을 해주셨을까?
1: 저는 진짜 일주일 내내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로. 바다님들을
0: 행복하게 하고 싶은 파도 비타민. 근데 파도에 비타민이 이렇게 쫙 녹으면 어떡하지?
1: 더 좋지.
0: 뭐가 더 좋아요?
1: 그럼 비타민 파도가 될 테니까.
0: 비타민 파도가 돼요.
1: 약간 노을빛의 파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황색깔 파도. 파도.
0: 아, 괜찮다. 시험 기간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바다님들 맞아요. 지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마음으로 그렇죠. 윤연우 바다님이 제안해 주신 주제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필요한 노래 1시간 채워봤는데 어떠셨어요?
1: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할 때 저는 노래를 들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많다. 시험 기간에 나를 응원해 주는 노래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0: 많아요 정말.
1: 그렇죠. 뭐 힘내서 노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이것도 괜찮고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가 같이 부른 잘 될 거야도 괜찮아요.
1: 그럼요. 그것도 좋죠. 응원하는 느낌으로.
0: 그 노래 아세요?
1: 근데 두 분이 뭐 있으세요? 왜 이렇게 같이 노래 많이 내셨어요?
0: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크잖아요. 서로 맨날 보면 신기해요. 사람의 얼굴이 진짜? 저렇게 클 수 있을까?
1: 그래요?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큰가?
0: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크다! 이랬어요.
1: 크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왜냐면 아 저 사람 머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0: 아 그랬어요?
1: 뭔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머리가 크다 막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0: 하죠 왜 안 해요?
1: 그래요? 진짜? 응. 머리가 또 커 선생님이 안에 이 뇌가 큰가 봐. 그래서
0: 안 되지. 뭐 그걸 이렇게. 부정해야지. 크다는 걸 부정해야지.
1: 그래서
0: 위로하면 안 되지.
1: 뭐가 많이 저장돼 있나 봐.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0: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 됐어. 부정할 수 없잖아. 머리가 큰가 하고 봤더니 크네 싶어서.
0: 지금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신 겁니까?
1: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승재 씨.
0: 뭐가?
1: 어머, 정승재다! 이렇게 하면서.
0: 아, 머리 큰 거 보고?
1: 너무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0: 너무하네, 진짜.
1: 뭐든지 다 이렇게 크면 좋은 거예요.
0: 다시 태어나면 머리 크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멀리서 볼 거 아니야. 엄마가 아유 우리 케이시네.
1: 지금 키가 커서 저 사람들이 잘 봐요. 그런 것처럼 크면 좋죠.
0: 그래요.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절대로 지지 않는 케이시님 비타민과 함께 했고요.
1: 너무 웃겨.
0: 케이시님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이런 노래를 들어요 라고 주제를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처럼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 인별그램 반디엠 메시지 다 좋습니다. 아니면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선곡을 기대하면서 케이시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님 잘 들어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시험 기간에 필요한 노래 아까 짧게 만나봤던 바다님들의 추천곡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의 I am, 루시의 잠깨, 데이식스 원필이 부르는 행운을 빌어줘.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바다님들이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신 노래가 좀 쌓여 있어요. 하나씩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박시윤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생선님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신곡 추천합니다. 엠플라잉의 환절기라는 노래인데요. 바다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이러셨네요. 환절기에는 저 항상 코감기 걸리는데 이 노래가 이번 달 초에 나왔대요. 벌써 보름 정도 지나버렸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여름이 아니라서 환절기는 아닌데 그쵸?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면역력도 떨어지는 사람들 있고 피부질

아,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새롭게 사랑이 시작됐고, 예전 사랑은 한참 됐고, 그래서 환절기. 암튼, 한두 번 만나본 솜씨는 아닌 분이 만든 노래가 아닐까. 엠플라잉의 환절기. 들어보죠.

박시윤님의 신청곡 엠플라잉의 환절기 듣고 왔습니다. 저는 좀 가사말이 그래서 되게 조용한 노래일 줄 알았는데 되게 신나고 즐거운 리듬의 노래네요. 이어서 전이선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수학시험 공부 끝내고 이제 누웠습니다.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데 이 노래 신청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와, 짧은 글이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이 말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멋져요, 정말. 열심히 공부 끝난 다음에 누워서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와우. 할 일 다 끝내고 딱 누워서 노래 한 곡 듣는 거. 그거보다 기분 좋을 때가 또 있을까? 정말 뿌듯한 그 기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전 이선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무엇이 널 아름답게 만든 거지? 라는 노래인가 봐요. One Direction의 노래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전이서님의 신청곡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같이 노래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전 노래도 너무 행복했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저는 곧바로 와 이거 그 또 뭐라 그러죠? 왜 요즘 생각이 안 나? 그 favorite 어우 나 영어가 더 편해졌나 봐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즐겨 찾는 노래 그쵸? 거기에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같이 들어봐요 우리 바다님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들어있고요. 반디 앱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습니다. 1251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해정승제 크로스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바다님이에요. 마음속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연습하고 성장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생선님 그리고 바다님들께 노래 보내요. 그랬구나. 이 노래가 아마도 1251님이 하고 싶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들어보죠. 하현상이 부릅니다. 시간과 흔적.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19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12시가 되잖아요. 새로운 날의 시작. 오늘의 걱정거리,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내 모습,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홍이삭의 그 밤을 내게 줘요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거장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지. 그가 현재 그 영화계 최대 위협으로 지목되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스코세지 감독은 동영상 형식의 근황을 전하면서요 AI를 활용해서 영화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제작진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창작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독일의 AI 기업인 블랙포레스트 랩스와 협업으로 촬영되어서 공개됐는데요. 스코세지 감독은 현재 이 기업의 고문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스토리보드 작가를 비롯한 관련 영화인들은 스코세지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스코세지는 AI가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기 제작 단계에서 단지 소통을 돕는 보조 도구다 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요. 아일랜드의 아티스트 엔야가 부른 마블 홀스였고요. 1993년 이디스 워튼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틴 스코세이지 연출의 영화 The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에 사용된 음악이었습니다. 원곡도 고전이죠. 아일랜드의 작곡가 발페의 오페라 보헤미안 걸의 아리아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입니다. 아무튼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 후배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요즘 못 듣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총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이해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충돌까지는 아니고 뭐 투자할 수 있죠. 뭐 AI 산업의 어떤 미래를 희망적으로 본다면 스코세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돈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과거 발언은 이와 좀 반대 뉘앙스였던 것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해명이 보조 도구로서 초기 작업에 도움이 될 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글쎄요. 신랄하게 한 영화감독 까마득한 후배가 올해 83세의 스코세지 대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했다고 하네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83세인 우리 스코세지 온께서 엄청난 돈을 제안받았고 그래서 스코세지 옹은 자신의 후대, 가족을 위한 수익원을 생각하면서 뭐 어차피 AI 결국 뭐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입장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를 비난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기득권, 제도권 뭐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 스코세지 감독께서 경솔했던 건가? 아니면 뭐 스코세지 감독의 성정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른이고 원로의 입장으로서 금도를 넘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 또 특히 그 스토리보드 초반 작업에 여태까지 함께했던 그 인력들이 봤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지만 AI가 그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이 게임에 이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없는 거야, AI는 없는 거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까지. 전 잘 몰라서 이 분야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흥미로운 음악 두 곡입니다. 축구 시즌, 뭐 월드컵 한창인 이 마당에 또 골라봤는데요. 스페인의 2016년에 발매된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가입니다. 축구선수도 함께 했습니다. 새음행에서 또 종종 소개하는 스페인의 니냐 바스토리와 스페인의 축구선수 세르지오 라모스가 함께 했습니다. 프로듀서

이번에는 모로코 출신의 레드원, 곡 제목 La Roja Baila. 이어지는 곡은 이탈리아의 미나가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풋볼클럽의 선수와 함께 부른 Parole Parole 준비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 하비에르 자네띠와 미나의 듀엣으로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스페인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가 먼저 들었죠. 축구선수 세르지오 라모스와 가수 니냐 파스토리가 함께한 라 로하 바일라. 라 로하는 상징적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붉은색을 나타낸다네요. 그래서 라 로하 바일라, 붉은 팀이 춤춘다. 예. 뭐 이런 뜻이랍니다. 이어서 이번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파란색의 유니폼이 상징적이죠. 가수 미나 그리고 축구선수 하비에르 자네티가 함께 부른 파롤레 파롤레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의 역사, 그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2000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2000년대로 접어드네요. 시상식 역사에

제73회 수상작 가운데 스코어 부문에서는 중국 음악가 탄둔, 무협 영화 와호장룡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2000년 73회 오스카 주제가상은 밥 딜런에게 돌아갔습니다. 커티스 헨슨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 원더보이스의 주제가 Things Have Changed를 만들고 직접 불렀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Y2K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차는 제73회 오스카 시상식이고요.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은 중국계 음악가 탄둔에게 돌아갔죠. 영화 와호장룡에서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영화 제목이죠. 이 스코어 듣고 오셨는데요. 영화가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네 곳의 자본으로 합작 제작이군요. 대만 출신의 이안 앙리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주윤발, 양자경, 장쯔이, 장첸이 출연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이네요.

언급한 음악 사항 이외에도 외국어 영화, 촬영, 미술 이렇게 세 개 부분 추가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영화는 블랙 코미디 영화 마이클 더글라스가 프란시스 맥도어먼드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영화라서 근데 사운드트랙은 빵빵하네요. 밥 딜런 외에도 존 레논의 곡도 사용이 됐군요. 밥 딜런이 직접 작곡하고 부른 Things Have Changed 세월이 변했어 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의 시간.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에 소개한 푸에르토리코, 정확히는 뉴요리칸 살사의 거장 윌리 콜론의 89년도 음반에서요. 엘 그란 바론, 위대한 사나이. 윌리 콜론은 이 자의식이 상당합니다. 초기에도 대단한 사내 뭐 이런 앨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약간 아이러니가 숨어 있네요. 그 스토리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위대한 사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성 정체성을 부정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네요. 계속해서 프랑스의 샹송 아티스트 가수 미레이 마티우의 Le Blissant Lumière, 눈부신 빛이라는 곡이고요. 미레이 마티우가 엔니오 모레코네의 노래를 부르다라는 제목의 74년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당연히 모든 곡은 모리코네 선생의 작품이고요. 그의 스튜디오에서 또 직접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원곡은 그러나 스파게티 웨스턴 시절의 곡이네요. 석양의 무법자라는 한국어 제목의 니울라테스타의 테마곡이 원래 곡입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의 거친 진정성의 사내 아티스트 마르코 마지니의 1991년 산레모 가요제 3위 곡입니다. Perché lo fai? 왜 그러는 거야? 세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소개했을 법도 한데, 마르코 마지니답게 마약 중독에 관한 주제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세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지안니 모란디, 엔리코 루제리, 움베르토 토티가 부르는 Si può dare di più,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입니다. 오늘도 축구 시즌을 위한 맞춤 선곡인데요. 노랫말은 축구와 상관은 없지만 이세 아티스트, 모이게 된 배경엔 축구가 있죠. 이 세 사람 모두 당시 이탈리아의 연예인, 특히 가수 축구단인 나지오날레 이탈리아나 칸탄티의 멤버였답니다. 이 축구팀 축구 경기 쇼를 펼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 좋은 의미의 활동을 벌였고요. 이 곡 역시 축구로 다져진 우정을 음악으로 연장한 프로젝트였답니다. 1987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첫 선을 보인 곡인데 여발한 듯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을 이탈리아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야. 왜 안 자고 있지? 왜 여기 있는 거니? 주말 여행을 떠나지 그래. 진정한 너를 만날 수 있게 말이야. 뭘 놓치고 있다고? 갖지 못한 게 뭐야? 뭘 쫓아가고 있어? 너도 모른다면, 그래서 경주가 끝난 거라면 차라리 그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어. 혹여 새로운 생각과 함께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 놓치지 말고 그 길을 좀 따라가 보는 거야. 오르막을 오르면서 보게 될 거야. 중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넌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우리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에 탄 선원에 지나지 않아. 너만이 아니라 모두 저마다의 폭풍에 휩쓸려 가고 있지. 전쟁과 기근은 TV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난 신경 안 쓸래 라고 말할 수도 없어. 너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 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너 그리고 나에겐 그럴 힘이 있어. 지금도 시간은 우리 인생을 낚아채 날아가며 영원의 순간들을 훔치고 있지. 내가 너에게 말하며 너에게 더 요구하는 건 네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다고.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방법은 나도 몰라. 너도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건 알잖아.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한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 남자, 지안니 모란디, 엔리코 루체리, 그리고 움베르토 토치가 함께 부른 Si può dare di più,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고요. 이 곡으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이죠. 잠시 후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Do you still do your
2: hands with your hands? I do it with
1: my hands.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아티스트 시메나 사리냐나의 노래 Una vez más 한 번 더 2021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유얼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예스요맹 순서죠. 여기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가 열립니다. 제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앨범 관련해서 또 잘 들었다고 코멘트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만돌린 연주자, 기타리스트, 작곡가 시에라 헐의 음반을 소개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한 세 주간 나름 그 아메리카나, 미국의 루트 음악 스페셜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여성 기타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했던 기획이었죠. 7108님 역시 오늘도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잘 들었다라고. 이 코멘트 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예. 제가 또 이렇게 화답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아무튼 익숙한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시대적으로는 컨템포러리, 뭐 시에라 헐 지난 시간 아티스트도 요즘 잘 나가는 아티스트고, 아 컨템포러리 위주로 제가 선곡을 했군요. 기타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큰 틀에서는 이 아메리카나에 대한 저의 애증에서 출발합니다만 장소예요. 장소. 어떤 장소냐면, 오 정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안식처를 찾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다고? 라는 부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버먼트주는 미국 동부의 작은 주죠. 버니 샌더스 얘기 또 하네. 버먼트 하면 버니 샌더스 얘기. 상징적으로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버먼트 하면 뭐가 있을까요? 버먼트. 예전에는 혹시 그 아직도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가 대학 1학년 시절 처음 먹어보고 정말 와, 기존에 유명한 전국 브랜드보다 이게 맛있네 하면서. 아무튼 버먼트 브래틀보로라는 곳인데요,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약간 1만 2천 명 정도라니까 작죠. 저도 약간 요 정도 크기의 소도시, 뉴욕주 북부에 있는 소도시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느낌을 상상해 봅니다. 1만 2천 명. 그리고 얼마 제 40대 시절의 일정 부분을 그 서울 근교에 요거보다 살짝 큰 그런 소도시 읍 단위의 지역에서 살았던 기억도 나고요. 브래틀보로 버먼트, 여기에 인디 뮤지션들이 씬을 갖고 온 지가 지금 한 20년이 조금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뭐 업계에서도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건강하고 출중한 음악 씬이 생성되었을까, 흥미롭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근데 인접해 있는 지역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과의 그 연계되는 어떤 이 씬의 그런 구조 덕분에 또 교류도 활발하니까

가능했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공개방송도 출연하셨던 여유와 설빈이 원래 출신지는 또 다른데 우여곡절 끝에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제주에 정착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력을 알고 나서 제주도 약간 그런 안식처, 도피처의 의미로 뮤지션들이 찾는 곳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시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즘은 예전 1세대가 있었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변형이 된 느낌의 그런 이미지인 것 같긴 한데요. 여유와 설빈의 이미지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할 이 시인, 브라틀보로의 시인과 또 이들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어쩌면 비슷하게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나 얘기는 왜 했냐면요.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퇴폐적이기도 하고 데카덩트하고 그 끝까지 밀어붙이는 말초적인 어떤 것을 건들기 위해서 그런 상업성을 개발하는 그런 게 활발한데도 미국이고 반면 또 근간이라는 표현도 써야 되나? 그 밑바닥에 풀뿌리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순도 100%의 음악적인 요소 외에는 어떤 상업적인 고려도 중요하지 않은 이런 바탕이 있는 것도 아메리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취미 단계에서 음악하는 그 실력자들이 한국의 모 페스티벌에 프로그램 테마이기도 했죠. 제야의 고수, 뭐 숨은 고수, 운둔 고수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떠오르는데 지금 미국의 그 다양성 그리고 꾸준히 유입되는 이 다양한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무형적인 그런 자산들이 아직까지는 이 아메리카라는 곳의 음악적인 어떤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래틀보로 버먼트의 시인의 특성은 뭐 미국 음악의 메카 중에 한 곳이죠. LA로 음악을 하러 떠나서 한창 그 시인을 경험하고 잔뼈가 굵은 한 뮤지션이 십수년 만에 귀향해서 설립한 음반 레이블을 독립 레이블 뭐 그런 거겠죠. 그걸 중심으로 또 후배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서로서 또 서로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동네 이웃이자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음악을 DIY 정신으로 로우파이 도그마라는 표현이 정보에 쓰여 있던데 정확히 로우파이 도그마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좀 눈이 번쩍 뛰는 이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 본인이 언급한 표현이 있습니다. Fake Pop, Fake Pop, F-A-K-E-P-O-P, Fake는 가짜라는 얘기죠. 팝의 어떤 메인스트림적인 방법론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 팝이라는 껍데기 안에 페이크로 이렇게 지어놓은 틀 안에 진짜 백이 뭐 로우파이 도그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뭐 DIY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 순수함이라고 뭐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고 진정성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물을 담는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 시인의 특성은 이런 페이크 팝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그 방법론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소수 정예의 동네 주민 뮤지션들이 그 시인에서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어봤습니다. 그 앨범은 루스 가버스라는 뮤지션의 세 번째 정규 음반입니다. 26년 6월에 지난주에 발매된 것 같은데요. Profound.

Found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앨범입니다. 이 라틴 음원으로 치면은 깊은 이 목소리마저도 깊은 목소리를 이 profundo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나아가서 심오한이라는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profound를 쓰죠. 근데 저는 그냥 깊은이랑 좀 가까운 두터운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으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터운 유대, 두텁게 다져진 우정,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요. 저도 한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들 간의 유대가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과정을 나름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것이 참 그리운 입장에서 이게 참 그리고 여유와 설빈 이분들이 듀오잖아요. 이들 간의 유대 그리고 제주에 이들이 속한 씬에서 이루어질 그런 유대 뭐 이런 과정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루스 가버스의 프로파운드 음반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 수록된 10곡 중에 시간 관계상 8곡을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2,000명의 소동네에서 소도시에서 너무 촌 아니야? 도시적인 느낌은 아니겠네. 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도시 신봉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는 많은 게 증발해버린다라는 생각이 점점 갈수록 강해져서 도시는 소음 뭐 이렇게도 얼핏 지금 즉흥적으로 표현해봅니다. 도시의 밤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밀려오는데 그래도 인구 1만 2천 명 브래틀보로 버먼트의 그 야심한 밤에 느껴지는 그 깊은 프로파운드한 그 정막, 그 심오함, 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연주로 딱 이루어지는 미니멀한 편곡이고요. 일렉트릭 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루스 가버스의 보컬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동네 브래틀보로의 인프라인데요.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음악적 어떤 방법론이랄까 그리고 알고 싶었던 뭐이 노하우 이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현업에 있지만 그렇게 또 전문가들의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잖아요. 루스 가버스가 이번 음반을 만들게 된 계기에는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현 인디씬의 그런 아티스트들의 강의 같은 걸 수강을 많이 했대요. 이런 자세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강의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아 이런 방법론을 한번 써볼까? 이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죠. 뭐 새로운 악기를 사거나 새로운 스튜디오를 뭐 홈 스튜디오를 만드는 급의 동기부여 자극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스 가버스의 음반은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지금 한 10수년이 된 아티스트인데 초기 음악보다도 지금 발표한 26년 음반에서의 루스 가버스의 이 보컬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면에 이 브래틀보로 주민인 그 오페라 싱어이자 이쪽 성악 교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한테 뭐 틈틈이 받은 성악 레슨을 통해서 이 발전도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썼습니다. 이 음반 정보지에다가. 그리고 그런 클래시컬 성악가와의 레슨을 통해서 프랑스 19세기 낭만파 예술가곡 뭐 가브리엘 포레 같은 작가의 작품을 또 경험하면서 그걸 또 살려서 이 음반에 풀어냈다라는 점도 좋은데 그리고 쿼터 인치 아날로그 테이프 릴 테이프에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했다는

과정도 부럽고, 뭐 아무튼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프로파운드라는 제목이 깊고 심오하다라고 얘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두텁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따뜻함이랑 두터움이랑 좀 연결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운드의 질감입니다. 루스 가버스의 Profound에서 고른 8곡, 오늘의 DJ 선곡 함께 하시죠.

오늘 DJ 선곡 율디 앨범 만장 아티스트는 미국 버먼트주 브래틀보로 시인의 아티스트 루스 가버스의 최최최 신음반 프로파운드에서 고른 8곡이었고요. 자세한 곡 제목은 아시다시피 늘 그렇지만 저희 홈페이지 선곡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현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의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안내가 내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죠. 내일 모레 글피네요. 내일 모레 글피. EBS 창사 특집 새음행 공개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토요일에 EBS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열렸던 새음행 공개방송 함께 들어주시고요.

명상각, 민수, 여유와 설빈 그리고 까치산 이 아티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죠. 시청도 가능합니다. 6월 23일 바로 다음 날 화요일 오후 이후로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와 영상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프랑스의 베로니카 상송이 부르는 루이즈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규모나 知名度, 인지도면에서 코베야 나가사키노 추가가이토 나라부 나니나니토 나라부 모모와 견주다, 필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코베와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과 견주는 즉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의 3대 중화가이 코베, 나가사키, それから今この横浜ですね。その中では先生、規模的には横浜が一番広いんですよね。
1: あ、 やっぱそうなんですかね。
0: 一番広いです。 はい。
1: 東西南北を華やかな門に囲まれたエリアは
0: 東西南北, 동서남북이 華やかな 문이 囲まれた 화려한 문으로 둘러싸인 이 구역은
1: 인쇄점이나 미야게텐 など 600을 超える 店舗가 軒を 連ねる 活気あふれた 街です.
0: 음식점 또는 기념품 가게 등 600곳이 넘는 店舗 점포가 軒を 連ねる 쫙 늘어선 活気あふれた 街です. 활기 넘치는 거리입니다.
1: 横浜中華街の始まりは 19世紀半ばに遡ります。
0: 横浜 차이나타운의 이 始まり 시작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 1853년 아메리카노 페리가 率いる 黒船 来航によって 200년 余り 続いた 鎖国が 終わりを 告げました。
0: 자, 1853년 미국의 페리가 率いる 인솔하다 이끌다 페리 이거는 페리 제독을 말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그로훈에 라이코 흑선 내항 우리는 흔히 페리 원정이라고 하죠. 자, 흑선 내항으로 인해서 페리 원정으로 니하쿠넨가 말이 쓰이다 사코쿠 200여 년간 이어져 온 쇠국이 오와리오 쓰게마시다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개항을 했죠.
1: 요코하마코가 개항され 아메리카와 이글리스, 프랑스나도との 보액기가 본격적으로 始まりました.
0: 자, 그 이후에 요코하마코가 개항され 요코하마항이 개항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보액기가 본격적으로 始まりました.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무역이 시작된 것이 구로훈의 라이코 이후라고 하는 거죠.
1: この貿易で欠かせない存在となったのが欧米人と一緒に日本にやってきた中国人の商人たちでした。
0: 이 무역에서 欠かせない 存在, 欠かせない,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 오베이징. 오베이징 하면은요, 서구 사람들입니다. 오베이징, 유럽과 미국 사람들. 그래서 서구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중국인 상인들이었습니다.
1: 중국은 일본より先に 오베이와 보액을 行っていたため 영어를 話せる 人가 있대.
0: 중국은 일본보다 사키니 먼저 이 서양과 보액이오 오코나테 이타타메 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 통역として 일본과 오베 諸国の 보액이노 나카다치오 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0: 그들이요, 통역으로 일본과 오베, 서양 여러 나라의 무역을 나가다치오 쓰고도니 났다.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1: 요코하마니 중화가이가 되기타노와 この 통역의 역할을 하다스타메니
0: 요코하마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것은 この 통역의 역할을 하다스타메니 이러한 통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1: 多くの 중국인이 来日したのが その 始まりだったのです.
0: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오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 통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요코하마에 왔고 그들이 거기서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됐겠죠. はい、それでは意味をよく考えながら聞いてください。
2: 요코하마 중화가이와 その規模や 知名度から 神戸や 長崎の 中華街と並ぶ 日本の三大中華街の一つと言われています。東西南北を華やかな門に囲まれたエリアは、飲食店や土産店など600を超える店舗が軒を連ね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반자 반자.
2: 반자 반자. 쉽습니다. 반자.
3: 반자.
2: 원래 뜻은 빠는 이동하다 옮기다. 지하는 집.
3: 네.
2: 그래서 집을 옮기다. 즉 이사를 얘기합니다. 반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이사하다.
3: 반자.
2: 반자. 이삿짐 센터.
3: 반자 공스.
2: 반자 공스. 공스가 회사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 반자 공스. 일손.
3: 人手.
2: 人手. 이게 이제 사람의 손인데 일손. 人手. 부족하다. 모자라다.
3: 不够.
2: 不够. 不够. 가볍다.
3: 칭.
2: 칭. 무엇을 제외하고.
3: 除了.
2: 除了. 그래서 除了 什么什么 이外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귀중품.
3: 贵重物品.
2: 귀중物品. 귀중. 귀중物品. 물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귀중품은 귀중物品. 기타. 그 외에 나머지.
3: 기타.
2: 그대로 기타죠. 기타. 기타도 동시나 기타. 장만하다, 마련하다.
3: 天置.
2: 天置. 요건 이제 내가 새로 마련하는 걸 얘기하죠. 장만하는 거. 그래서 天置. 아마도 이사를 가니면은 필요한 물건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天置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직접.
3: 直接.
2: 直接. 정리하다.
3: 清理.
2: 清理. 정리하다. 공짜로, 무료로.
3: 白.
2: 白. 뭐뭐 일뿐만 아니라.
3: 부광.
2: 부광. 부광. 나중에 있다가.
3: 回头.
2: 回头. 조금 있다 만나다. 回头见. 할 때 回头. 조금 있다가. 집들이.
3: 乔迁宴.
2: 乔迁宴. 중국에서도 집들이 많이 하죠, 선생님?
3: 熟人之间.
2: 熟人之间.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는 사람들끼리는 하지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3: 네.
2: 그래서 乔迁宴.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역시 이종 쓰런의 공간이죠. 소위 不能够 수입한 공간.
3: 对吧? 네. 所以这个是在农村啊, 或者是你这个怎么讲啊,还是比较少数的人在做吧,我觉得。其实我周围也不是那么太多。很
2: 친밀한 자
3: 对吧?
2: 对. 주택.
3: 房子.
2: 房子. 과장하다.
3: 夸张.
2: 夸张. 성대하다, 거창하다.
3: 隆重.
2: 隆重. 성대하게 거행하다.
3: 隆重举行.
2: 举行이 그대로 거행하다죠. 그러니까 隆重, 举行, 성대하게 거행하다. 벽에 걸다.
3: 꽈.
2: 꽈. 이게 걸다. 폭. 그래서 그림을 세는 양사.
3: 푸.
2: 우리가 보통 그림 한 폭 할 때 폭입니다. 그래서 푸. 미리 앞당겨서.
3: 提前.
2: 提前. 인테리어.
3: 装修.
2: 装修. 스타일, 품격.
3: 风格.
2: 风格.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我下周搬家，人手不够。 你能来帮帮我吗？
5: 没问题。你搬家需要很多人手吗？现在年轻人

0: 없어. 아버지 칠순 때 테이블을 열몇 개나 차려 꽤 성대하게 치렀다.
1: 爸爸其实大寿那天摆了十几桌酒席，场面挺隆重的。
0: 바바 70 다쇼 그대로 칠순 잔치 70, 70이고 다쇼 이건 이제 어떤 큰 잔치를 70 다쇼 나티엔 그날 빨라 뭔가를 차렸습니다. 근데 뭐 시지 쪼 지오시 테이블을 열몇 개를 만들었죠. 장면 팅 롱종도 아주 성대하게 그래서 치렀다. 75쪽입니다. 신링지탕.
1: 你若对自己诚实，日积月累就无法对别人不忠了。
0: 그렇죠. 자신에게 성실하다면 그것이 날마다 쌓여 남에게도 불성실할 수 없게 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下周搬家，人手不够，你能来帮帮我吗？
3: 没问题。你搬家需要很多人手吗？现在年轻人中流行轻搬家，除了贵重物品，其他都是需要时再添置。或者直接清理掉。
2: 所以找你来帮忙呀，真的多，不就找搬家公司了吗？放心，不让你白帮忙，干完活请你吃饭。
3: 不光干完活要请我吃饭，回头办乔迁宴的时候也要请我呀。
2: 又不是买房子，乔迁宴是不是太夸张了？
3: 不用太隆重，简单点就行。你不是一直想在家里挂幅画吗？乔迁宴的时候我买给你，搬家的时候我提前看看你新家是什么装修风格。
2: 哎呀，你人也太好了。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이사 전에 미리 짐을 싸고 분류해 두어야 해.
1: 搬家前得提前打包，分好类。
0: 그러니까요. 搬家前이사전에 데이 해야 합니다. 提前打包，미리짐을싸고分好类，종류별로나눠놓아야한다。이사후에는서두르지말고천천히정리해。
1: 搬完家慢慢整理，不用急。
0: 搬完家이사한다음에慢慢천천히정리합니다。不用急，서두르지마세요。새집은며칠동안충분히환기를시키는게좋아。
1: 新家最好多通风几天。
0: 신家 새 집이죠. 最好뭐뭐하는 것이 좋다. 多通风几天. 며칠 동안 충분히 통풍 환기시키는 게 좋다. 가구랑 가전은 사람 불러서 설치하면 돼.
1: 家具家电可以叫人上门安装。
0: 그렇죠. 家具家电 가구 가전 거의 叫人上门装. 그대로 사람 불러서 설치한다. 装 설치하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사서 집안을 꾸미는 걸 좋아한다.
1: 好多人喜欢买绿植来装饰。
0: 그 绿植 식물이죠. 装饰 꾸미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집들이
1: 乔迁宴。
0: 乔迁宴. 선생님.
1: 我搬家了，周末办乔迁宴，你能来吗？
0: 必须能啊！我这次一定要爆个大的。
1: 哎呀，人来就行了，别破费嘛。
0: 哎呀，不客气啦，你别管了，到时候再见。
1: 谢谢了。
0: 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사다,
1: 搬家。
0: 搬家。돈을 봉투에 넣다, 축의금을 내다.
1: 包。
0: 그래서 좋은 거죠. 爆个大的,
1: 对。
0: 뭔가 넣었어요. 돈을 쓰다.
1: 破费。
0: 포페이. 요게 이제 돈을 쓰다라는 말로 포페이. 신경 쓰지 마.
1: 别管了。
0: 아, 듣기 좋은 말이죠. 니 비에 관라. 甭管了。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0: 한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버클린.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말에 토익 시험이 있죠. 다음 주말 토익 시험도 잘 대비하시고요. 이제 또 7월이 됩니다. 이 7월은 뭐 방학 때라고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해요. 응시자도 늘고 우린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6월 마지막 시험 이런 거 노려보시면 좋아요. 113쪽에 문제 같이 보시죠. 독해입니다. 147번. 이 메모의 주된 목적은, 그러면 메인 퍼포스의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 다음 148번. 여기 멘데스는 누구냐? 그럼 닥터 멘데스 후,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또 147-8이 별로 안 쉬워요. 예전엔 이거 뭐 쉽게 푼다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모든 커뮤니티 센터 멤버들에게 하나 리드가 보냈습니다. 날짜는 11월 14일이고요. 주제는 패널 토론이 리스케줄, 다시 시간이 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subject는 정확하게 읽어야죠. 그죠? Panel discussion rescheduled 또는 rescheduled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첫 문장으로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The Green Future Community Center Panel Discussion은 이게 패널 토론회인데 originally planned for Tuesday, 원래는 화요일로 예정되었다가, 여러분 이럴 때 originally가 남다르게 보여야 돼요. 우리 앞에서 파트 5 문제에서 원래는 뭐 언제 하기로 했는데 고객 때문에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똑같죠. 원래는 이 화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11월 21일 근데 이게 2시 반에 하기로 됐었는데 has been rescheduled, 시간이 재조정됐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나오는 얘기도 뒤에 이제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147번은 이제 제목 주제 첫 부분에서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C to inform members, 멤버들에게 that an event has been postponed. 이게 이제 연기되었다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rescheduled가 postponed로 paraphrasing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이제 더 조심하는 사람은 이게 앞당겨졌는지 미뤄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더 읽어보면 나와요. 계속 읽어볼까요? We are currently dealing with audio equipment problems. 우리가 현재 오디오 장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In the hall에서, where, 이곳에서, the program was supposed to take place. 바로 그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었죠.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이런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려요. Please visit our website를 방문해 주십시오. For information about the new date and time, 새로운 어떤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Visit이 자꾸 들리죠? 우리 최근에 이제 답으로도 많이 봤죠.

그리고 because the event has been delayed. delayed 동그라미. 아, 연기됐군요. 그게 postponed죠. 그래서 147번에 그 정답에 나오는 단어 postponed가 확실히 여기서 근거가 잡힙니다. delayed

0: Ecology and Sustainable Cities by Dr. Sofia Mendes. Dr. Sofia Mendes가 쓰신, 이분이 쓰신 도시 생태와 친환경 도시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걸 검토하지 못한 분들은 now has extra time to prepare. 이제 더 준비할 여유 시간이 생겨요. 왜? 이 모임이 연기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멘데스는 누구죠? Urban Ecology and Sustainable Cities를 쓰신 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책으로 읽을 거고, 그러니까 148번은 C번 writer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번 librarian 하면은 도서관 사서, B번은 그냥 receptionist고, C번은 이제 시설 담당 매니저인데 그런 것보다는 writer가 맞죠. 이게 논문이든 책이든 쓴 사람이니까 라이터가 맞죠. 그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계속 읽어드립니다. Our December discussion session, 우리의 12월 토론 수업이 will take place as planned. 계획된 대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as planned, 이것도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as 뒤에 과거분사나 형용사가 와서 as it is, as they are 이런 게 생략돼서 여기선 as it is planned 이거죠. 그래서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2시 반에 Please call 전화번호 to sign up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거십시오. As always 항상 그렇듯이 Our staff 우리 직원들은 will be happy to help you 당신이 locate program materials, 이 프로그램 자료를 찾는 것을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우리 교재의 장점, 세계 유일의 토익 월간지, 그리고 독해도 녹음해드립니다. 147-8 본문 함께 듣습니다.
1: The Green Future Community Center panel discussion, originally planned for Tuesday, November 21st at 2:30 p.m., has been rescheduled. We are currently dealing with audio equipment problems in the hall where the program was supposed to take plac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information about the new date and time. Because the event has been delayed, anyone who has not yet reviewed this month's discussion topic, Urban Ecology and Sustainable Cities by Dr. Sofia Mendes, now has extra time to prepare. Our December discussion session will take place as planned, Tuesday, December 12th at 2:30 p.m. Please call 615-555-0148 to sign up. As always, our staff will be happy to help you locate program material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공부하는 거 즐겁게 하시고요. 우리 저 공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지우님 학습용 좋은 사진을 단톡방에도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 학습을 재미있게 만화로 또 그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슈퍼만보님 너무 고마운데요. 이분이 이제 또 말이 씨가 된다 해서 퍼펙트 만보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상하는 천재또롱이님과 허브순이님 이런 분들이 또 강의노트, 친필로 이런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런 글들이 단톡방, 네이버 카페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주세요. 아, 그리고 149번 문제 같이 보시죠. 어떤 피드백을 이 고객이 제공하는가 그랬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what feedback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2시 29분에 이 말의 의미는 그럼 2시 29분 가셔서 I think we can find the solution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이 문장의 의미는 보통 이 문장의 의미는 이제 그 해당 문장 앞부분에 단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Harbor Point 프로젝트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Harbor Point 프로젝트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우 길어요.

온라인 채팅이 별로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 Has anyone heard back? 혹시 소식 들었어? From the client, 고객으로부터 about our proposal for the Riverfront Sports Arena renovation에 대한 우리 제안에 대해서 고객에게 소식이 왔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I'm really hoping they've responded well. 그들이 답을 잘해줬기를 바래요. We spent a huge amount of time. 우리가 많은 양의 시간을 썼죠. Refining the proposal. 그 제안을 다듬는데. I've g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어요. Their response was generally favorable. 그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They like the overall concept. 그들이 전반적인 개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But they are asking for a few adjustments. 근데 몇 가지 수정, 조정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버티의 중요한 말 나온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반응을 그 제안에 대해서 했냐? 바로 149번 답은 C. 지금 but 뒤의 문장을 근거로 The proposal needs to be revised in several areas. 그 제안은 몇 개의 분야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Needs to be revised. Revised가 본문의 adjustments. 그렇죠? 바로 a few adjustments.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 That's encouraging. 그래도 고무적이네. 고무적이네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 그래도 그 반응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군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고무적인 거예요. Did they say exactly what they want change it? 그들이 정확히 무엇이 변경되기를 원하는지 말했나? We can begin revising it immediately. 우리가 그것을 즉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 다음, They feel our projected costs. are slightly above what they expected. 그들은 느낍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비용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높다고. So, 그래서 they want us to revise the numbers. 그 수치를 수정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주기 바라는 거죠. 비용 이런 걸 낮춰주길 바래요. 요거 기억하세요. They listed all the details in a file. 그들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한 개의 파일에 다 정리해 주었어요. That I'm about to forward. 제가 이걸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리스트에 다 있으니까 전달 드리겠습니다. More importantly, 그럼 이것도 중요한 거죠. 더욱더 중요하게도 They want the work completed 2 months sooner than our original timeline. 그들은 우리가 원래 정했던 일정보다 두 달 더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알았죠? 우선 지금 보면은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more importantly요. 근데 이게 저 온라인 채팅의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시죠? 막 삽입돼서 채팅이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대화랑 이어지는 내용이 나중에 조금 더 뒤에 이제 나와요. 그 뒤에도 볼까요? 2 months sooner, 두 달이나 더 일찍. That's a major change. 그 큰 변화인데, that's going to be difficult. 그 참 어려울 거예요. Especially since we are also handling the Harbor Point Hotel expansion. 특히 우리가 Harbor Point Hotel 그 확장 공사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쭉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I think we can find the solution.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은 그 두 달 일찍 해달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 more importantly 이하 문장을 계속 기억하면서 지금 문장을 새겨보시면 150번 정답 뭐죠? A번 The earlier deadline is still achievable. 그렇죠. 그 좀 일찍 마감 기한을 요구한 거 그거 여전히 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A번이 정답이 되죠. 인용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앞에 문장에 단서가 있어요. 근데 앞 문장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나온 게 Harbor Point입니다. The Harbor Point Project is actually ahead of schedule. Harbor Point Project가 실제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According to Sophia's update에 따르면

0: 면 소피아가 말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it could wrap up about 3 weeks earlier than expected. 예정보다 3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래요. wrap up 마무리하다. 알았죠?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 151번 정답은 D. It is moving faster than originally planned. 그죠? 원래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빨리 진행되면 뭐 저거 잘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게 이제 well, that's all for today. 이것도 있지만 여기 wrap up을 써서 well, that wraps it up for today. wrap에 s를 붙이죠. 3인칭 단수니까. well, that wraps it up for today. 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가 돼요. 알았죠? 자, 우리 문제는 다 풀었어요. 예,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s helpful information.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군요. I'll look over the figures. 그 수치 좀 검토하고 start reorganizing our staffing plan. 직원 충원 계획을 재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Lena와 Daniel, 두 사람 말이에요. Could you review the revised cost estimates? 그 비용 견적 좀 수정된 비용 견적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Let's try to finish the updated proposal. 그 업데이트된 제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시다. By Thursday까지, 목요일까지. So we can send it over to the client on Friday. 금요일까지 고객에게 이걸 보낼 수 있도록. 전체 본문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Lena Morris, 2:18 p.m. Has anyone heard back from the client about our proposal for the Riverfront Sports Arena renovation?
2: Daniel Cho, 2:20 p.m. I'm really hoping they responded well. We spent a huge amount of time refining that proposal.
3: Priya Shah, 2:21 p.m. I've got good news. Their response was generally favorable. They liked the overall concept, but they're asking for a few adjustments.
1: Lena Morris, 2:22 p.m. That's encouraging. Did they say exactly what they want changed? We can begin revising it immediately.
3: Priya Shah, 2:25 p.m. They feel our projected costs are slightly above what they expected, so they want us to revise the numbers. They listed all the details in a file that I'm about to forward. More importantly, they want the work completed 2 months sooner than our original timeline.
1: Lena Morris, 2:27 p.m. 2 months sooner? That's a major change.
2: Daniel Cho, 2:28 p.m. That's going to be difficult, especially since we're also handling the Harbour Point Hotel expansion.
3: Priya Shah, 2:29 p.m. I think we can find a solution.
1: Lena Morris, 2:31 p.m. The Harbour Point project is actually ahead of schedule. According to Sophia's update, it could wrap up about 3 weeks earlier than expected.
3: Priya Shah, 2:32 p.m. That's helpful information. I'll look over the figures and start reorganizing our staffing plan. Lena and Daniel, could you review the revised cost estimates? Let's try to finish the updated proposal by Thursday so we can send it over to the client on Friday.
0: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특히 파트 7에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오디오 파일을 많이 활용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Eugene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Oh yes. 오늘 한 번에 다 해버리시면 네. 저의 롤이 없었네요.
0: 아 그러네요. 제가 네. 중간에 다음에 끊어서 할게요.
1: 네, 노래를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자, 오늘 page number 110 weekly review. 타임입니다. 한 주간 사실 이번 주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뭐 광고도 하고요. 후기도 하고요. 대화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죠?
0: 맞아요.
1: 그러면서 반복되는 표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영어 표현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손형작도 그렇고 입형작도 해봐야죠.
0: 네. All 맞아요. Al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food waste disposer.
1: 네, 간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광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여름이 코앞에 와 있듯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름은 바로 코너를 돌아 있다.
0: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1: 그리고 그 역겨운 음식 쓰레기 악취들도 그렇다.
0: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1: 네. 오, 쌤, 여기 just around the corner 무슨 뜻이었죠?
0: It means it's coming up very soon.
1: 아, 임박했다.
0: 네.
1: Right? 그리고 여기 중간에 and so are 이것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조 여러분 기억나시죠? Right?
0: Yeah.
1: So 뭐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0: yes.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쌤 odor이라고 odor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나쁜 얘기 아, 냄새를 말하는 걸까요?
0: 맞아요.
1: Okay.
0: I would say smell is neutral.
1: Mm-hmm.
0: 근데 smell은 어떻게 꾸미느냐 따라서
1: yeah.
0: bad smell, good smell가 될 수 있는데 odor는 대부분 다 안 좋은 냄새예요.
1: 안 좋은 악취.
0: 네.
1: Okay. 자, 두 번째 문장은요. SM26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음식 찌꺼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합니다. 자, 그 SM26 음식 쓰레기 처리기는 처리한다.
0: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1: 음식 찌꺼기들을
0: of food scraps
1: 눈 깜빡 갈 사이에
0: In the blink of an eye,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of food scraps in the blink of an eye.
1: 네.
0: 네, 눈 깜빡할 사이에 영어도 비슷하죠?
1: 네.
0: In the blink of an eye.
1: 네. 그리고 여기에 쌤이 그때 설명했던 그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음식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od waste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찌꺼기들 또 셀 수 있게 특히나 얘기를 할 때
0: 네.
1: 여기 food
0: Scraps.
1: Scraps라고 쓰는 것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그렇죠?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1: 얘는 보통 복수로 쓰면 좋겠네요.
0: Yeah.
1: Right. 자, 세 번째는요. 남아있는 악취와 성가하신 벌레들을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자, 계속 남아있는 악취들을 제거해라.
0: Get rid of lingering odors.
1: 그리고 성가신 벌레들을
0: and pesky bugs
1: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0: once and for all get rid of lingering odors and pesky bugs once and for all
1: 네.
0: 이 once and for all 이거는 통째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정말 한 번만 하고 진짜 이게 한 번인데 마지막이다.
1: 네.
0: 정말 마지막으로
1: 더 이상은
0: once and for
1: 없다.
0: All. Yeah.
1: 더 이상 없다. 이거 정말 끝내버리자
0: mm-hmm.
1: 느낌으로 강조를 했고요. Lingering 한다는 건 어디 안 가고 계속 은은히 남아있는 이란 뜻이

0: 맞아요.
1: Right.
0: 이거는 뭐 냄새뿐만 아니고 lingering thoughts.
1: 아, 생각.
0: 오.
1: 계속 떠나지 않는 그런
0: 네,
1: 거. 오케이,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so are those nasty food waste odors. The SM26 food waste disposer takes care of food scraps in the blink of an eye. Get rid of lingering odors and pesky bugs once and for all. Just toss your scraps in, press a button, and let it do all the dirty work. It's time to stop getting your hands dirty dealing with food waste.
0: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good positive review on this disposer.
1: 네. 자, 긍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 후기 되겠습니다.
0: 네.
1: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기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자, 난 꽤나 회의적이었다.
0: I was pretty skeptical
1: 처음에는,
0: at first.
1: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날 증명했다.
0: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1: 틀린.
0: Wrong. I was pretty skeptical at first,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wrong.
1: 네, 여기서 this thing이라고 하는 거 특정하게 뭔가 이름을 굳이 댈 필요 없거나
0: mm-hmm.
1: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그냥 this 대신에 뭐 this thing. 띵이라고 많이 쓰죠.
0: 맞아요. 뭐 디바이스 같은 거나 물건이나
1: right,
0: 이런
1: right.
0: 거 띵이라고 정말 많이 표현하죠.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proved me wrong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거 prove 했다라는 거 right? 남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거나 제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prove someone wrong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고요.
0: 네.
1: 자,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빨리 분해해서 쌓이는 걸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 그건 음식 쓰레기를 분해해서
0: It breaks food waste down.
1: 엄청 빠르게
0: So fast.
1: 난 거의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0: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1: 쌓이는 걸
0: Piling up. It breaks food waste down so fast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up.
1: 네. 여기서 break dow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down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상세하게 혹은 뭐 자잘하게라는 느낌을 항상 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break down한다. 분해한다. 자잘하게 분해한다.
0: Mm-hmm.
1: 정도가 되겠고요. I barely notice라고 얘기를 하면 notice를 잘 하는 걸까요?
0: 아니요. 겨우 하는 거죠.
1: 겨우.
0: 네.
1: 하긴 하는데 잘은 못한다. 힘들다.
0: 네, 맞아요.
1: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를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네요. 자, 난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0: I don't have to deal
1: 괴상한 냄새들을
0: with weird smells
1: 내게 몰래 다가오는
0: sneaking up on me
1: 더 이상은
0: anymore I don't have to deal with weird smells sneaking up on me anymore
1: 네,
0: 네 여기 선생님 smells가 복수 형태로 돼 있네요.
1: 그러네요.
0: 이거는 뭔가 좀 다양한 냄새들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1: 뭐 시큼한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너무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스타일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0: mm-hmm.
1: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smell 자체가 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네.
1: 왜냐하면 희한하게 테이스트 같은 것도 셀 수 있지 않나요?
0: Yeah.
1: Right?
0: Uh-huh.
1: 그래서
0: We would do that when something is very like complex and there's a variety of it, right?
1: 다양한 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
0: yeah.
1: 것들은 복수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as pretty skeptical at first,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wrong. It breaks food waste down so fast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up. I don't have to deal with weird smells sneaking up on me anymore. All I have to do is press a button and it handles the rest like a pro. If you're on the fence, just go for it. It's a total game changer.
0: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negative review.
1: 뭔가 부정적인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빠르고 사용하기 쉽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엄청 과대평가된 제품이에요. 자, 재빠르고 사용하기에 쉬운
0: Quick and easy to use.
1: 내가 너에게 말할게.
0: Let me tell you.
1: 이것은 엄청 과대평가되어

0: 있다.
1: This thing is so overrated. Quick and easy to use? Let me tell you, this thing is so overrated.
0: 네.
1: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죠. Let me tell you는 mm-hmm. 보통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0: 맞아요.
1: 전에 uh-huh.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about this.
0: 내가 말 좀 해줄게. Mm-hmm. 이거는 어떻게 보면 trust me. 얘랑 좀 비슷한 것
1: 맞아요.
0: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easy to use라고 하는 거. 사실 use 대신에 다른 것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easy to learn. Easy to eat.
0: Eat, easy to understand.
1: Yeah.
0: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수염이 자랄 정도라니까요. 네. 자, 그건 엄청 오래 걸려서
1: It took so long
0: 한 사이클을 끝내는데
1: To finish a cycle
0: 난 수염을 기를 수도 있었다.
1: That I could have grown a beard. It took so long to finish a cycle that I could have grown a beard.
0: 네.
1: 네, 영어로 좀 특이한 표현도 하나 있는데요. Grow a beard. 근데 이거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상상도 가능하겠죠.
1: 네.
0: 뭐 여자일 경우에 나도 뭐 비어드를 기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uh-huh. 상상을 해보거나 uh-huh. 이런 말할 때도 당연히 쓸 수 있겠고요.
1: 네네.
0: So grow a beard, beard 앞에 어를 넣어서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게 뭔가 오래 걸릴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0: That's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직접 청소해야 해서 그 손댈 필요 없는 이란 말이 좀 무색하네요. 자, 넌 여전히 그걸 너 스스로 청소해야만 한다.
1: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0: 약간 패배시키는
1: Which kind of defeats
0: 그 전체 hands-free 아이디어를
1: The whole hands-free idea.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Which kind of defeats the whole hands-free idea.
0: 네. 이렇게 아이디어라든가 무슨 뭐 purpose라든가 이런 것들을 defeat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찌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의미가 없게 만든다.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네. 무색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And then 여기서 보면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라고 했는데 yourself 이렇게 oneself를 그냥 뭐 by 이런 거 없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직접
1: mm-hmm.
0: 스스로 남의 도움 안 받고라는 뜻을 또 줄 수가 있겠죠.
1: 네. You can put something together right. yourself as well.
0: 네. Yes.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Quick and easy to use? Let me tell you, this thing is so overrated. It took so long to finish a cycle that I could have grown a beard.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which kind of defeats the whole hands-free idea. For the price, I thought it'd be a bit more hassle-free. I thought I'd finally say goodbye to fruit flies this year, but I guess not.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0: mm-hmm.
1: talking about who's going to throw away uh-huh. the food waste.
0: 굉장히 지금 게으른 느낌.
1: Mm-hmm.
0: 정말 그래서 내다버리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1: Yes.
0: 자, 가볼게요. Whack! 부엌에서 과학 실험하는 것 같은 냄새나. 자, whack! 그 부엌은 냄새가 나.
1: Yuck, the kitchen smells
0: 과학 실험 같은
1: like a science experiment. Yuck, the kitchen smells like a science experiment.
0: 네. So, smell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쓰려면 이렇게 like를 써주면 뭐뭐 같은 냄새가 난다.
1: 맞아요. 그래서 smells like strawberries.
0: Yes.
1: Smells like flowers.
0: Mm-hmm. 자, 다음은요. 내가 나중에 내다 버릴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어. 자, 내가 그걸 내다 버릴게.
1: I'll take it out.
0: 나중에.
1: Later.
0: 난 엄청 피곤해서.
1: I'm so tired.
0: 난 방해받을 수 없어.
1: I can't be bothered. I'll take it out later. I'm so tired. I can't be bothered.
0: 네.
1: 네, 뭐가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럴 때 I can't be bothered. 또 많이 사용하고 I'm too lazy도 사용하기도 해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I'm too lazy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로운 표현을 좀 한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1: 네.
0: 같습니다. All right. 자, 세 번째 문장. 또 동네 초파리 다 초대하려고? 자, 우리가 모든 초파리를 초대할 거니?
1: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0: 이웃에 있는?
1: In the neighborhood?
0: 다시?
1: Again? Are we going to invite over

0: every fruit fly in the neighborhood again?
1: 네, so invite over이라는 게 자동으로 좀 집으로 초대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neighborhood는 한 명의 이웃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네 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0: 맞아요. All 그냥 right. 이웃 한 명 얘기할 때는 그냥 neighbor라고 mm-hmm. 하죠.
1: Right.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Yuck! The kitchen smells like a science experiment.
3: I'll take it out later. I'm so tired, I can't be bothered.
2: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in the neighborhood again?
3: They've got to eat, too. I've already named a few of them.
2: Forget it. I'll take it out before they start paying rent.
0: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wo friends. One was from Canada.
1: 네. 자, 싱크대에 확확 쓰레기를 넣어버렸던 캐나다인 친구였어요.
0: 네.
1: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싱크대에 막히겠어. 자, 무엇을 넌 하고 있니?
0: What are you doing?
1: 넌 그 싱크를 막을 거야.
0: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Mm-hmm. What are you doing?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1: 네. So, 싱크대에 이지만 그냥 sink라고 쓰는 게 맞겠고요.
0: 네.
1: clog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뭔가를 뭐 붙여서 막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 통로를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0: 맞아요. 아 그리고요. 아, sink는 yes. 화장실에 있는 sink도 그냥 sink라고 합니다.
1: Okay.
0: 진짜 구별하고 싶으면 kitchen sink, bathroom sink.
1: 아, 네. 그 앞에다가 뭐 kitchen이냐 or 뭐 bathroom이냐 명사 mm-hmm.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0: 네.
1: 자, 두 번째. 캐나다에서는 그냥 싱크대에 음식물을 넣으면 쓰레기 처리기가 전부 갈아버려. 자, 캐나다에서는
0: In Canada
1: 넌 그냥 음식을 놓을 수 있어.
0: You can just put food
1: 그 싱크 아래로
0: down the sink.
1: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기가 그건 모두를 갈아버려.
0: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1: Mm-hmm.
0: In Canada, you can just put food down the sink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1: 네. 여기서 보면은요. grind up 한다는 게 갈아버리는 거. 근데 또 강조하기 위해서 up을 붙입니다.
0: Mm-hmm.
1: 근데 영어에서는 진짜 동사 뒤에 up이나 out 같은 게 나오면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남은 음식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자, 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0: You don't have to worry
1: 남은 음식들에 대해
0: about leftovers
1: 조금도
0: at a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ftovers at all.
1: 네, 여기서는 지금 leftover 뒤에 s를 넣었으니까 딱 봐도 벌써 명사로 쓴 거예요. 저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썼고요. leftover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남아 있는 요 정도도 가능해요.
0: 그래서 leftover food
1: That's
0: 뭐 이렇게
1: right.
0: 쓸 수 있겠죠?
1: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3: What are you doing?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2: In Canada, you can just put food down the sink,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3: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ftovers at all?
2: You still have to toss bones separately. I guess you end up with a lot of food waste, huh?
3: Not really. I never leave anything on my plate. The fruit fly community hates me.
0: All right, that is a wrap for this week.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생활 영어 위주로 많이 나왔기 mm-hmm.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연기 연습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0: 네.
1: 특히 대화 같은 거, 다이얼로그 같은 거, 액팅 정말 중요하거든요.
0: Yeah, I agree. Have yourselves a wonderful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1: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Listen up, everyone.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티영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 이번 주에 썼던 기사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사 월요일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We yeah. talked about SpaceX.
2: And it filing the paperwork for that hugely anticipated record-breaking IPO, mm-hmm. right? And so the first expression to take a look at here,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3: 그렇죠. 상장된 기업을 publicly traded company라고 불러요. 이제 가치가 높다는 건 highly valued.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Upon listing, Elon Musk will achieve the unprecedented milestone of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3: 그렇죠. 이것은 SpaceX와 테슬라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두 개의 초대형 상장사를 동시에 이끄는 전례 없는 기록을 일론 머스크가 세우게 된다. 자,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다. 이번에 뭐 IPO를 통해서 계속 언급된 게 이거였었잖아요.
2: Mm-hmm.
3: Generate immense capital. 이렇게 세 단어를 붙였으면 됩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Experts project this anticipated offering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3: Mm-hmm. 그 전에 있었던 자금 조달 기록들은 가뿐히 좀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dwarf란 동사가 나왔던 것도 좀 특이했었어요.
2: Yeah, 네. to make something look small, right?
3: Mm-hmm. 자, 그 두 문장이 들어가 있는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러면 지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4: SpaceX files paperwork for immense IPO. The aerospace behemoth SpaceX recently submitted confidential paperwork to financial regulators to initiate history's largest stock market debut. This strategic action follows a corporate fus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enture xAI, pushing the enterprise toward an astronomical valuation. Upon listing, Elon Musk will achieve the unprecedented milestone of directing two highly valued publicly traded companies. Beyond rocket manufacturing and serving as a key partner for government agencies, the business operates a vast satellite internet network. This innovative company has also secured extensive federal contracts while consistently executing numerous orbital missions every year. Experts project this anticipated offering will generate immense capital, easily dwarfing previous fundraising records established by global entities. Despite widespread enthusiasm, volatile economic conditions driven by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present a notable obstacle for prospective shareholders. Analysts caution that highly promising ventures might experience difficult debuts if broader financial instability persists during the launch. Nevertheless, observers expect overwhelming demand from everyday traders eager to invest in these extraordinary and futuristic technological ambitions.
3: 두 개의 문장으로 그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잘 들어보시고 자 책의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세요.
2: SpaceX confidentially filed for her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to achieve a record valuation.
3: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기업 공개를 위한 그 비공개 신청 절차를 얘기했기 때문에 SpaceX 다음에 나올 단어는 confidentially라고 하는 부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비공개로라는 뜻입니다. Confidentially.
2: Yeah, and the last word here, record valuation. 그 가치 얘기하는 거죠.
3: 그렇죠. 기업 가치 중에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기록될

0: 기업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요약문입니다.
1: Despite unstable market conditions, analysts expect intense retail demand for this ambitious aerospace enterprise.
0: 첫 번째 빈칸은 unstable. 지금 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 Mm-hmm. Yeah, the second one was enterprise, meaning 기업 in this case.
0: 그렇죠. 자, 화요일 기사로 가겠습니다. FedEx가 그 당일 배송을 위해서 OneRail이라는 기업과 이제 손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1: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firm OneRail to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0: 그렇죠. 그래서 strategic alliance란 말이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온라인 주문을 이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제휴잖아요. Fulfill이란 말 자체가 주문이 들어온 걸 처리해서 배송 내보내는 걸 fulfill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통센터를 fulfillment center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Retailers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to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without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0: 좋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간 전체 기사 내용 들어볼게요.
2: FedEx launches same-day delivery program.
3: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firm OneRail to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This collaboration aims to offer end-of-day courier services for retail consumers across various commercial markets. The development looks to counter aggressive operational upgrades by industry rivals like Amazon and Walmart to shorten transit times. By integrating advanced AI systems, the software provider optimizes routing to ensure precise scheduling flexibility. Retailers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to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without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In addition, individual retail sellers have full flexibility to set their own express delivery charges based on their specific business needs. Developing an independent rapid distribution network from scratch remains notoriously expensive for most conventional shop owners. As a result, this partnership gives smaller independent brands the ability to take on major e-commerce players that have made instant delivery the new standard. In the end, everyday consumers will enjoy greater convenience a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delivery services continues to shorten expected delivery times.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FedEx.
1: FedEx partnered with OneRail to launch same-day delivery services against major retail competitors.
0: Partner를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edEx partnered, ED 붙이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란 말이 되겠죠. Partnered with OneRail. 자, 두 번째 빈칸은요?
1: Retail competitors, 경쟁사죠.
0: 그렇죠. 자, 두 번째 요약문 들어보세요.
1: This advanced system empowers independent brands to affordably offer rapid distribution to modern shoppers.
0: 첫 번째 빈칸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독립 브랜드에게도 뭔가 힘을 준다. Empower에다 S를 붙여야 되죠. Empowers independent brands
1: to affordably 합리적인 비용으로
0: affordably offer rapid distribution 신속한 배송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유통업계 배송 관련된 기사였고요. Moving on to Wednesday.
1: Looking at AI and bots and how their traffic on the internet now surpasses humans.
0: 자, 고도화된 언어 모델이라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Advanced language models.
1: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language models developed by companies like OpenAI and Google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0: 그 처음에 나온 proliferation이란 건 무한 확산을 말합니다. 널리 확산된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AI와 챗봇들이 복잡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autonomous technology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자, 이 perform이 수행하다라는 동사죠. 자, 문장에서 잘 집중해서 먼저 들어보세요.
1: Autonomous digital agents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experience explosive growth during this same period.
0: 최근에 그 agentic AI 시대가 오면서 AI 에이전트들의 그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죠.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포함된 전체 기사 내용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2: AI and bots now surpass human internet traffic. A cybersecurity report reve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now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예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welcome to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2: 자, 토요일은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의 사연들을 다시 만나보는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사연은 파인 다이닝의 세계라고 해서 이제 파인 다이닝의 역사라든가 각 그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우리 그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맛과 분위기, 그 경험, experience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0: 네.
2: 한식도 많이 발전해서 파인 다이닝과 결합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연 내용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영어로 들어볼게요.
3: The world of fine dining. I have always had a lot of interest in food and food culture. So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It feels like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fine dining these days. Fine dining has its roots in the dining culture of French aristocrats.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whole experience, including multi-course meals, attentive service, and the overall atmosphere. As it spread around the world, it chang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ountry. In the US, there's more focus on creativity. But in Japan, people value a more refined style centered around the chef. In Korea,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incorporat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I'd love to experience the unique atmosphere of each restaurant someday. The prices are a bit high, though, so I'll have to go on special occasions.
2: 자, 파인 다이닝에 대한 사연을 영어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표현 몇 가지를 이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말 우리 있었죠. 그래서 start to look into 뭐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이제 꼽힐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Mm-hmm. Especially if you want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그렇죠. something, you would say this.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2: I started to look into fine dining. 좋아요. 자, 이제 휴가 갈 철이 이제 다가와서 휴가지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시작했다.
0: I started to look into vacation destinations.
2: 지난주에 우리 제임스는 그러시더라고.
0: Yes.
2: 아, 여름에 어디 가지? 어디 갈까?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정하셨나요?
0: 못 정했습니다. Still looking.
2: 아직 좀 고민에 가득 찬 얼굴이시네요. You started to look into your vacation destinations.
0: Yeah.
2: 자, 우리는 곧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0: We started to look into the topic right away.
2: 바로 지체 없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다. 자, 알아보다의 의미로 look into. 자,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다. Become more common. 부담 없이 쓰려면 입에 붙여놔야 됩니다.
0: Fine dining restaurants that serve Korean cuisine are becoming more common.
2: 자, 그런 사건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0: Incidents like that have become more common.
2: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자, 비슷한 서비스가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0: Similar services quickly became more common.
2: 오케이. 자, 그다음 다소 좀 가격대가 부담된다라는 의미로 price에다가 y를 붙여서 expensive 대신에 조금 더 구어체 느낌을 살려주세요. A bit pricey.
0: I want to go, but it's a bit pricey.
2: 그렇죠. 가곤 싶은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럴 때 딱 그 뉘앙스 살리기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티켓 값이 좀 부담스럽네요.
0: The tickets are a bit pricey.
2: 그렇죠. 뭐 콘서트 가도 가고 싶은데 그만 먹고 가야 되잖아요.
0: Yeah.
2: So the tickets are a bit pricey. 여름에 가면 비용이 꽤 듭니다.
0: It's a bit pricey if you go in the summer.
2: 성수기, 그 peak season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It's a bit pricey. 이것도 활용.

0: Quit a Young article in today's news. I am an avid listener of both Ibtiyoung and Quit a Young. After catching the main broadcast, I usually listen to the morning news. Sometimes I notice that the news covers topics that I just heard on Quit a Young that very day or the day before. When I found out that the scripts are written about 2 months in advance, I started wondering why that happens. The instructors who choose the articles are really good at picking topics.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relevant a couple of months later.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when a breaking news story came out right after a related Quit a Young episode aired. For example, we once studied an article about Tesla offering a huge compensation package to Elon Musk.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1 trillion pay package going up for a vote. Another time, right after an episode about a Nissan-Honda merger, there was breaking news the next day saying the deal had been called off. I was amazed. Whatever the case, I really appreciate the effort the instructors put into selecting the topics.
1: 자, 첫 번째로 봤으면 하는 표현은 cover a topic. 자, cover 자체를 동사로 이제 쓸 때는 뭘 좀 다루다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문장에서 보세요.
2: Sometimes the news covers topics that I just heard on Quit a Young.
1: 그렇죠.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전에 Quit a Young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의 cover topics. 이 주제는 다음번에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2: Let's cover this topic next time.
1: 오늘 뭐 할 게 많기 때문에 mm-hmm. 이거는 다음번에 cover 하자. 오케이. 자, 그다음 바로 다음 날 강조할 때 very 쓰죠? The very next day.
2: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1 trillion pay package.
1: 그쵸? 바로 다음 날 그런 뉴스 소식이 들려왔다.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레슨을 받았다.
2: The very next day, I had my first lesson.
1: 그렇죠. 뭐 가서 신청하고 레슨을 바로 다음 날부터 지체 없이 받았다. 그럴 때 the very next day. 자, 문장 앞에 줘도 되고 뒤에 줘도 됩니다. 뒤에 줘볼게요. 난 바로 다음 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2: I was able to finish the very next day.
1: 그렇죠. 바로 다음 날 끝냈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줄 때 상당히 좋은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More times than I can count. 자, 통한계 썼던 문장으로 기억을 해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It ha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1: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어서 셀 수가 없다니까요. Mm-hmm. 그럴 때 It ha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뭐 친구가 자꾸 뭐 늦는다거나 그러는데
2: 네.
1: 야, 너 한두 번 늦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뭐 예를 들자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2: I've lost my phone more times than I can count. You know what? To be honest, I've lost my umbrellas more times than I can count.
1: 우산은 진짜
2: like 20 to even 30 something umbrellas, I think.
1: 진짜 네. 분명히 들고 나갈 땐 우산 챙겨 와야겠다 했는데 uh-huh. 집에 아무도 없는.
2: 그렇죠.
1: I've lost my umbrella more times than I can count. 하시면 되겠네요. 전화기라면 phone을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표현들 다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Moving on to Wednesday. 자, 수요일은 그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네. 이야기들이었는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우리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재적인 욕구인데 이게 좀 지나칠 때 스트레스가 좀 될 수
2: 그렇죠.
1: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need for recognition. The need for recognition is a basic human desire.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and feel accepted. Being recognized can affect our self-esteem and overall satisfaction in life. It can also motivate us,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ut if it goes too far,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That can weaken our self-esteem.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ourselves down.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It's natural.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but how to manage it. When I was young, I never felt like I was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That made me crave praise even more. One thing I know I can do well now is continue my

0: Ibtayung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That's something I want to keep doing consistently.
1: 나왔던 표현들 중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좀 선을 넘어서다, 도가 지나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그렇죠.
2: Go too far.
3: If it goes too far, it can weaken our self-esteem.
1: 인정 욕구가 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 얘기죠. Weaken 동사도 잘 챙기시고.
2: Weaken our self-esteem.
1: 자, 이 문제는 이미 심각한 어떤 수준이 된 것 같다. 영어로?
3: This issue has already gone too far.
1: 너무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네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영어로?
3: I think you've gone too far this time.
1: 실제 영어에도 그 선을 지나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I think you've crossed the line.
3: Oh yeah.
1: This time. Uh-huh. 이번엔 네가 좀 선을 넘어섰네. 네가 너무 많이 나갔네.
3: Yeah.
1: 이럴 때 그래서 crossed the line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같은 의미를 씁니다. 자, 그다음 다른 사람의 평가를 풀어 쓴다면 what others think가 되겠죠.
3: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1: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너무 의존하게 혹은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가 되겠죠. 자,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왜 써? 영어로?
3: Why do you care what others think?
1: 느낌 딱 오네요. 한 번만 더요.
3: Why do you care what others think?
1: 본인 생각이 중요하다.
3: 네.
1: 이렇게 강조할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3: It's impossible to ignore what others think completely.
1: 그렇죠.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뭐 상반된 의미를 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누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 자, 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Really mean a lot to.
3: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1: 통항기 문장으로 여두 문장이죠.
3: 네.
1: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상대방한테 고맙다는 그런 상황에 꼭 쓰세요. 말이나 행동이. 그 편지가 나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
3: That letter really meant a lot to me.
1: 그녀의 격려가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Her encouragement really means a lot to me.
1: Her encouragement really means a lot to me. Okay, moving on to Thursday. 자, 목요일 주제는요?
3: 네, 타이틀 보시면은 High School Daughter's Anxiety라고 되어 있는데요. We talked about how her daughter got her high school placement and she was asked to write a list of, you know, schools of her preference, of her choice from first to 10th and she was accepted or assigned to
1: the second choice school.
3: She was a bit worried, but of course the mom tried her best to encourage her daughter and hoping that her daughter would believe in herself.
1: 맞아요. High achieving이라는 단어가 주의나요. 이 날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여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 네.
1: 자,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High school daughter's anxiety. My daughter started high school this year. In our area,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from fir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My daughter got into her second choice school.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Right after she found out,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Since then, she's been saying things like, "Do you think I can handle it?" or "I don't think I can do this," almost every morning. I try to reassure her, saying, "Of course you can," or "You'll do great, don't worry." That's how we start our day.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for a 2-month language program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2 months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but I thought it might be her last chance to use English freely at school. I want to keep encouraging her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1: 자, in big trouble 이 표현부터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좀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럴 때 쓰셔도 돼요. 자, 딸이 엄마 나 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썼습니다.
3: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1: 상대방한테 써볼게요. 너 큰일 났다야 이제 그렇게.
3: You're in big trouble.
1: You're in big trouble.
3: You're in big trouble.
1: 거짓말한 게 들통났다. You're in big trouble.
3: Yeah. 네.
1: 작은 실수였는데 아, 나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3: I was in big trouble, even though it was a small mistake.
1: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가 뭐가 좀 더 커졌다는 얘기죠.
3: 변화감.
1: 자, 그다음에 뭐 극적인 변화 같은 거 얘기할 때 a dramatic improvement, 획기적인 개선 같은 그런 맥락에 쓰시면 됩니다.
3: 2 months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1: 뭐 두 달 한다 해서 뭐 크게

0: 드라마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나는 그 후로 획기적인 어떤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1: I achieved a dramatic improvement after that.
0: 자, 모두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인지했다. Everyone noticed.
1: Everyone noticed a dramatic
0: 우리말에 그확 달라진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1: improvement.
0: 개선 차원에서. 자, 다소 좀 불안해하다. Feel a bit anxious.
1: My daughter is feeling a bit anxious.
0: 처음이면 당연히 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It's normal.
1: It's normal to feel a bit anxious if it's your first time.
0: 그렇죠? Feel a bit anxious. 문장에 하나 더 넣어봤고요. Moving on to Friday.
1: Yes, Friday we talked about Abu Dhabi, an English study group that started in Abu Dhabi. But yeah, the members eventually had to split up with some returning to Korea. But our listener was hoping that there will be a day very soon that they could meet up face to face
0: Right.
1: again.
0: We all hope that things settle down soon. And then you can all get back together as a group.
1: Sure.
0: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Abu Dhabi English Study Group. I have been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We meet every week to study together using Iptyung materials and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It's about more than just studying English.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nflict in Iran. Our members have split up,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wherever they are. I'm hoping things settle down soon so we can all meet again in Abu Dhabi, and sending my best to everyone.
0: Ups and downs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우여곡절이나 희로애락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 했죠. 자, 해외 생활의 여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눕니다.
1: We meet every week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0: 자, 우리는 여행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을 했다. 그럴 때도
1: We experienced the ups and downs of traveling.
0: 장점과 단점 이럴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굴 직접 얼굴 보고 만나다. Meet 다음에 face to face.
1: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0: 우리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We have never.
1: We have never met face to face yet.
0: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면 그때 말해줄게.
1: I'll tell you when we meet face to face.
0: I'll tell you when we meet face to face. 만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상황이 진정되다. Things settle down. 자, 우리 통환기로 외웠던 문장입니다.
1: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0: 어서 상황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 자,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1: Let's try again after things settle down.
0: 한번 더요.
1: Let's try again after things settle down.
0: 결정 지금 내리지 말고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때요?
1: Wait until things settle down before you make a decision.
0: 그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섯 개의 사연들 다시 들어보고 좋은 표현들을 복습해봤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We'll see you back next Monday.
1: Bye-bye, everyone.
0: Goodbye.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was the sleep week.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에는 자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복습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이제 서양권이랑 조금 다른 게 baby monitor라는 거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놓는 경우가 미국에는 훨씬 더 많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분리수면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진 않더라고요. Yeah, but you probably sleep with your baby separately from day one in the States?
1: I don't know, actually.
0: How is it like?
1: I feel like newborns, you would have them in a crib, but it might be in your room at the beginning.
0: 처음에는 방 안에 요람에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방을 따로 이렇게 놓고 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주위에는 거의 초등학생 때까지 그냥 엄마랑 같이 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How about you?
1: Well, we're still doing co-sleeping, at least to put her to bed. Sometimes then we'll leave and she'll sleep by herself for the night.
0: But... 메이지 룸이 따로 있어요?
1: 네.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잘 때 메이지가 하는 뭐 루틴 같은 게 있나요? Like sleep routines, bedtime routines?
1: Definitely. At 8 o'clock,
0: 8시에?
1: We start the shower.
0: 샤워를 시작하고요.
1: And then we do all the other things, lotion and brushing teeth and changing into pajamas. And then we read a book. Sometimes two or three books if there's enough time.
0: Okay.
1: And then it's lights out and we can still talk a little bit. And then it's time to stop talking and go to sleep.
0: 아, 그렇군요. 그럼 8시부터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뭐 씻고 양치하고 파자마 입고 누워서 책을 한두 권 혹은 뭐 세 권 정도 읽고 그다음에는 불을 끄고 대화는 조금 가능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제 대화도 차단이 되는 그러면은 메이지는 잠이 드는데 몇 분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or her to fully fall asleep?
1: Well, it depends on the day. Some days she's more tired than others.
0: I see. 그렇군요. 그래도 그 루틴은 메이지의 루틴이 아니라 Zach's 루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금씩 문화별로 또 아이를 어떻게 재우는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우리도 많이들 베이비 모니터도 두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즉 육아 중에서 아이를 재우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습 들어갈 텐데요. 복습도 화이팅해서 해주세요. Alright, let's start with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라고 하면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죠. should가 들어가면 제안을 하는 건데 좀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제안이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get some rest는 좀 쉬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you should get rest. 보다는 get some rest, some을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해볼 텐데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12쪽에 빈칸 채우기가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따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종이에 그냥 들리는 만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하고 올게요.
2: You look exhausted today.
3: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0: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1: You look

0: look exhausted today.
1: 네, 빈칸에는
0: exhausted. Exhaust is E-X-H-A-U-S-T, and then add E-D.
1: 그렇죠. Exhausted이라고 하면 기진맥진한, 매우 피곤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0: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1: I had a lot of
0: meetings. M-E-E-T-I-N-G-S.
1: 그쵸. I-N-G-S. S가 들어갔죠. 여러 개의 회의였기 때문에 네, S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지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should get some rest.
3: Thanks. I think I will.
1: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Aha. You should get some rest.
1: 네, 빈칸에는
0: should, S-H-O-U-L-D.
1: 맞습니다.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료가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0: Thanks. I think I will.
1: 빈칸에는
0: I think, T-H-I-N-K, I will.
1: 네, I will이라고 얘기하면 강하게 그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앞에 I think가 붙어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여기서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I think I will. 뭐 그렇게 할게요.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그럼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You look exhausted today.
3: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2: You should get some rest.
3: Thanks. I think I will.
1: Okay, now it's time for Tuesday.
0: Okay, on Tuesday we learned, I'm heading to bed.
1: I'm heading to bed. 여기서 heading이 축구의 heading이 아니죠. 네, 여기서는 가고 네.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head가 우리 그 화요일에 얘기했던 게 아마 해양. 배를 타는 사람들이 그 배의 맨 앞부분이 헤드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서 빗대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도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머리가 먼저 가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I'm heading to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도 또 대화를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It's already midnight.
2: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1: 벌써 밤 12시야.
0: It's already midnight.
1: It's already?
0: Midnight. Mm-hmm. Mid is M-I-D. It means the middle.
1: Right.
0: And night, N-I-G-H-T.
1: 그렇죠. 그래서 midnight 한 단어입니다. 밤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밤의 중간은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3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 6시일 수도 있겠죠. 근데 12시를 midnight, 밤의 12시를 그렇게 부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라고 했어요.
0: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1: 네,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0: Realize, R-E-A-L. I-Z-E.
1: 네, 미국에서는 Z-E로 스펠링 하는데 mm-hmm.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S-E로 스펠링을 네. 하죠. 네, 근데 저는 Z가 더 마음에 들어요. Maybe because I use it more. Mm-hmm. 네,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펠링 차이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 Realize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늦은 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인데 뭐 그렇게 좀 공손한 말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지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빠가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 라고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2: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1: 나 이제 자러 간다는?
0: I'm heading to bed.
1: 네, 그래서 빈칸에는?
0: Heading, H-E-A-D-I-N-G.
1: 맞습니다. 그리고 잘 자 라고 한 말이?
0: Good night.
1: Good night이었죠?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똑같이 잘 자.
0: Good night.
1: 라고 하면서 아침에 봐 라고 했죠.
0: See you in the morning.
1: 빈칸에는
0: see, capital S-E-E.
1: 네, 그래서 see you in the morning, 아침에 보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역시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갈게요.
3: It's all

0: already midnight.
1: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1: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2: All right, on Wednesday, what did we learn?
3: Wednesday's expression was, let's get ready to sleep.
2: Let's get ready to sleep. 이제 잘 준비를 합시다. 그럼 이 표현은 우리 잭쌤은 이제 누워서 책을 두 권 읽은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3: Mm-hmm.
2: 네. 자, 그러면 let's get ready to sleep. 이 표현이 나온 수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1: Already? I want to play more.
2: 시계를 좀 봐. 9시야.
3: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2: 네. Look at the
3: clock.
2: Clock.
3: C-L-O-C-K.
2: 그렇죠. 그래서 look at the clock. 시계를 좀 봐인데 clock은 벽시계를 뜻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빠가 딸이 벌써요?
3: Already?
2: 더 놀고 싶은데.
3: I want to play more.
2: I
3: want. W-A-N-T.
2: 그쵸. I want to 뭐뭐는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죠. I want to play more. 저는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또 뒷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No, let's get ready to sleep.
1: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2: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3: No, let's get ready to sleep.
2: No, let's get
3: ready, R-E-A-D-Y.
2: 그쵸, 그래서 ready는 준비된, 그래서 get ready는 준비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Let's get ready to sleep.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요. 먼저 양치를 하러 갈게요 라고 했죠.
3: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2: Okay, I'll go.
3: Brush, B-R-U-S-H.
2: 그쵸, brush. 이게 이제 치카치카하다의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죠. So brush my teeth first. 네, 먼저 제 치아를 닦으러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0: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1: Already? I want to play more.
0: No, let's get ready to sleep.
1: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2: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3: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should we read a book?
2: Should we read a book? 이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봤었죠. Should가 여기도 들어갔는데 Should we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할까요? 라는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Should we read a book? 이 표현이 들어간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Are you under the blanket?
0: Yes, I'm ready.
2: 이불 덮었니?
3: Are you under the blanket?
2: 자, 빈칸에는
3: Under, U-N-D-E-R.
2: 그렇죠. Under the blanket이라고 하면 이불 아래라는 의미로 이불을 덮었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are you under the blanket? 이불 덮었니?이지만 또 잠 잘 준비가 됐니?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네, 잘 준비됐어요.
3: Yes, I'm ready.
2: 빈칸에는
3: ready, R-E-A-D-Y.
2: 네, 아까도 우리가 했었던 단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2: 우리 책 읽을까?
3: Should we read a book?
2: Should we
3: read a book?
2: 그쵸?
3: Read is R-E-A-D.
2: 네, 책을 읽다라는 뜻인데 Should we read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a book 하나의 책을 넣어서 조금 더 책 읽는 거를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네.
3: Yes.
2: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실래요?
3: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2: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3: Lion, L-I-O-N.
2: 그쵸, L-I-O-N. 어흥, 사자를 lion이라고 하죠.

0: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의 대화도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쭉 들어볼게요.
1: Are you under the blanket?
2: Yes, I'm ready.
1: Should we read a book?
2: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Now Friday.
3: Okay, on Friday we learned,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제 눈을 감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why don't you의 의미였잖아요. 그죠?
3: Mm-hmm.
0: 너 왜 안 해? 가 아니라 뭐뭐 해보는 건 어때?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자, 질문일 때는 그래요. Close your eyes가 당신의 눈을 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I still feel wide awak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3: I still feel wide awake.
0: I still feel
3: wide awake. Mm-hmm. W-I-D-E, wide.
0: 맞아요. Wide는 이렇게 넓은이라는 뜻인데 awake가 깨어난, 뭐 깨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very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wide awak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I still feel wide awake. 나는 아직도 활짝 깨있어. 정신이 말똥말똥해 라는 말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3: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thinking, T-H-I-N-K-I-N-G.
0: 네, 그래서 thinking을 넣어주시면 되죠. 우리 뒷부분도 이어서 듣고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might be right.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3: You might be right.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might, M-I-G-H-T.
0: 네, 그래서 might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you might be right. Right는 여기서 올바른, 뭐 옳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죠.
3: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그래서 빈칸에는
3: close, C-L-O-S-E.
0: 네, S-E지만 동사일 때 close, Z 발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복습이 끝났네요. 그럼 대화 다시 한 번 더 쭉 듣고 올까요?
2: I still feel wide awak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2: You might be right.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을 쭉 해봤는데 여러분 다 생각이 나셨나요? 다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뭐 복습은 계속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화문만 들어보고 딕테이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생생 대화문 이용 많이 해주세요.
3: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Happy Saturday. This 네. is Juch.
2: Juch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Yeah. 자, Juch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 Review Day가
3: Review
2: 맞습니다.
3: Day. Reviewing is so important 그렇죠. when you're studying.
2: 선생님 학교 다니실 적에도 이렇게 네. 리뷰를 잘하는 학생이셨어요?
3: 아니요, 저는 진짜 못했어요. 오. 그래서 그 리뷰의 중요성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못해서.
2: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이거예요.
3: 이런 거 있잖아요. Learn from my failures.
2: 아,
3: seriously. 그러니까,
2: 여러분들은 저의 실패로부터 뭔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3: That's right. That's right.
2: 아,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리뷰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보통은 조금 kind of feels a little bit exhausting.
3: 지금 바로 공부했는데 또 복습해야 돼?
2: 그러니까.
3: 이런 느낌을 버리세요.
2: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 매 30분마다 시험을 Review. 보는 학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3: There's a test every 30 minutes?
2: Every 30 minutes.
3: Wow. 그러니까
2: 학생들이 30분 동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긴장을 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 같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3: That's
2: 그
3: actually a good idea.
2: 그렇죠. 근데 yeah. 문제 뭐냐면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좀 이따 30분 이따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3: Right.
2: 그 이제까지 봤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 시작한다는
3: 되게 인텐스하네요. 인텐스.
2: 굉장히 인텐스한 것이었습니다.
3: 오케이.
2: 자, 지금 리뷰 저희는 조금 숨 고르기 하면서 그 우리 것으로 편안하게 yeah. 그 대신에 저희는요 나온 표현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기억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3: I like our program because the way you write our book every day we learn something new. But we're always reviewing words and patterns and
2: right.
3: expressions.
2: 그렇습니다.
3: I love
2: that's
3: that
2: my intention.
3: That's a beautiful concept.
2: 아, 그렇습니까?
3: Yes.
2: Beautiful 하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힘차게 이번 주 복습 시작해 볼까요? Mm-hmm. 네. 자, 우리 15일 월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뜨거운 라떼가 나온 겁니다.
3: Right.
2: 자, 이럴 때 이거 바로 잡아야겠죠?
3: Right.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2: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내용에도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 Might be.
2: 그렇죠. So there might be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 네.
3: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might be.
2: Might be.
3: There might be.
2: There might be.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3: Yes.
2: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Mix-up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전 싶거든요. 즉,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3: Right.
2: There might be a mix-up. 자, mix-up이란 말은 그 어떤 가벼운 실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3: Right.
2: 네.
3: So A and B, they're mixed up. They're in the wrong place.
2: 그렇죠. 헷갈린 right. 거죠.
3: Right.
2: 네, 혼동이 있었다라고 할 때 There was a mix-up. 혹은 There might be a mix-up.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이스 라테를 주문했는데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3: I ordered an ice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2: 네. 자,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This looks like a hot latte 라는 말인데
3: right.
2: 방금 전에 라떼 얘기했는데 또 라떼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좀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그 쪽으로 가거든요. 보통
3: That's
2: 얘기를
3: right.
2: 하게 될 때 반복은 좀 피하자라고 해서 이때 one 이란 대명사로 대신하게 됩니다.
3: Shall we listen to the dialogue first?
2: Good idea.
3: Mm-hmm.
4: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5: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4: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5: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2: 네, I will remake it right away.
3: 아.
2: 자, 당장 새로 만들어드리죠. I will remake it right away.

0: 우리가 가끔 어떤 노래 네. 또는 영화를 리메이크라고 표현하잖아요.
1: 맞아요.
0: So we made the same movie again in a new way.
1: 아.
0: So or record a new song in a new way. 어. It's a remake.
1: It's a remake.
0: Yes.
1: 그것이 리메이크 된 거다. It's a remake.
0: That's
1: 네.
0: right.
1: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티를 주문했는데 이건 레모네이드 같은데요.
0: I ordered an iced tea, but this looks like lemonade.
1: 네, 아주 간단하죠?
0: Right?
1: I ordered an iced tea, but this looks like lemonade. 자, look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 대화로 갈게요.
0: Okay.
1: 이번에는 식당에서 파스타를 시켰는데 파스타가 만들어져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식었다는 거예요.
0: Cold?
1: Cold.
0: Completely cold?
1: Completely cold. 아. 완전히 식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겠지만 음식이 식다라고 할 때 그 before it gets chilled or cool 이렇게 말하지 않고
0: right.
1: cold라고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0: Generally, if the food is not hot, You 네. just say it's cold.
1: 그렇습니다.
0: Right.
1: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my pasta is completely cold라고 하는데 자, 그랬더니 이 직원은 주방으로 가져가서 제가 다시 데우게 할까요? 라는 말이 있었죠.
0: Oh,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1: Would you like me to 제가 이렇게 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자, 이거 would you like to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0: Right.
1: Would you like to 하면은 당신이 스스로 하고 싶으냐를 묻는 말이고 would you like me to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대화 들어볼게요.
2: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3: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2: Yes, please.
3: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매니저도 알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네, 이런 경우도 I'll talk to the manager 이렇게 말하는
0: right.
1: 것보다는
0: right.
1: I'll let the manager know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0: It sounds more polite and professional.
1: 네.
0: I will let him know.
1: I will let him know.
0: Right.
1: 제가 그분께 넌지시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좀 가격도 좀 깎아드리고 서비스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뭐
0: That's
1: 이제
0: right.
1: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실제 이런 의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I'll let the manager know. 근데 만약에 대신에 I'll talk to the manager 하게 되면 조금 저돌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0: So talking to the manager sounds a little bit negative.
1: 네, 그렇죠.
0: Right.
1: 조금 한마디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여기서 응용 문제를 볼 텐데요. 기다리시게 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라고 한다면
0: I apologize for the wait.
1: 네, I apologize for the wait. 이렇게 영어로는 명사형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0: right.
1: 기다림, the wait. 그것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다. I apologize for the wait. 아까 본문에서도 아, 그 부분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that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0: Right.
1: 네.
0: I apologize.
1: I apologize.
0: It's a nice way of saying I'm so sorry.
1: 네, 그렇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수요일 대화, 17일 대화 바로 옆쪽 113쪽에 있습니다.
0: Okay.
1: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어서 늦어도 7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0: They are in a rush. They're in a rush.
1: In a
0: they,
1: rush.
0: They need to eat and leave.
1: 네. 자, 빨리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0: Right.
1: 네, 대화 들어보죠.
3: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2: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3: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2: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We really need to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0: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Out of here by 7:30.
1: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가다라고 할 때 이제 동작에 좀 중점을 둬서 정말 나간다, go out 혹은 leave라는 동사
0: right.
1: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나가 있는 사

0: 상태로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1: Right.
0: Need to be out of here.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0: 네.
1: I need to be out of here by 7 o'clock.
0: I need to be out of here by 7 o'clock. 늦어도 7시에는 내가 나가 있어야 된다.
1: 저는 EBS 오기 위해서 I need to be out of my home by 6 o'clock. 예를 들어서. 보영쌤은 좀 더 일찍. You need to be out of your home by 5:30.
0: 그렇죠. 그러니까 be out of my home 이렇게 말하게 되면 I need to leave my home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조급하게 느껴져요.
1: That's right.
0: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1: Right.
0: 네.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볼까요, 선생님?
1: Mm-hmm.
0: 여기선 2번 해볼게요.
1: Okay.
0: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가 그래도 더 오래는 못 기다립니다.
1: I know you're busy. But we can't wait much longer.
0: 네, I know you're busy, but we cannot wait much longer. 그러니까 not much 하면은 많은 건 못한다. 조금은 할 수 있어도.
1: Right.
0: 그래서 we cannot wait much longer. 훨씬 오래 더 기다린 거는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대화를 함께 하셨어요.
1: Right.
0: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1: Thursday.
0: 자 18일 내용 114쪽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쩌다 보니 식당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 입구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바람이 이렇게 조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 There's a draft.
0: 그렇죠.
1: Draft.
0: 우린 우리끼리 막 효과 음향도 다 해 막.
1: 아, 뭐 CG 같은 거 필요 없어요.
0: 아, 네. 이렇게 똑똑 이런 것도 하고.
1: 이런 것도.
0: 자, 입구가 바로 옆에 앉았구나. 바람이 좀 들어온다 얘라는 말.
1: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0: 네. It feels a bit drafty. 그러니까 it is drafty라고 해도 되는 건데
1: sure.
0: 그것도 역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 it feels a bit drafty.
1: 약간
0: 응.
1: a bit.
0: A bit.
1: It feels a bit drafty.
0: 그렇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가 있으니까.
1: That's right.
0: It feels a bit drafty.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draf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들락날락 가면서 이제 바람이 느껴지는 거.
1: Right.
0: 그런 걸 지금 draft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Mm-hmm. 대화 들어보죠.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네, 자, it feels a bit drafty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1: right.
0: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그래라는 말이 있었죠.
1: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네, 들락날락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1: People keep coming in. Coming in and out.
0: 그렇습니다.
1: Coming in and out.
0: Coming in and out. Keep coming in and out. 그때도 왜 in and out 그 유명한 그 버거 조인트를 얘기하면서
1: 아, 미국에 있죠. 네,
0: 네.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1: right.
0: 한데 그 이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안 기다리고 먹고 빨리 나갈 수 있는
1: yes, that's right.
0: 그런 의미라면서요.
1: In and out.
0: In and out.
1: Hey, how long were you at the library? I was just in and out.
0: 그렇죠.
1: Just quickly go in, quickly come out.
0: 도서관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 거기 하루 종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 I was there just in and out.
1: That's right.
0: 아,
1: I was in. 그냥 I was in and out 해도 괜찮아요.
0: I was in and I was out 이런 뜻으로 I was in and out.
1: 문법상으로 뭔가 틀린 것 같은데.
0: 네.
1: We just use it that way.
0: 그렇죠.
1: I was in and out.
0: Colloquially 말하면은
1: colloquially.
0: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I was in and out. 그냥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의 의미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게
1: right.
0: 계속된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보죠.
1: Mm-hmm.
0: 그 여자는 계속 불평을 해요. 그렇게
1: She keeps complaining.
0: She keeps complaining.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좀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라고
1: yeah.
0: 할 때 keep 뭐뭐ing 하면 되겠습니다.
1: keep는 뭔가 가지다 뭐 유지하다가 keep인데
0: 네.
1: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in the context of somebody constantly doing something. 보영쌤 keeps bothering me. she keeps calling me.
0: 그러니까
1: well, she doesn't but
0: 그러니까 보통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말할 때
1: 아주 부정적이죠. 예.
0: keep 뭐뭐ing을 쓰는군요.
1: Yeah. Yeah, she keeps complaining. She is constantly complaining.
0: Yeah. 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좀 그래서 좀

0: 불편하다.
1: Very often. Yes.
0: 네. 자, she keeps complai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1: Mm-hmm.
0: 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1: Okay.
0: 자, 금요일 19일 내용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재 6월호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충전을 미리 해놓지 않은 바람에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1: Right.
0: 어? 저쪽에 마침 콘센트가 보이는데요. 그쪽 자리로 옮기고자 한다라고 할 때 자리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 나옵니다.
1: 잠깐만, 콘센트요?
0: 네.
1: 어제 콘센트라는 표현 배웠는데
0: 네.
1: 영어로는 consent 하면 허가를 하다, 뭐 승인을 하다, agree 하다, consent.
0: 네.
1: 그 콘센트는 아니에요. We say power outlet 또는 그냥 outlet.
0: Outlet.
1: Outlet.
0: 그 outlet 해도 돼요?
1: 아울렛 하면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네. 발음이 조금 틀리죠. 아웃렛.
0: 아웃렛.
1: 아웃렛.
0: 참 어렵다. 아웃렛.
1: 네.
0: 콘센트를 아웃렛이라고 바꾸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아웃렛. 네.
1: Oh, where's the outlet?
0: Where's the outlet?
1: I'm looking for an outlet.
0: Is there an outlet? 이렇게
1: is
0: 말하면.
1: Is there an outlet here?
0: 여기에 yeah. 콘센트. 아웃렛이니 우리말로도 아웃렛이라고 입에 붙여봐야겠다.
1: That's right.
0: 자꾸 콘센트라고 하니까.
1: 근데 뭐.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In
0: 네.
1: Korea, it's okay.
0: 네.
1: But outside of Korea, say outlet.
0: Outlet. 알겠습니다. 아유,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1: 연습밖에 없어요.
0: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네. 자, 임자 없는 자리 같은데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먼저 영어 들어보세요.
2: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3: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2: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3: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2: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0: 네, 그렇죠. My laptop is about to die. 하면은 뭐뭐 is about to 뭐뭐 하면은 뭐뭐가 곧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되죠.
1: Yes.
0: 네.
1: About to.
0: 네.
1: Right?
0: My laptop's about to die.
1: My laptop's about to die.
0: 네. 그러니까 방전되는 어제 선생님 그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 방전이라는 뜻도 주셨는데 그 전화가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려고 해, 꺼지려고 해.
1: Right.
0: 뭐 이렇게 말할 적에도 about to die.
1: About to die.
0: 네.
1: So when I think about my cell phone about to die, battery about to die, it's like less than 5%.
0: 어.
1: Like 2%.
0: 그렇죠.
1: Right.
0: 맞죠. 그럴 때 정말 about to die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About to die.
0: 네. 자, 그래서 저쪽에 콘센트가 혹은 outlet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말이
1: right.
0: there might be로 시작하는 게 있었죠.
1: Oh,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네.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그렇습니다.
1: Yes.
0: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Okay.
0: 내 전화기가 곧 꺼지려고 해.
1: My phone is about to die.
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 My phone is about to die.
0: My phone is about to die.
1: Right.
0: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잘 충전하셨나요? 자, 여러분, 전화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도 잘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주말
1: yes.
0: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이번 주도 애 많이 쓰셨어요.
1: Good job, everyone.
0: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봐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고대인들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코골이를 비롯해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이 질환이 실은 우리의 진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하기 어렵게 진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산업화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덜 사용하게 되자 자연스레 두개골의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진화가 반드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If you think your weekend plans are getting harder to schedule, you're not alone. Global weather is becoming increasingly erratic and unpredictable, with severe and unprecedented events, serving as a stark reminder that we can no longer afford to take scientists' warnings lightly as climate change rapidly reshapes our daily lives. 자, 오늘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선별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Robbie Williams' It's Only Us.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ou're listening to the weekend edition of Morning Special. Let's get to our headlines review. 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Renowned artists David Hockney passed away. Let's have a listen.
1: Celebrated British painter David Hockney, whose vibrant portraits and iconic sun-drenched depictions of everyday life made him one of the most beloved and influential figures in contemporary art,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8.
0: 영국 출신의 저명한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동감 넘치는 초상화와 햇살 가득한 일상 풍경을 담은 상징적인 작품들을 통해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온 화가입니다. Tell us more.
1: Well, born in the UK in 1937, Hockney relocated to the US in the 1960s and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1: Let's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moving on to Wednesday's show.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The UK joins the group of countries banning social media for underage kids. Here's the headline.
2: The UK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implement a sweeping ban on social media for children under 16 by spring of next year, alongside tighter regulations on gaming and live streaming services.
3: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내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고 추가적으로 게임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Right. So no social media or less in the UK. Tell us more.
2: That's right. So British Prime Minister Keir Starmer said on Monday that he would ban social media sites for children under 16 and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gaming and live streaming platforms. And this is a big fight back against big tech. And this goes further than any other country that has done this before. Namely, Australia would be one of the other big ones. They seem to be really using Australia as kind of a blueprint for this and even going further. Starmer said he told reporters that these sweeping changes will, quote, give kids their childhood back. And he outlined measures against Snapchat, TikTok, Instagram, YouTube, Facebook, and X, as well as gaming sites that allow strangers to contact children, which that is definitely something to keep, you know, that is something that is quite worrisome when you hear about it. However, services designed for children and education, such as YouTube Kids, will not be affected by the ban, he said. Now, some experts doubted whether this blanket ban would actually be effective. Starmer acknowledged it would be difficult to fully enforce these restrictions. The ban will likely require age checks to be expanded to all users.
3: 그래요. 뭐, 나이 확인 등을 통해서 이렇게 16세 미만 영국 청소년들은 이제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X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메신저 앱은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게임,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채팅이라든지 라디오 방송, 라이브 방송,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영국의 많은 부모들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런 움직임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 attraction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무언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기가 사람에게 채취나 체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0: lot of people seem to think this way, mm. or they thought this apparently, which actually turns out to be not true.
1: 그래요. Commonly believed는 흔히 믿어지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사람들이 흔히 뭐 혈액형 뭐 A형 B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나 보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혈액형과는 무관하게 목이 물릴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 A new study suggests that mosquitoes are attracted by a person's body odor, temperatur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skin chemicals rather than their blood type, which is commonly believed to attract them. Well, those were our headlines this past week from Monday through Thursday.
1: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2: Here's M83, Midnight City.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20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go over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뉴욕 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자,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의 대화를 슬기롭게 해내는 팁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듣겠습니다.
1: How to have a difficult conversation.
0: 제목이요.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